로꼬에 시간이 들겠지? 이걸 남쪽 사투리로 하면 시간이 들겠지? 포맨의 모태는 모대. 헤이즈에 비가 오고 그래서는 비도 오고 그래가 사랑 그놈 바비킴 노래죠? 사랑 그마 최백호 선배님의 그자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뭔가 좀 더 사연 있어 보이고 못다한 얘기가 남아있을 것 같은, 참 한 글자만 바뀌어도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는 우리말의 맛, 사투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월 1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regresando, regresando. 와그라노.
1: 예, 오늘 첫 곡 강산의 와그라노였습니다. 저 스페인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재밌다, 이지혜님. 정말 절묘한 노래죠. 네, 이 진짜 그 내용을 떠나서 이 감긴다고 하잖아요, 말이. 와그라노. 이걸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재미 한 개도 없죠. 와그라노니 와그라노. 근데 앞에 제가 얘를 잘 못 살려가지고 곽기용님이 아 상디 사투리로 노래 제가 한번 하는데 야게 야가다고. 예, 제가 생각해서 좀 야겠어요. 갑자기 이제 안 해보던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영희님이 노래 제목이 사투리로 바뀌니까 비극도 다 희극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고. 모대는 잘만 얘기하면 해줄 것도 같은 느낌이에요. 아, 와그라노를 전라도 사투리로 바꾸면 니 왜 그냐? 예, 이런 재밌는 시도들이 있으면 하긴 뭐 봉수가도 봉수기 봉수가에서 뭐지 가지 마라 아 생각이 안 나네 거기도 사투리 예 아 부산인데요 너무 웃겨서 문자해요 6460님 와그라노 와그레스산노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진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웃자라고 이거를 많이 쓰던 친구가 생각나는 아침이네요. 예, 사투리 와그라냐고 김정권님이. 자, 목요일입니다 벌써. 예, 오늘 아침 여러분은 MBC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 2부 함께하시는 분들 이카운트 삼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롯데렌탈, 백조싱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S동서,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와 꾸며드립니다.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이고.
4: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5: 우리 집은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4: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4: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5: 좋다.
4: 두루두루 누리라고.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마이클 잭슨 스릴러였습니다. 소연지님이 에어컨이 고장났다요. 힘든 밤을 보냈는데 다행히 기사님이 내일 오신다고. 야, 요새 최소 한 달 아니면 2주는 걸리는데 진짜 행운이십니다. 그래서 시원한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었어요. 김명희님이 아니 어제 별밤에서 이 대장부엉 김이나 씨가 저한테 뭐 메모를 남기겠다고 그래서 이게 붙어있었구나. 제가 헤드폰 꽂는 이 여기 앰프 부분에 20년도 전에 그 김이나 씨가 싸이월드 대문 이름이 이거였거든요. 윤상이 있어 살만한 세상. 야, 이걸 적어놓고 가셨는데 이게 감사하고 정말 뭐 은인이죠, 이나 씨는 저한테. 근데 뭔가 본업에 좀 충실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물론 라디오 DJ도 본업이지만 사실 아니 그 본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노래곡보다는 제가 음악 감독을 맡은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뭐 메이저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곧 선을 보일 예정이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게임 음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 작곡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튼 가수 노래하는 윤상도 예 조금 더 고민하고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대장붕. 새벽에 남편과 일어나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준결승을 봤는데요. 경기 끝나고 다시 조용히 자러 갔어요. 남편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어쩜 좋아. 아이고, 연장 끝에 아르헨티나가 이겼답니다. 아, 저는 잉글랜드 이번에 우승할 줄 알았는데. 5689님, 뭐 세상 일이, 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2488님은 상대 혹시 경상도 사투리로

송아지라고 아세요? 처음 듣는데요.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다시 친정인 울산으로 이사한 다음에 잊고 있던 이 단어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빼다지? 빼다지? 저는 다 뭐 외가 쪽에서 듣고 자란 거 말고는 사실 없죠. 빼다지. 빼고 닫는 서랍? 맞아요? 빼다지. 처음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은 네,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은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 라떼를 들었다 놨다 네, 오랜만에 제날 제 시간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3, 4부 기대해 주시고 자면서 이불 걷어차고 선풍기 바람을 바로 맞았더니 이러면 진짜 배 아파요. 예, 백진아님. 자, 뭐 소화 아니지 지사제라도 좀 드셔야 되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엔싱크예요. 바이 바이 바이. 아, 다음 곡도 같이 소개하라는. 네, 성정미님 신청하신 픽셀럿의 마마두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릴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지금까지는

승용차 위주였던 온실가스 규제가 앞으로는 대형 화물차 같은 상용차까지 확대가 된답니다. 2030년까지 차량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먼저 내년부터 1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감축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중대형 승합차, 덤프트럭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자동차 회사가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 초과 배출량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되고요. 내년부터 온실가스 1g을 더 배출할 때마다 최대 5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답니다. 자, 이제는 잘 날리는 차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차가 선택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배우 윤여정 씨가 또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에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 이게 2021년 미나리로 아카데미를 받으셨잖아요. 이번에는 네, OTT 드라마인 성난 사람들 시즌2를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수상에 도전을 하시게 됐는데 이 상은 에미상 같은 경우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으로 아시아 배우 최초로 에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적이 있죠. 자, K 컨텐츠가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에미상 시상식이 9월이거든요. 과연 오스카에 이어 에미상 트로피까지 거머쥐면서 또 한 번 윤여정 배우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보다 38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이 223만 6,300원인데요. 이번 인상으로 최대 297만 8천 명의 근로자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에 비해 이게 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또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양쪽의 줄다리기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약 3,800년 전에 노동자의 임금과 보수에 관한 내용을 법전에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야, 약 4천여 년 전에 말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를 이끈 왕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칙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법전을 남긴 이 왕은 누구일까요? 네, 법전 그러면 이 사람, 이분의 이름이 이제 자동적으로 드라마도 있었고요. 미스 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김치 세트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 듣는 동안 맞춰주시는데요. 자, 에디트 피아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라비 앤 로즈.

진짜 목소리가 악기예요. 에디트 피아프의 러비헝 호즈 장밋빛 인생이었습니다. 8455님이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게 최선의 힌트를 주시는 제작진분들 존경합니다. 네, 라비의 이제 힌트가 있었죠. 라비, 함무라비요. 세계사 공부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며 와, 얄짤없는 왕이네 하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서 듣기로 무죄추정의 원칙도 여기 이때부터 그 4천여 년 전부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이야. 찾아보니까 273조 사람이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세 1세가 180분의 1세 캘이래요. 아, 뭐 어렵냐 이게. 6월부터 연말까지는 하루에 은 5세를 주어야 한다. 진짜 이게 이제 뭐 뭔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이만큼 뭔가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 디테일하게 노동의 그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했다는 거가 대단하네요. 3800여 년 전. 자, 매운 실비김치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0877님, 저는 소매업으로 과일을 판매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합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생을 못 쓰거든요. 자, 좀 전에 또 그 최소 시간제 그 최저임금 얘기를 드렸는데 1,700원. 파이팅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5485 4005번 김영혜 임상선님. 매운 실비김치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지금 노동하러 가는데 자꾸 DJ가 노동 하니까 힘 빠진다고. 아, 그만할게요. 3383님. 아, 저도 노동 중이라서. 자, 배우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

0: 시원하죠. 확실히 화려한데 엄청 정교한 연주.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 OST에서 들려드린 The Seat Belt라고 하는 이 브라스 밴드의 탱크. 보통 우리 그 칸노요코의 이름으로 들려드렸는데 그 뭐 음악 감독이시고요. 그분은 Seat Belt라는 팀의 연주였어요. 뭐 애니메이션은 안 보신 분이 많아도 이 음악은 왠지 그 예 많이들 사용되는데 굿모닝 FM에서 로테이션 퀴즈 코너에 다시 테디 출근한 줄이라고 거기 퀴즈 할 때 BG로 사용되고 저 지각 아닌데 이 곡 들으니까 막 조급해져요. 야 작곡 잘했네요. 예 뭔가 그런 급박함 뭐 이런 걸 잘 표현해준 4170님 초복 대첩을 끝내고 살아 돌아온 영양사입니다. 진짜 대첩이었겠다. 그죠? 날도 더운데 어제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신나서 삼계탕 열심히 배식했고요. 보내주신 커피 쿠폰으로 퇴근길에 아아도 대차게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아유 진짜 되게 소소한 건데 이렇게 문자까지 다시 주시고 어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중복 말복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일하러 가는데 노동 하시니까 힘 빠진다고 하셨던 3384님도 저희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9시 48분 50초 지났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

0: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사람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아이고, 3123님은 감기가 일주일째 낫질 않아서 결국 이비인후과 왔습니다. 아, 목 아파 라고. 저도 어제 또 좀 맹공했는데 오늘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또 목소리 아직 좀 잠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제도 저 잘 때 코가 막혀서 진짜 몇 번이나 깼답니다. 아이고 진짜 맹공 지수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은 70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될까 봐요. 자, 1부 마지막 곡, 아 2부죠 지금 마지막 곡, 시카고 출신 얼터너티브 밴드 참 대단했습니다. The Smashing Pumpkins의 1979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3부, 오늘 또 특히 라떼를 들었다 놨다 이원석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실 그날도 이 신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우리 라이브러리에 있을까 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어가지고 그때 들려드리고 싶은 곡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못 들려드렸거든요. 자, 매디언 94년생이고요. 보통은 이제 음악할 때 통기타를 잡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첫 발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팝음악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세대부터는 런치패드라고 이제 샘플들을 이렇게 컴퓨터 키보드 같은 그런 패드에다가 쭉 올려놓고서 그 샘플들을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한때 또 매쉬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걸 너무 신동처럼 잘해가지고 10대 때부터 너튜브에서 아주 수백만 뷰를 자랑한 그런 꿈나무였거든요. 이젠 그도 이제 뭔가 경력이 쌓이면서 이번에 새로 발표된 빅토리라는 앨범을 제가 쭉 듣다가 최근에 뭐 더 위켄드도 그렇고 뭔가 80년대 그런 씬스팝의 황금시대 때에 묘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 정서를 아주 잘 담은 곡이 하나 눈에 띄어서 그 곡을 오늘 같이 듣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매디언의 빅토리 앨범 중에서 Lonely Space Age 함께 들어요.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이 노래는요, 사실 지지난주 정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메디언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 DJ이자 프로듀서, 송라이터의 신보에서 준비했습니다.

0: 네, 마데온, 마데온의 Lonely Space Age 였습니다. 신곡이고요. 누가 프랑스 출신 아니랄까봐, 예, 뭔가 애수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다프트 펑크라고 하니까 그런 DNA도 느껴지고요. 뭐, 요 곡 말고는 또 굉장히 강렬한 곡들도 있으니까요. 네. 좀 더 잘 돼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뮤지션. 94년생 메디언의 Lonely Space Age였습니다. 딱 상디가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2804님. 그쵸? 네. 자, 구선영님도 플리에 추가하셨다고 했고요. 오늘 생방 중에 문자 보내신 아침 가족들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답장으로 다 받으셨죠? 0923님은 초성 힌트 받으면 매직아이처럼 눈에 힘 빼고 한참 쳐다보신대요. 그럼 답이 툭 나오나? 일단 노래를 알아야지 그 첫 가사가, 그게 모르는 가사가 갑자기 제목이 보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단체 대화방 그런 데다가 이거 뭐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누군가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곡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네, 정답 보내주시면 10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고요. 한 분께는 오랜만에 기억 선물 3종 세트입니다. 고체 탈취제, 종합 간장 세트, 비건 아로마, 이렇게 3종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모실게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인온,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헬, 가마치 통닭, 브람스 안마 의자와 꾸며드립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효소에 대한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0: 자,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 태풍이나 폭우로 정전됐을 때 집에 두꺼비집을 올려본 적이 있다.
1: 두꺼비집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 야, 그 차단기 있는 차단기가 두꺼비집이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당연히 올려봤죠.
0: 당연히는 올려는 봤지만 그 애를 두꺼비집이라고는 하는 건 좀 생소하다.
1: 그러니까 두꺼비집은 왠지 왜 그 좀 손잡이 더 커가지고 레버라 그러네요.
0: 아니에요.
1: 그거 아니에요?
0: 집에 있는 그 약간 옅은 청색 그 네. 거기에 흰 레버.
1: 네.
0: 그거 두꺼비집입니다.
1: 휴즈였어요.
0: 휴즈는 못 갈아요. 무서워서.
1: 휴즈가 이렇게 왜 렌치처럼 생긴 휴즈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휴즈.
0: 그렇죠.
1: 이거.
0: 그러니까 네. 누구나 지금도 우리 집에도 이거예요. 차단기 내려가요. 정전될 때.
1: 맞아요.
0: 그러면 온 동네가 정전인 걸 알고서야 창문 열고 밖에 보고 네. 그때 양초를 켜봤다.
1: 양초는 필수죠.
0: 그렇죠.
1: 필수입니다.
0: 예전에는 정전이 아주 밥 먹듯이 된 때가 있었어요.
1: 네. 갑자기 정전하니까 좀 더 얘기해도 돼요? 그 미리 정전을 예고해주기도 하잖아요.
0: 그쵸.
1: 아파트 단지들 막 있을 때.
0: 일기예보처럼.
1: 그래가지고 후레쉬. 요즘 손전등이라고 하지만.
0: 네.
1: 후레쉬를 이제 들고 베란다에 나와요. 그 시커멓잖아요. 거기 혼자 비디오 파스타를 하는 거지. 프레쉬로 저는 앞쪽 그 아파트에다가 확 하면은 그 제 친구 집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도 저희 집에 확 해가지고 서로 막 시도를 주고받던
0: 이게 아파터들의 어떤 나는 몰랐네 그렇게 노는지는.
1: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러면 아파트면 TV 지직거릴 때 TV 안테나 돌려본 적 없겠다.
1: 있죠.
0: 아파트인데?
1: 그럼요. 옛날엔 요즘엔 그 벽에다가 안테나를 꼽는 방식이지만은
0: 그쵸.
1: 옛날엔 다 그 TV에 안테나를 달고 봤었잖아요.
0: 그쵸.
1: 그 방향에 따라서 화질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0: 엄청나요. 그거 뭐 보통 지붕에 달려 있었던 집도 있고.
1: 네.
0: 근데 보통은 이제 TV에 있는 그 수신기 위에 V자로 돼 있는
1: 그쵸. 거. 돌릴 수 있고 그쵸. 길이도 조절되는 뿔같이 생긴
0: 그러니까.
1: 거를 어떻게든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방향을 잘 잡으면은 잘 나오고
0: 뭐 7년이라는 갭이 있지만
1: 네.
0: 뭐 이 정도면 같이 옛날 사람 하죠. 자 아무튼 이제 드디어 목요일에 남자로 제대로 돌아오셨습니다.
1: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테이블 보컬 이원석입니다.
0: 두꺼비 집에 두꺼비가 산다고 우리 형이가 뻥쳤는데 그거를 철떡같이 믿었던 윤정원이
1: 여러 개 굉장히 겁났겠는데
0: 두꺼봐 왜 그 볼록하면 다 두꺼비 집인데 근데 난 정작 진짜 두꺼비 집을 본 적이 없어요.
1: 그래요?
0: 네, 두꺼비가 진짜 사는 집이
1: 두꺼비
0: 걔가 그렇게 굴파고 들어가서 사는 건가?
1: 솔직히 저도 모르겠네요.
0: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손 위에다가 왼손 위에다가 모래 덮어가지고 그거 두꺼비
1: 기억나요.
0: 네.
1: 와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네요.
0: 왜 그 두꺼비 죽었어?
1: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헌집 줄게 새집 따오르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면은 어디서 두꺼비 집을 만드냐고요.
0: 그러니까
1: 놀이터가 보이지 않아.
0: 놀이터에 흙이 없어 일단.
1: 네 흙이 없어요. 그걸 기가 막히게 만드는 친구가 꼭 있었는데 말이죠.
0: 그렇죠. 양초 얘기하니까 5362님이 양초 켜고요. 촛농을 일단 바닥에 두세 방 흘려가지고 그 촛농으로 양초를 고정시켰대요. 이 방법이 있죠.
1: 있죠.
0: 보통 접시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1: 접시에다가도 하고 맞아요. 서창아님은요. 후레쉬 뒤따큰 거. 전원 버튼 누르면 똑딱 소리 나는 거 아시죠?
0: 아주 국방색.
1: 국방색이었어요? 상디는? 전 빨간색이었는데.

0: 세대 차이.
1: 그래서 이 앞에 전구 있는 쪽을 이렇게 막 큰 원을 돌리면은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소리가 아주 뚝딱 진짜 소리가 예, 났었어요.
1: 뚝딱.
0: 5690님은 브라운관 TV 뒤에 손으로 잡고 있으면 더 잘 나오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잡고 여기야 그러면 잘 나와. 손 딱 띄는 순간 다시 안 네. 나오고.
1: 그래가지고 전 누나들 있으니까 네가 안테나다. 잡고 있어라.
0: 야 군대냐?
1: 오씨 나도 TV 보고 싶은데 잡고 있어라고.
0: 야 서열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근데
1: 네.
0: 아 이제 공연 다음 주네.
1: 다음 주 데이브레이크 공연 있어요. 토요일.
0: 서머 매드니스가.
1: 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틀.
0: 이틀 동안.
1: 네.
0: 여기에 근데 이 귀한 공연에 아침 가족 4쌍을 초대한다고요.
1: 오. 좋습니다.
0: 몰랐어? 회사가 이렇게 했대.
1: 잘하셨네.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0: 오. 4쌍이니까 그러니까
1: 총 8분이
0: 되는 거죠. 한 분당 두 매씩.
1: 네.
0: 그래서 혹시 시간이 이게 네. 중요해요. 그 이틀인데
1: 네.
0: 우리가 준비한 티켓은 7월 25일 토요일
1: 네.
0: 6시 공연입니다. 예스 24 원더로크 홀.
1: 네.
0: 여기가 무슨 동네지?
1: 신촌이에요.
0: 아 안다 안다.
1: 네.
0: 자 데이브레이크 서머 매드니스 이건 정말 오래된
1: 네.
0: 데이브레이크의 팬이라면은 정말. 모를 수가 없는 여름 대표 공연이고요.
1: 네.
0: 이번에 몇 회째죠, 요 이름으로?
1: 저희가 2013년도에 저 시작했거든요. 횟수로는 이제 13년 됐고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됐고
0: 제가 그때 걸리버로 5연승 하셨을 때
1: 네네.
0: 그 해에 갔었었는데
1: 그때가 2019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네,
1: 야외에서 했을 때.
0: 그렇죠. 아, 대단했었습니다. 뭐 그 후에도 갔었습니다만은
1: 네.
0: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했던
1: 에어컨 바로 옆에
0: 여러분 예, 서머 매드니스에 가시면 굉장히 서늘합니다. 아주 공기는 차가운데 열기는 뜨거운 그런 공연.
1: 네. 네 맞습니다.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0: 자 원하시는 분은
1: 네.
0: 말머리 공연 이렇게 해서 문자와 미니로 미니로도 받을게요.
1: 오.
0: 이거 이례적인데
1: 오호.
0: 보통은 정확한 직급 때문에 문자로만 했는데
1: 네.
0: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도 일단 그 문자 게시판에 공연이라고 말머리를 시작해서
1: 네.
0: 이렇게 글을 주시면
1: 네.
0: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데이브레이크를 좋아하시고 그 마음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은 경배하라 경외심 뭐 이런 거 좀 표현해 주시면은
0: 작가님들이 되게 힘들겠다 그 선별하려면
1: 아니 이게 또 너무 쉽게 드려도 재미가 없잖아요.
0: 무작위 랜덤으로
1: 네 데이브레이크 노래 중에 뭔가를 듣고 나 너무 마음에 감화를 얻어서
0: 그럼 좀 저기
1: 새 인생을 살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몇 천이 될지도 모르겠는 걸 다 선별하려면 우리 인력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1: 다 또 프로이시기 때문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 약간 조작의 냄새가 난다. 이건 진심이다. 약간 그런 느낌.
0: 약간의 네. 여러분 약간의 수고를 하게
1: 6853님 너무 웃겼어.
0: 뭐래?
1: 티켓 두 장 주면서 되게 좀 그러네요.
0: 두 장이 얼만데? 요새 공연 티켓 값을 모르시나 봐.
1: 아 좀 되게 그러면 안 됩니까?
0: 모르시나 보네요 우리. 야
1: 아무튼 뭐 재밌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자 그러면 진심이 뚝뚝 흘러지는 여러분들의
1: 네.
0: 만든 말머리가 중요해요. 공연 이렇게 하셔야지.
1: 네.
0: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 7712님 옛날 TV 채널 돌리는 게 끊어져가지고 벤치로 돌렸던 기억 있으세요?
1: 아유 당연히 이건 뭐.
0: 걔가 한 몇 년 쓰면
1: 네.
0: 그 루터리식 채널이라서
1: 네.
0: 걔가 부서져요.
1: 그렇죠.
0: 네.
1: 심지어 어떤 집은 벤치를 그냥 달아놓은 집도 있었어요.
0: 아니 TV 위에 벤치가 그냥 올려져 있고
1: 네. 네. 인간 리모컨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0: 그러니까
1: 네.
0: 디기딕 디기딕 저는 정전되면 그렇게 좋았어요.
1: 왜죠?
0: 촛불에

0: 다가 꼭 아버지가 쥐포를 구워줘. 야.
1: 아니 가스불에 구워도 되는데 말이죠.
0: 가스가 없었나 보지.
1: 아 죄송합니다.
0: 가스는 아무 집에나 들어오는 줄 아나?
1: 아 되게 운치 있네요. 그래도 네, 정전되면서 오선도선 모여가지고
0: 도시 가스 이렇게 배급된 것도 얼마 안 돼요. 아 9679님.
1: 네.
0: 아 그러면 오늘 어디로 가요?
1: 오늘 차트는 말이죠. 1994년 7월 셋째 주로 갑니다.
0: 이때 진짜 더웠어요.
1: 아 기억하세요? 98년 그럼요. 여름? 아 94년 여름?
0: 아 95년이 더웠나?
1: 94년이 맞아요. 맞아요 형님.
0: 아 그런가?
1: 상디 어. 죄송합니다. 94년 맞아요.
0: 어.
1: 폭염.
0: 네.
1: 7월이 역대 진짜 최고 폭염의 때 서울 기온이 38.4도를 기록했답니다.
0: 지금 대구 날씨네.
1: 지금 대구가 그런가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참고로 폭염 투탑이 있었대요. 94년 7월하고 2018년 8월.
0: 2018년 진짜 더웠어.
1: 상대는 그걸 다 기억하시는군요.
0: 몇 년 전이라고. 8년 전인데.
1: 그냥 여름은 다 덥다 정도만 저는
0: 아니야,
1: 기억하고
0: 있습니다. 아니야 개더운 때가 따로 있었어요.
1: 아 근데 정말 많이 더우셨군요.
0: 야 진짜 네. 네, 이 정도 표현은.
1: 네네네. 네, 네.
0: 그래서 그거 알아요?
1: 어떤 거요?
0: 이번 정부 들어서
1: 네.
0: 외화 같은 거.
1: 외화?
0: 네.
1: 돈 외화요?
0: 아니 그 TV에서 아. 외국 영화들.
1: 아, 예. 요즘 외화에 좀.
0: 아 우리 영화도 네. 여기 싸그리 다 무음 처리됐어요.
1: 아
0: 이게 뭔가 이게 그 문화체육부의 어떤 그 옵션들이 바뀌나 봐요. 한참 때는 막 쌍욕이
1: 네.
0: 난무하던 때가 있었는데
1: 네.
0: 얼마 전에 말죽거리 잔혹사를 하길래 그거는
1: 케이블 TV에서
0: 네.
1: 어 거기는 뭐 반이욕 아닙니까?
0: 아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 하다 보면 몇 번을 봐도 계속 보게 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튀어나왔을 쌍욕이
1: 네.
0: 전부 다 삐삐 이렇게 되니까
1: 어...
0: 한 개도 재미가 없는 거야.
1: 그쵸. 약간 그 영화는 그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0: 그뿐만 아니라 모든 뭐 외화는 F 이거 다 꼼꼼하게
1: 오.
0: 다 잡아가지고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이제 근데 생각하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는
1: 네.
0: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좋은 영향인데
1: 네.
0: 보다 보면 맛이 안 나.
1: 아, 쌍디가 뭐 쌍욕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화적인 어떤 작품 완성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0: 네. 94년 저 중학교 1학년인데요.
1: 네.
0: 방학에도 보충 수업을 나갔는데 등교하다 일사병에 쓰러진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1: 어, 진짜 심각했었군요.
0: 나 그때 군대 있었잖아.
1: 아,
0: 어땠겠어.
1: 그래서 기억에 더 확실히 여름 군번이셨을까요?
0: 아니요. 전 겨울 12월 23일 날 입대했습니다.
1: 아. 93년?
0: 네.
1: 94년?
0: 92년?
1: 93년. 93년. 그러니까 한창 더울 때 일병이셨겠네요.
0: 네.
1: 아이고.
0: 말 다 했지. 또 93년 겨울은 진짜 추웠는데.
1: 네. 네. 저는 이때쯤 방학이어가지고
0: 네.
1: 항상 동아리방에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0: 밴드하려고 대학 갔어?
1: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렇게 시켰어요. 선배들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거기 한 15명 내지 20명 가까이 동아리방에 모여서 하는데
0: 야 그러면 그게 사우나지.
1: 에어컨이 당연히 없고
0: 에어컨은 저도 97년도인가부터 네. 썼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선풍기 한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여름방학 내내.
0: 그 어떻게 살면 살았다?
1: 살면 살아지나 봐요. 정말.
0: 난 배 까고 진짜 바닥에 배 붙이고 하드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었어.
1: 아이 상지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아니, 얼마나 차건데 그럼 배 아파.
1: 그거 옛날 만화에서 봤던 것 같아.
0: 그러니까, 아니 그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1: 네,
0: 야 94년 7월에 자대 배치 받았던 3289님. 예, 옛날 생각 엄청 나나 봐요.
1: 많이 더우셨겠습니다.
0: 유수민님은 농활.
1: 아,
0: 농활 간 적 있어요?
1: 전

0: 없었습니다.
1: 나도 없어요.
0: 네.
1: 뭔지는 아는데.
0: 저는 그 항상 그 동아리방 합주실에 갇혀.
1: 그 얘기 좀 해. 어떻게 됐어?
0: 아니, 갇혀서 그냥 그렇게 농활 갈 새가 없었다.
1: 아.
0: 네. 그랬었습니다.
1: 아, 이 얘기가 또 나오는구나.
0: 뭐요?
1: 7월 8일 김일성 우리 북쪽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
0: 네.
1: 폭염의 영향이라는 썰이 있었대요.
0: 그럴 수도 있겠죠.
1: 근데 내가 이날 기억이 나는 게
0: 네.
1: 그때 제가 차출돼갖고 다른 부대에 그래서 행사 기획한다고 하루 외출 중이었는데
0: 네.
1: 갑자기 뉴스에서 이 소식이 나온 거야.
0: 네.
1: 김일성 주석 사망. 근데 자대에 전화했잖아.
0: 왜요?
1: 복귀합니까?
0: 그랬더니 군인 정신 아닙니까?
1: 우리 대대장이
0: 네.
1: 야 여기 전화하는 너밖에 없어. 엄청 칭찬하는 거야.
0: 뭐
1: 딴 건 없었는데
0: 군인 정신. 우리나라는 윤상이 지킨다.
1: 무슨 헛소리야. 야 진짜 저 그래서 저 제대 못하는 줄 알았다는 오구 이사님.
0: 그러니까요.
1: 사망 때문에
0: 그때 막 별 얘기 다 있었습니다 정말.
1: 그렇죠.
0: 전쟁이 나네 마네 막 이러면서.
1: 에이 전쟁이 왜 나. 자 아무튼 94년 7월 가요 종합 차트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0: 네.
1: 광고 들어야 돼서.
0: 네?
1: 아직 본론 이런 적도 없다.
0: 그러네요.
1: 어떻게 3부에 한 번도 한 곡도 소개를 안 하고 가냐.
0: 큰일이 났습니다.
1: 자 그러면 광고 제대로 듣고 차트쇼 시작합니다.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 1994년 그 뜨거웠던 여름 7월 셋째 주 가요종합 차트. 자, 이제부터 차트에 집중하시죠.
6: 예. 근데 차트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서창은 씨께서요. 예. 94년 여름이면 드라마 M 했었는데 M 기억나십니까?
5: 이거 M. 얘기하면 우리 그냥 오늘 끝나요. 심은아 M
6: 남양 특집이었죠, 정말 MBC.
5: MBC 정말 공포 드라마의 한 획을 그었죠.
6: 네. 목소리 변조하고 심은아 씨 눈 파래지고 막 그런 거.
5: 그러니까.
6: 예. 네.
5: 정말. 아, 이때 또 네. 월드컵 때 네.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미국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승부차기로 꺾어서 24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네.

0: 콜롬비아 대표 선수 중에 미국전에서 자책골을 넣었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가 3인조 괴한들한테 살해를 당했대요.
1: 아, 맞아. 기억나요.
0: 아, 이게 진짜 월드컵이 여럿 잡아. 이게 참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1: 맞습니다.
0: 아유, 이런 일이 있었대요.
1: 있었습니다.
0: 야, 벌써 이게 지금 언제지? 지금 30년 넘은 거잖아.
1: 32년. 32 years.
0: Ago.
1: Ago. 자, 아까 드라마 M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차트 12곡도 드라마 OST입니다.
0: 이때 MBC 드라마가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M도 M이고.
1: 네.
0: 이 노래 들어있는 종합병원.
1: 맞습니다.
0: 어떤 청춘 스타들의 온실.
1: 12곡입니다. 김태형의 혼자만의 사랑, 종합병원 OST입니다.
0: 김태형이 누구더라?
1: 김태형 씨가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 클론 노래 중에 사랑과 영원이라는 노래 소개했었죠.
0: 아, 맞다.
1: 거기에 이제 피처링했던 그 가수분인데.
0: 아.
1: 목소리가 약간 프랑스.
0: 아, 이 노래. 이 노래?
1: 네, 이 노래요.
0: 여자분이구나.
1: 네.
0: 태영이라.
1: 예. 그래서 김태영 씨가 목소리가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0: 맞네요.
1: 네.
0: 좀 들어보실래요, 네. 여러분?

0: 원래 CM송 가수로 유명했대요. 맥도날땡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CM송만 한 600여 곡을 부르셨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내공이 네. 혼자만의 사랑 네. 곡으로 이제 자신의 존재를 더 알리셨고
1: 네. 8990님이 아, 이 노래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고난의 길이라는 교회에서 들어본 노래네요.
0: 맞아 이게 네. 한때 뭐 표절 논란이다 이랬는데 네. 복음성가 하나를 이게 원래 원곡이 복음성가래요. 아, 야,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음악 감독의 초기 네. 이 성가를 딱 이렇게 어떤 비에 젖은 네. 무리말을 붙여서 네. 한경애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작사가가 아. 글을 써서 발표한 곡입니다.
1: 그렇구만요.
0: 시위.
1: 그때 이제 신은경 씨가
0: 아, 맞다.
1: 이 드라마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지금은 이 X세대의 상징으로
0: X세대
1: 떠오르게 됩니다. X세대
0: 유명했죠. X
1: 저 X세대입니다.
0: 아 그치. 네. 너가 X세대
1: 바로 접니다. X
0: 나는 386인데 아 진짜 네. 자 멜론 차트 파인더를 통해서 알아보는 94년 7월 셋째 주 국내 종합 차트 9위는 네. 우리 오늘 첫 곡 이분의 와그라노니 와그라노 시작했는데
1: 아 그래요?
0: 야, 강산의 선배 네. 넌 할 수 있어
1: 정말 슈퍼 메가 히트곡이죠.
0: 이게 그건가? 할 수 있을 거야.
1: 맞습니다.
0: 항상 흐르는 저 강물에 거꾸로 올라간 연어처럼 네. 항상 강산의 씨의 노래는 네. 뭔가 정말 초긍정의 힘이 있었어요.
1: 있어요. 맞아요. 목소리도 힘도 있고.
0: 아 맞네.
1: 진짜.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강산의 씨 2집 타이틀곡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2집이 정말 명반이었어요.

0: 진짜 테이프가 마르고 다리 트럭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그랬어요?
0: 네.
1: 와 경희대 한의예과 출신이에요?
0: 네네. 한의대 입학해서 한두 학기 다니다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1: 이게 이 학교가 네. 한의학과가 진짜 세단 말이에요.
0: 그쵸. 입학과지. 탑이죠 탑.
1: 탑이죠 뭐. 네. 거기를 박차고 나오셔가지고.
0: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하셨는데 그 처음에 저러서 좀 일단 데뷔 때도 머리가 이렇게 좀 길고 네. 뒤에 딱 꽁지 머리 묶고 나와서
1: 강렬하죠 이 첫인상이. 네. 할아버지와 수박이 1집 앨범이고 아, 네. 요게 2집 앨범.
0: 저분이 어떻게 한의사일 수가 있나.
1: 한의사 했어도 잘했겠다. 어울려 왠지.
0: 오히려 지금 요즘의 외모는 한의사랑 좀 어울리시게 하거든요. 약간 안경 이렇게 동그란 거 작은 거 쓰시고 콧수염 살짝 나고 머리 짧게. 그 당시에는 약간 저분한테 진료를 받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혼자 했었어요.
1: 9629님이 네. 이제는 노래로 사람을 치료해 주잖아요. 맞는 말이네.
0: 노래로 침을 놔준다.
1: 아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0: 멋있습니다.
1: 자 굉장히 뭐 다 기억하실 테니까 네. 그러면 8위를 가봅니다.
0: 네 8위는요 또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김정민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이 노래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1: 이게 슬픈 언약식 전이죠?
0: 전이죠.
1: 그럼 아주 친인 때일 거야.
0: 이게 데뷔.
1: 아 진짜?
0: 네.
1: 기억이 나나?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0: 이게 정민 씨 데뷔곡이구나.
1: 네네.
0: 근데 정말 이것도 MBC 여름 특집 드라마 4일간의 사랑이라는 OST에 있었대요.
1: 아, OST였어요?
0: 그랬대요. MBC 대단하다.
1: 거의 뭐 드라마 강국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그, 아, 근데 김민우 HQ라는 네. 그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김민우 씨를 만나러 갔다가 유명 음악 감독 오진우 씨한테 의해서 캐스팅을 당했대요.
1: 아, 외모에 반해서 캐스팅을 당했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긴 좀 그랬으셨을 테니까. 맞죠?
0: 그러니까. 김민우 씨보단 형인데. 나이가 정민 씨 68로 알고 있는데.
1: 제가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밴드 선후배로 제가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럴 수 있어요.
1: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김민수 씨님이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었고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 캐스팅이 됐다.
0: 근데 그 69년생들도 대단해요. 그 윤종신,
1: 네.
0: 또 그 기다려 이주원 씨,
1: 이주원 씨,
0: 그 김민우 씨,
1: 네.

0: 다들 그 무슨 외고도 네. 출신으로
1: 같은 밴드 출신으로 잘 알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네.
1: 참... 아, 명문이네요.
0: 그러니까 뭐 연대 소나기도 그렇고. 아,
1: 근데 이게 지금 들으니까 이때는 김인우 씨가 그렇게까지 막 목소리가 막 허스키하진 않았어요.
0: 그랬나요?
1: 그 다음 2집이 슈퍼 메가 히트고 슈트픈 언약시.
0: 그쵸. 그때는 정말 갈아 넣는 창법으로.
1: 너를 내!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0: 이게 된다니까.
1: 그때 이제 진짜 확. 근데 1집이 뭐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차트 8인데.
0: 근데 이 노래 네. 들으니까 바로 알겠는데요. 네. 특히 후렴이.
1: 8위가 어떻게 실패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0: 왜냐하면 이때가 네. 100만 못 팔면 네. 인기가 아닌 거야. 다 100만씩을 파니까
1: 정말 정말 호황기죠.
0: 네. 이런 시대는 없을 거예요.
1: 그렇겠죠.
0: 네. 자, 7위는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가운 분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분이 사실 노래도 잘하시지만 네. 작곡을 굉장히 잘하는데 아. 이 곡으로 거의 자신의 존재를 크게 세상에 알리게 되죠.
1: 아, 그래요?
0: 동명의 이게 차인표 신혜라 씨가 네. 주연했던 드라마잖아요. 이것도 네. MBC네.
1: 그러네요.
0: MBC 미쳤네 이때.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바로 그 주제곡. 네. 이게 최진영 씨라는 분. 근데 보니까 또 야, 팩트는 또 작곡이 최진영 씨가 아니야.
1: 아. 아, 원래는 유명한
0: 작곡가예요.
1: 작곡가셨군요. 네. 최진영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에가 7위를 차지했는데요.
0: 네.
1: 아까 말씀 주신 그, 이 노래도 드라마 OST입니다.
0: 그러니까. 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게 그 스카이 고 최진영 씨하고 동명이인이고 네. 이번에 좀 더 나이가 많은.
1: 아. 네.
0: 아무튼 아, 이 노래가 네. 이 앨범도 100만이 넘었으니까 OST로는 거의 유례가 없이 팔렸대요.
1: 그 드라마가
0: 일단 난리가 났었지.
1: 차인표 씨가 이 드라마로 완전히
0: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 막 색소폰 불고 막 막 화나 있고 막
0: 맞아.
1: 화나면서 막 이빨 닦는 게 그거 맞죠?
0: 아, 그거 아니야.
1: 그거 아니에요?
0: 그거는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분노의 양치질.
1: 아, 그건 아니에요?
0: 이거는 네. 차인표 씨가 색소폰을 불었던
1: 색소폰으로.
0: 자, 여기부터요. 여기 네. 여기 들어보세요.

0: 형도 음악 하기 전에 집에서 겁나게 반대했겠다.
1: 왜요?
0: 연대 법학과 84학번이래요.
1: 아, 판검사 집안이셨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와.
0: 법대 때려치우고 역시 CM송을 부르다가
1: 근데 이 노래를 최진영씨가 왜 부르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다른 가수가 소화하기 쉽지 않은 노래 같아요.
0: 그쵸.
1: 굉장히 고난이던데요, 노래가.
0: 고음도 잘 됐고 네. 근데 여기 좀 특별한 기사가 있는데 좀 읽어주시나요?
1: 아, 야, 뭐 일반 시민이 신문에 기고하는 곳에 네. 이렇게 있었대요. 전회에 걸쳐 재방송이 되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시간대 의식 방송이나 몇몇 탤런트의 신드롬을 통한 시청률 올리기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TV방송은 국민들의 정확하고 바른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충실해야겠다 라는 기사가 있었답니다.
0: 일반 시민분이 네. 왜 이렇게 재방 많이 하냐. 네.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재방 3방에 오히려 재방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1: 축복이죠.
0: 어떤 그 채널은 재방만 하는 채널도 있는데
1: 아 근데 정말 그 시대가 참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0: 이런 드라마들이 이제 그런 신드롬을 낳았죠. 네. 정말 전 회에 걸쳐서 재방을 해도 시청률이

0: 그렇습니다. 자, 네. 6위 넘어갑니다.
1: 6위 공군요. 아, 이 노래도 참 여름에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이게 이때예요, 확실히?
1: 네, 이때입니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6위 곡입니다.
0: 이 곡은 얼마 전에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서 지금
1: 그 당시에 뭐 가요 톱10 골드컵 수상을 했었으니까요. 아, 일단 최소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거니까
0: 뭐 체감할 때 거의 한 4개월 5개월은 계속
1: 그렇죠.
0: 1등을 한 느낌이겠죠. 원래는 이제 신윤미 씨라고
1: 네.
0: 뭐 코러스도 많이 하시던 세션 보컬이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그 대리 가수 그 스캔들로 아리가 있었죠.
1: 뭐 아무튼 이때 립싱크 논란이 이제 시작됐던 시기라고 하네요.
0: 이게 밀리 바넬리도 이쯤인가?
1: 그쯤일 수도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아무튼 이때 뭐 SBS 인기가요 20에 출연하는 가수는 15팀인데 이 중 육성을 시청자에게 들려준 가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답니다.
0: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 네.
0: 그 솔리드 골드라고 하는 AFKN에서
1: 네.
0: 미국에서 유명했던 차트 쇼가 있거든요.
1: 네, 네.
0: 진짜 1위부터 20위까지 가수들이 막 나와요. 네. 마돈나도 나와서 다 립싱크했어요. 그걸 라이브로 굳이 하는 물론 뭐
1: 할 수도 있는데,
0: 쉬운 일은 아니죠.
1: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 당시에는.
0: 그리고 이 밴드 사운드나 이런 게
1: 네.
0: 그게 출연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1: 네.
0: 그 소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스튜디오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1: 네.
0: 라이브로 그걸 갑자기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1: 쉽지 않죠. 그때 뭐 MR의 노래를 하는 것도 저도 이제 90년대 한번 방송에 출연했었을 때 약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노래를 할 수가 있지?
0: 그쵸.
1: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모니터 환경이라고.
1: 네, 모니터.
0: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느낄 수 없는
1: 네.
0: 그 무대에서
1: 네.
0: 반주가 들리고 내 목소리가 귀에 잘 들려야 음정을 맞출 수 있는데
1: 네.
0: 내 목소리가 저쪽 벽에서 나.
1: 그쵸.
0: 이러면 정말 노래할 때 멘붕이 오죠.
1: 네, 거의 관객들이 듣는 그 PA 스피커를 듣고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1: 그때 참 또 그 와중에 또 잘하는 분들 계세요 또.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해야지.
1: 네.
0: 근데 원석 씨도 뚫고 나오는 목소리라 할 수 있을 거예요.
1: 그때는 그래서
0: 나 같은 사람이 문제야.
1: 또 엄살쟁이.
0: 엄살이 아니라 배트입니다. 자. 이 노래 너무 유명하니까
1: 네.
0: 아무튼 야 오늘 5위까지밖에 발표 못할 것 같은데
1: 이게 좀 자리를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한 말 충분히 하면
0: 자 일단 광고 이어드리고 5위 곡까지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94년도 7월 셋째 주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3: 네.
2: 아까 데이브레이크 공연 그 이제 초대되는
3: 이벤트
2: 이벤트에 괜히 데이브레이크 경회하라고
3: 네.
2: 얘기를 해가지고
3: 네.
2: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3: 오.
2: 그런 문자들이 쇄도했답니다.
3: 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죠. 아주 정, 또박또박 제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2: 그런 건 나랑 달라 정말.
3: 네. 7174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요즘 저녁 하늘에 별이 없대요. 그 별들이 데이브레이크 오빠들 눈에 박혀서 별처럼 빛나는 대부보로 가고 싶어요.
2: 막 이런 거 읽으면서 네. 안 창피해?
3: 완벽한 문자인데요.
2: 아, 그래요?
3: 네.
2: 네.
3: 제 눈빛이 지금 굉장히 초롱초롱해지지 않았습니까?
2: 어, 그건 맞아. 야. 하늘에 그래서 별이 없답니다.
3: 아,
2: 야, 진짜
3: 좋습니다.
2: 2737님도 축하드립니다.
3: 네,
2: 한여름 대명절입니다. 서머 매드니스. 감히 제가 초대권을 받아 밴드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해외 친구들을 데리고 대한민국 최고 밴드의 공연을 보러 가도 될지. 물론 제 편은 이미 있어요.
3: 아,
2: 친구들도 경배시키고 싶습니다.
3: 이거 전도라고 하죠, 이거.
2: 그렇죠, 전도. 야. 해외 친구까지 이제
3: 네.
2: 정말 전도를 하고 계신,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는 이미 예매를 한 거야.
3: 네.
2: 이런 분은 정말 드려야죠.
3: 드려야 됩니다.
2: 그렇죠?
3: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 해외 팬들을 통해서
2: 네.
3: 데이브레이크 또 해외 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아, 모를 일이에요.
3: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 어, 잘 알죠. 아멘. 메시지입니다.
3: 어, 이인천님.
2: 네.
3: 데이식스 아니죠. 데이브레이크죠.
2: 깜짝이야.
3: 내 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공연. 와이프와 보고 싶어요. 리액션 끝내줄 자신 있습니다요.
2: 야, 같이 데이가 들어간다고 데이식스랑 비교하신 거예요?
3: 네. 또 이 조요요를 이렇게 약간
2: 싶어요.
3: 네. 싶어요. 어. 다요.
2: 자, 이분이 몇 번이라고요?
3: 아까
2: 이인천님.
3: 네.
2: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분
3: 네.
2: 네 번째, 그러니까 총 여덟 분이 오시는데
3: 네.
2: 대표 한 분당 두 매씩이니까
3: 네.
2: 이거 소개해드리면 5위 못 소개하니까
3: 네.
2: 그거 다음 주에 하고요.
3: 네.
2: 원석 오빠.
3: 네.
2: 오빠인 줄 모르고 동갑 정도라나 했었는데 엄청 동안이시더라고요. 저 87이에요.
3: 오.
2: 세상에.
3: 오.
2: 저 말고 제 신랑한테 동안 기운 좀 전해주세요. 아. 함께 꼭 가고 싶어요.
3: 아유,
2: 이런 분은
3: 네. 네,
2: 가서 에너지 좀 전해주시죠.
3: 그, 당연히 젊으시죠. 2963년.
2: 87년생이 동갑인 줄 알았던
3: 네.
2: 아유, 이걸 뒤집어도 78. 자, 저희가 개별 연락 다시 드릴 거고요.
3: 네.
2: 원석 씨
3: 네.
2: 공연 준비 잘 하시면서
3: 고맙습니다.
2: 우리 다음 주 목요일날 만나요.
3: 네.
2: 여러분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아티스트와 협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로의 교집합입니다. 제 고집만 내세우거나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가수가 가진 소울과 제 악상이 온전히 겹쳐지는 지점을 찾아야만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삶 역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각자의 모서리를 깎아내고 서로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질 거라 믿습니다.

0: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유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유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투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성격. 바로 남과 비교하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라고요.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괜히 조급해지고 나도 따라가야 할 것 같잖아요. 여기서 혹시 내 얘긴가 하는 분 계실까요?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또 누군 저렇게 해서 기회를 잡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괜히 마음을 흔들 때가 있죠. 그런데 투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하루도 비교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깊은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남의 아닌 나만의 기준을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박혜경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이네요, 벌써.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프닝 들으시고 나서 0002님께서 저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중한 하루도 삶 전체를 놓고 봐도 비교를 시작하면 끝도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래 잘하는 친구가 저는 굉장히 부러웠고요. 저보다 키큰 친구, 더 예쁜 친구, 또 나보다 꿈을 먼저 이룬 사람, 또 SNS 상에서 보이는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러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저만의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부러워할 때, 이 사람 인생 전체와 내 인생 전체를 기꺼이 맞바꿀 수 있을 만큼 난이 사람이 부러운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부러운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남들이 모르는 이 속사정과 고민들이 있듯이 그 사람들한테도 분명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또 내가 장점을 하나 갖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분만의 장점이 있는 걸 테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뭐 저와 같은 기준이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샵 1133,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오전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노래와 하고 싶으신 말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열려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거나 원주 MBC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

0: 주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픔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너튜브 댓글에서 지효님께서 제가 부럽다고 하시네요. 강원도에 살아서 서울이랑 가깝다고 지효님은 울산에 사신다고 합니다. 저도 서울 사는 서울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괜찮은 곳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강원도 너무 좋아하지만 가끔씩 서울에 볼일이라고 갈때차 막히면 조금 힘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지용님을 생각하니까 저 감사하면서 지내보겠습니다. 지용님도 요즘 대중교통 KTX 잘 되어 있잖아요. 서울 오실 때 일정 한 번에 몰아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고정선님께서는 여행 마음껏 다니는 사람이 부러우시대요. 직장에 다니시느라고 자유가 없으시다고 그래도 연차 모아가지고 조금 뭐 샌드위치 연휴라든지 그럴 때 끼셔서 꼭 멀리 한번 휴가 꼭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남 부러워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부러운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휘트니 휴스턴의 The Greatest Love of All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휘트니 휴스턴의 The Greatest Love of All 듣고 왔습니다. 7811님께서 지금 듣는 곡 신해철님도 불렀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신해철님의 The Greatest Love of All 라이브 버전이 있네요. 다음에는 이 신해철님의 라이브 버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17님께서는 오늘 파크골프 홀인원 하셨대요. 와, 축하드립니다.

드려요. 제가 골프, 파크 골프 다잘 모르지만 홀인원이 정말 대단한 거인 건 알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승환의 덩크슛 신청해 주셔서 지금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덩크슛.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16일 재난 정보입니다. 여름철에는 벌레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쏘임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벌쏘임 신고가 2,3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피하고 벌에 쏘였다면 먼저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벌침은 신용카드처럼 평평한 물건으로 제거하고 호흡 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벌침도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요즘 정말 핫한 그룹이죠. 리센의 러브어택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우님께서 너튜브 댓글 리센느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리센느의 역주행송이죠. 러브 어택 띄워드렸습니다. 7732님께서 리센느 노래 듣고 싶다고 보내주셔서 한번 같이 들어봤는데 다음에 리센느의 다른 노래들도 한번 함께 해볼게요. 아, 리센느가 최근에 전지적 참

0: 참견 시점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역주행되고 나서 잘 돼서 숙소를 정말 큰 아파트로 옮겼던데 원래는 신발장이 없었는데 이제 신발장이 생기고 화장실이 하나에서 화장실 세 개로 바뀌고 또 화장실에 욕조까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너무 예쁘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리센네가 정말 대단한 게 항상 바쁜 일상을 유명하지 않았을 때도 살아왔었는데 방송 활동이 없는 날에는 셀프 메이크업을 멤버들끼리 하고 너튜브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실한 그룹이고 또 지금 이렇게 잘 된 거에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게 느껴져서 더더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리센네의 러브어택 띄워드렸고요. 너튜브 댓글에서 고정선님께서 오늘도 덥지만 내일부터 연휴라는 생각에 힘이 불끈 난다고 보내주셨네요. 내일이 제헌절이잖아요. 이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쉬는 날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물론 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쉬시는 분들은 푹 쉬시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더위 먹지 않도록 시원한 공간에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맛집 소개되는 날 기대 만땅이라고까지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코너 남아있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으로 여러분의 맛집들 소개해주시면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MBC FM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며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삼척 프리패스를,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넥스트의 도시인 듣고 나서 네, 네마소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샵 1133, 샵 1133번 코너 열려 있으니까요. 이곳에 한번 가보라는 강원도 찐 맛집들 추천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전해주시는 맛집들 소개해드리고 그중에서 몇 분 꼽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넥스트의 도시인 듣고 돌아올게요. 2, 4.

네, 넥스트의 도시인 함께 하셨습니다. 7811님께서 도시인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셔서 함께 들어봤고요. 오래전에 테이프 A면은 변진섭, B면은 신해철이었다고 하는데 좋은 곡이 많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테이프 A면, B면을 제가 잘 몰라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앞뒤 뭐 이런 걸까요? 앞으로 꽂으면은 변진섭, 반대로 꽂으면 신해철이 나오는 걸까요? 네, 저잘 몰라서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방송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맞서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자타공인 먹장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과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도의 찐 맛집들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귀 쫑긋해주시고 들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출발할게요.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해 하고 조용히 아껴두시던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 그 맛집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조금은 아껴두고 싶었던 그 집, 오늘만큼은 살짝 풀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 추첨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만나볼 오늘 내 맛소 맛집은요. 김나연 아나운서 저의 맛집입니다. 제가 지금 강릉살이 2년차를 하고 있고요. 아 3년차네요 벌써. 그래도 강릉에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어보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조개구이 맛집이에요. 사실 제가 조개구이를 이곳에 가기 전까지는 동해안에서 한 번도 안 먹어봤었거든요. 서해안에서는 조개구이 맛집이 굉장히 많은데 동해안에도 조개 맛집이 있나 싶었는데 찾았습니다.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에 위치한 조개공땡이라는 조개구이 맛집이고요. 그 강문해변 가는 길에 송정해변에서 강문해변으로 이어지는 솔밭에 있습니다. 이 솔밭에 도로 바로 앞에 있고요. 송정해변에서 쭉 올라가시다가 강문해변 도착하기 직전에 있으니까요. 한번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이 조개구이 무한리필집으로도 유명한데요. 가리비 무한리필 49,000원, 모듬조개 무한리필 39,000원, 소짜 2인 기준 58,000원, 중짜 68,000원, 뭐 대짜까지 있는데 저는 두 명이서 가서 무한리필 안 시키고 소짜를 시켰어요. 근데 굉장히 저희가 대식가인데도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고 왔어가지고 무한리필도 좋고요. 그냥 무한리필 없이 즐기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푸짐했어요. 우선 메뉴를 시키시면 제가 오늘은 사진을 안 찍어와서 아쉬운데요. 가리비 키조개 위에 양념과 치즈를 듬뿍 올려주시고요. 기본 반찬대도 나오고 또 가리비 키조개 외에도 전복, 새우, 홍가리비 그리고 각종 조개들도 함께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불이 엄청 세서요. 불향을 샥샥 입혀가지고 정말 맛있게 구워 먹었는데 조개구이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그 솔밭 앞에 위치하고 있고 또 가게 내부에 주차장도 충분히 녀석이 확보돼 있어서 차량을 갖고도 충분히 이동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블로거분께서는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분도 무한리필 코스도 있는데 무한리필 코스로 하더라도 인근 조개구이집보다 가격이 저렴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기본 상차림으로 석화, 감자전, 미역국, 감자 샐러드 나왔고 감자전도 맛있었고 미역국도 맞아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간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소짜치고는 양이 많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성도 튼튼하고 가성비도 좋은 맛집 소개해드린다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주차장과 화장실도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조개구이가 동해안에서 땡기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에 위치한 조개공땡이라는 조개구이 맛집 전해드렸고요.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맛집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까지 제가 바로 전해드릴게요. 오늘 다음 곡은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4224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강릉에 사시는 청취자분 8554님께서 조개궁땡 꼭 가봐야겠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한번 가보시고 진짜 맛있었는지 한번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들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8692님의 맛집입니다. 원주에 위치한 갈비집이네요. 비원 갈땡. 여기 갈비 끝내줍니다. 250g에 10,000원이에요. 가격도 착한데 맛은 더 죽여요. 저희 애가 넷인데 푸짐이

먹고 10만 원도 안 나와요 라고 하셨네요. 와 진짜 가성비 맛집이네요. 갈비가 250g에 만 원이면 요즘 삼겹살도 거의 1인분에 2만 원 돈 하고 그리고 1인분이 250g이 아니잖아요. 요즘 1인분에 160g인데도 있고 180g인데도 있고 해서 갈비 250g에 만 원이면 와 진짜 가성비 맛집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저렴한데 맛은 더 죽여준다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번 제가 포털 사이트에 찾아볼게요. 원주에 위치한 갈비 맛집 비원 갈땡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원주시 흥엄면 사제리에 위치한 갈비집입니다. 오, 삼겹살도 팔고요. 돼지갈비가 만원, 단돈 만원, 생삼겹살이 12,000원, 불고기 버섯전골이 1인분에 13,000원, 오리도 파네요. 오리 한 마리에 4만원, 왠지 가성비 맛집인 것 같은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포털사이트 후기까지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인분에 만원 원주 찐 돼지갈비 맛집이라고 적어주신 블로그 분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주 여행 오신 분께서 가보셨나봐요. 관광객분들한테도 소문난 곳인가봐요. 친구분께서 현지인께서 추천해주신 맛집인데 가족 식사로도 좋을 법한 곳이라고 추천을 해주셨고요. 앞 주차장이 가게 앞 주차장이 완전 꽉 차 있었대요. 손님들로 가득가득했다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우리 강원도 현지인분들의 집 맛집인 것 같습니다. 국내산이었네요. 국내산 돼지갈비가 250g에 만원이며 정말 저렴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 중이시던 비원갈비. 아마 분명 건물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블로거 분께서 적어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면 당연히 목살이 섞였겠지 하셨는데 구우면서 보니까 진짜 찐 갈비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양념 돼지갈비 너무 맛있었고요. 양배추 소스를 주셔서 갈비와 함께하기 좋았는데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하나씩 같이 먹기에 너무 좋았다고 간이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사진에는 없지만 대파김치가 나온대요. 대파김치가 그럼 대파로 만든 김치인가요? 그게 또 맛돌이었다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해주셨고요. 잔치국수도 판다고 합니다. 또 비원갈비에서만 주시는 특별한 반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식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데 감자 범벅이라는 게 있대요. 뭔가 감자를 으깨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옹심이 같이 중간중간 뭔가 덩어리가 씹히는데 이 디저트 감자까지 너무 맛있게 먹고 오셨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에 위치한 갈비 맛집, 가성비 맛집 비원 갈땡 소개해드렸고요. 맛집 한 곳 더 만나볼게요. 디저트 추천도 가능한가요? 하시면서 춘천에 있는 디저트 카페 생그땡 추천합니다. 라고 86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유 아이스크림이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고 알록달록 토핑까지 추가하면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서 너무 추천한다고 해주셨고요. 옥수수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나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선 춘천에 위치한 카페 생그땡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춘천시 소양정길에 위치해 있네요. 소양로 1가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유기농 아이스크림 맛집인가 봐요. 옥수수 아이스크림, 플레인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을 다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파시고 있어서 뭔가 자녀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방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유기농 아이스크림 맛집이고요. 진하고 깔끔한 우유 맛이 가득한 아이스크림이 간절하게 당길 때 춘천 번개시장 부근에 지나가다가 방문을 하셨대요. 춘천 카페 생그땡이고요.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 주요 관광지와도 가까워서 춘천 여행 코스로 묶어서 방문하기에도 참 좋은 곳인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디저트 맛집이라고 해주셨고 뭔가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풍경도 좋고요. 루프탑도 있습니다. 이 세계 유기농업운동연맹의 유기인증을 받은 범땡 목장 우유를 100%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디저트다 이렇게 소개글이 적혀있네요. 아이스크림 종류도 컵이나 콘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요. 화려하고 귀여운 콘 종류를 자기 스타일대로 커스텀하면서 골라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춘천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맛집 생그땡 소개해드렸습니다. 8658님과 네, 비원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끝곡으로 정인의 오르막길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0: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심출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심출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어제 퇴근길이나 오늘 출근길에 주변에서 이 영화 얘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는데요. 개봉 첫날이었던 어제 하루에만 무려 33만 명의 관객을 쓸어담으면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나홍진 감독의 전작인 곡성은 물론이고요. 천만 영화, 파뮤의 오프닝 기록까지 싹 갈아치운 역대급 수치였다고 합니다. 미리 영화를 본 거장 이창동 감독조차 서스펜스, 타격감, 속도감의 한계를 시험하는 말 그대로 미친 영화가 나왔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스크린 속에 어떤 엄청난 에너지를 담아냈길래 첫날부터 극장가가 이렇게 들썩이는 건지 또 영화 팬으로서 벌써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사실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난다는 건 꽤 설레는 일이죠. 지루할 틈 없이 몰아치는 영화 호프의 속도감처럼 오늘 남은 하루 목요일 유쾌하고 활기차게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7월 16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B2B 무비.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5: 워킷 워킷 안전화
1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0: 영어리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0: 영어리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0: 영어리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종호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또 오프닝에서는 또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죠. 영화 호프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영화 신작들은 꼭 당일에 가서 보고 오시는 분들께서는 어제 퇴근 후에 혹은 뭐 반차를 사용하시고 보고 오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뭐 누적 관객 수는 35만 명입니다. 이제 개봉 이틀 차긴 한데요. 근데 뭐 이 이창동 감독은 극찬을 아끼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를 기다리신 분들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안고 보셨을 텐데 일단 그 초록창 실관람객 평점은요. 7.1점으로 출발을 하네요. 예, 1,643명이 참여해서 7.1점으로 그리 생각보다 높지 않긴 하지만 예, 이런 그 액션 영화나 이런 추격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빠른 속도감 오랜만에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화를 뭐 그렇게 막 극장 가서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장르나 뭐 시리즈물 그런 것들은 가서 챙겨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약간의 좀 추격전이나 좀 쫓고 쫓기는 그런 느낌은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해서 예, 뭐 예를 들면 좀비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노려보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1419번님도 내일은 공휴일이지만 퇴근합니다. 휴가 전이라 출근해요. 또 보내주셨는데 그쵸. 또 내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제헌절. 또 국경일이 올해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예. 그래서 금요일에 또 쉬게 됐는데 금토일 어찌 보면은 그래도 이런 연휴 같은 느낌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내일부터 좀 푹 쉬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혹시 어제 개봉한 신작 영화 호프 보신 분들께서는 뭐 나름의 개인적인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레인보우의 마하 그리고 엔믹스의 Love Me Like This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레인보우가 부릅니다. 마하

엔믹스의 Love Me Like This 듣고 오셨습니다. 6047번님께서 어제 개봉하자마자 호프 보러 다녀왔어요. 호불호 갈린다고 하고 CG 이야기도 나와서 다 감안하고 봤는데요. 시원한 여름 영화다웠습니다. 추격신에서 괜히 저도 숨 가쁘고 도파민이 싹 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하는 느낌. 가벼운 마음으로 시원한 극장 나들이 다녀오시길 강추강추요. 하시면서 또 소중한 또 영화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지금 그 실관람계 관람평을 조금 이렇게 쓱쓱 내려서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그 최근에 나왔던 영화 군체 있잖아요. 군체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호프도 재밌게 볼 것 같다 라는 또 이야기, 그리고 관람평도 있네요. 그렇군요. 6047번님께서는 또 강추 보내주셨습니다. 또 여러 장르가 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제 할리우드의 배우들도 출연을 하고 정말 이제 그 뭐랄까요, 폭 자체가 점점점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저도 뭐 하나 꽂힌 건 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본 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도 시리즈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온 초등학교 친구 같은 느낌이라 재밌게 보고 오긴 했지만, 또 어느 분께서는 토이스토리는 3 이후로 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확실히 이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시다면은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내일 마침 공휴일이니까요.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라이즈의 러브 119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라이즈의 러브 119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안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내일이 또 공휴일, 또 제헌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하루는 또 정오의 희망곡 녹음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2부에는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저희가 미처 들리지 못했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1, 2부 시간을 통해서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현시점, 예, 2026년 7월 현시점 가장 핫한 곡들을 또 후디가 엄선해서 예,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쉬시면서 예, 노래 쭉 들으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역시나 런치 퀴즈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2016 북중미 월드컵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 정도 지금 월드컵 이야기를 그래도 간간히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결승전만 남았거든요. 오는 20일, 예, 오는 20일이니까 오늘이 16일이잖아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경기 한 경기에 웃고 울고 화나고 예, 그런 월드컵이 이제 거의 막을 내리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런치 퀴즈에서는 또 월드컵 퀴즈를 준비를 했고요. 또 그리고 오늘 또 3부 4부에서는 역시나 목요일 코너죠.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하는 명반 도장깨기, 명반을 또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안지민 리포터가 준비한 또 앨범을 보니까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매가 된 그런 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1년 정도 된 앨범이거든요. 과연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왔을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많은 청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948번님께서 출석 체크해주셨네요. 후디 안녕하세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고운 목소리 잘 듣게 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보이는 라디오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보내주셨거든요. 아, 보이는 라디오 딱 작년 한 8월 9월쯤에 저희가 그래도 리포터분들 이렇게 상견례 느낌으로 딱 한두 번씩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해달라고 하시는 또 청취자분들의 요청들이 꽤 있어서 한번 또 준비를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제야, 제국의 아이들 노래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마젤토브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Live it up.

0: 예?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뜻비컷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16 북중미 월드컵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4강전이 펼쳐졌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라는 말도 나왔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 국가가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전반전에는 끌려갔지만 후반 막판 다시 한번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새벽 신승을 거둔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아르헨티나, 2번 잉글랜드입니다. 자, 결과를 이미 보신 분들께서는 쉽게 정답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국가가 결승전에 올라갔네요. 자, 얼른 보내주시고요. 힌트송도 지금 띄워드릴게요.

0: 힌트송입니다. 크라잉넛 룩셈부르크 준비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1: 룩셈부르크 아아 아리엔티나 룩룩 룩셈부르크 아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 듣고 오셨습니다. 꽤나 직관적인 첫 번째 힌트송이었는데요.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새벽 4시 2016 북중미 월드컵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4강전이 펼쳐졌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라는 말도 나왔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국가가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전반전에는 끌려갔지만 후반 막판 동점골과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신승을 거둔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아르헨티나, 2번 잉글랜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두 국가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너무나 강팀이고 그리고 지금 이 4강까지 올라오면서도 와 정말 역시는 역시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두 국가였기 때문에 과연 어느 국가가 결승전에 올라갈까 많은 분들이 참 기다리셨던 경기였는데 결국엔 이 국가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거든요. 챔피언, 이 국가는요. 지난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챔피언입니다. 예,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또 현재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죠. 근데 이야, 확실히 이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이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결승전에 올라갔네요. 자, 1번 아르헨티나, 2번 잉글랜드 정답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힌트송 지금 들려드립니다.

싸이의 챔피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어느 국가였을까요? 정답은 1번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야, 오늘 새벽 4시에 경기가 펼쳐졌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4강전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 국가로 잉글랜드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잉글랜드의 멤버가 소위 짱짱합니다. 예, 해리케인을 필두로 해서 또 주장이기도 하죠. 또 벨링엄, 그리고 뭐 데클런 라이스, 미드필더부터 해서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다 아는 초호화 라인업이긴 했는데, 야, 또 그리고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해리케인, 뭐 수비, 센터백부터 그리고 미드필더, 공격수, 이제는 모든 포지션에 정말 뛰고 있어요. 그래서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해리케인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이제는 정말 엄청난 큰 육각형의 선수인데, 아, 잉글랜드가 아쉽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해리케인 선수는 뭐 사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한솥밥을 엄청 오래 먹기도 했고, 또 그리고 영혼의 듀오 단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친숙한 선수인데 잉글랜드의 주장이고 또 월드컵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새삼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뭐 현재는 김민재 선수의 또 같은 소속팀 친구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결승전의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 아르헨티나와 또 그리고 스페인, 아, 이 두 국가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우승을 하면서 이 메시의 서사가 드디어 완성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번 대회에도 참가를 했는데 결승전에 오른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통산 네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1958년, 1962년 브라질 이후에 64년 만에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이 월드컵이

은근 또 주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은 선수가 은퇴하고도 남는 시기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전성기에 있던 선수가 4년이 지나면은 사실 많이 내려올 정도의 긴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을 2연패를 한다. 요거는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64년 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을 보면요. 지난 대회 때 13위를 기록하면서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2024년 유로 때 스페인이 또 우승을 했죠. 그러면서 스페인의 이 강한 이 파워가 다시 돌아왔다. 섬세함과 축구가 다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라민 야말 선수가 아마 아르헨티나의 약간의 그 메시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요즘에 축구 용어로 크랙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대 수비에 정말 균열을 가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라민 야말 그리고 메시의 격돌이라는 또 스포트라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라민 야말이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 메시도 바르셀로나 전설이잖아요. 예전에 라민 야말이 갓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 그 메시가 이렇게 아기였던 라민 야말을 욕조에서 이렇게 씻겨주는 화보 촬영 같은 걸 했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아기가 라민 야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포토그래퍼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라민 야말의 아버지가 그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게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운명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때 그 욕조에서 이렇게 촬영할 아기가 그 추첨으로 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하필 또 라민 야말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결승전은 오는 또 20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요. 결승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9079번님. 후디, 아르헨티나가 디펜딩 챔피언인 거 맞는데 디펜딩 챔피언으로 월드컵에 출전한 건 아닙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예, 아, 그렇게 들렸나요? 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예, 출전을 한 거죠. 자격을 그것 때문에 얻어서 뭐 출전권을 딴 건 아니지만 디펜딩 챔피언의 예, 모습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1940번님. 잉글랜드가 이번에 은근히 수비진들이 문제점을 많이 보여줬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 결정적인 뭐 실책들이 좀 있긴 있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진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만회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8291번님 정답은 아르헨티나입니다. 2010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의 경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리오넬 메시 선수가 있었죠. 벌써 16년이 지나서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를 하다니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기를 기대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와 근데 그 메시 팬분들께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더는 바랄 게 없어요 라고 하셨었는데 결승전에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욕심이 나죠. 또 64년 만에 대회 2연패 노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9009번님 다시 보기 해야겠어요 하셨고 또 그리고 0261번님도 옆에 와이프가 화났어요. 운전 제가 안 하겠다고 운전을 시켰더니 화났네요. 미안해 여보야 하시면서 정답은 또 아르헨티나 또 그 와중에 또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또 그리고 8182번님도 아르헨티나 또 그리고 2468번님도 1번 7406번님 오늘 새벽에 역전승한 국가는 또 아르헨티나죠. 무적함대 스페인을 꺾고 우승할지 기대가 됩니다. 하시면서 또 정답 맞춰주셨고 7910번님 0988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 또 그리고 4815번님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시청했어요. 첫 골은 잉글랜드가 그러다가 동점골을 넣고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 메시의 발에서 시작한 두 골이 멋졌어요. 아르헨티나 우승 강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이 두 골 모두 메시의 어시스트였죠. 와 정말 특히나 저는 그 역전골 장면에서 메시가 오른쪽 측면에서 한번 흔들고 크로스 오른발로 올리는 모습. 아 정말 여전히 그래도 그 번뜩이는 장면이 메시는 메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의 전술 자체가 메시를 위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너무나 그 레전드 대우도 참

0: 잘해주면서 메시를 살리는 그 감독의 전술도 너무나 참 적절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라는 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 전술을 짜는 게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9855번님께서는 축구 보려고 새벽 4시에 알람 맞춰놨는데 못 일어났어요. 보내주셨거든요. 그쵸. 시간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새벽 4시. 야, 이게 알람 맞추고 일어나기가, 심지어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경기 끝나고 1시간 정도 더 자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또 그리고 7452번님. 와, 메시는 진짜 정신적 지주인 것 같아요. 축구가 메시를 위한 축구더라고요. 우승 가자 하셨는데, 근데 메시가 아직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그 경기 직전에 라커룸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대기를 하다가 메시가 나와야지만 또 같이 이렇게 앞으로 또 전진을 하더라고요. 뭔가 흡사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 같은 느낌인데 멋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분 선정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을 했는데요. 당첨자는요. 5535번님 그리고 740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결승전 대진이 완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20일이면요. 오는 2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오전 4시네요. 시간은 확실히 좋지가 않아요. 예, 시간 좋지 않지만 그래도 결승전은 또 라이브로 챙겨보는 맛이 있잖아요. 예,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다음 주 월요일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부 마지막 곡을 또 준비했고요. 2PM의 Hands Up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0: 평양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머리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차트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이에 꽂습니다. 명반 도장 깨기. 정우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시간입니다. 도장 깨기 선봉장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목요일에 또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 좀 영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1: 오, 네.
0: 호프가 어제 개봉을 했다.
1: 네.
0: 그것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 개봉한 지 뭐 이제 이틀 차기 때문에 보진 못하셨을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예. 아직 보진 못했지만 네. 볼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0: 아, 볼까 말까?
1: 네.
0: 최근에 근데 또 영화를 한 편 보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1: 봤죠.
0: 어떤 영화를 또 보셨어요?
1: 토이스토리 봤습니다.
0: 애니메이션.
1: 네, 원래 그 제가 토이스토리를 1, 2, 3, 4를 아예 안 봤는데 그때 이 정희에서 꼭 봐야 된다.
0: 꼭 봐야죠.
1: 라고 후디가 해주셔서 네. 그때 바로 봤었거든요.
0: 1, 2, 3, 4 안 보고 5로요?
1: 네. 그래서
0: 오 마이 갓.
1: 영화관 가기 전에 예. 약간 15분 만에
0: 내
1: 편 다 보는
0: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예.
1: 그거를 네. 후딱 보고 갔어요.
0: 속성으로
1: 네, 속성
0: 국수 말듯이 말고 간 네. 거거든요.
1: 네, 근데 네. 그거 안 보고 갔으면
0: 큰일 났어요.
1: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0: 제가 뭐야? 뭔데? 누군데?
1: 누구지?
0: 누군데? 약간 해리포터로 치면
1: 네.
0: 그 처음부터 중반까지 하나도 안 보고 마지막에 볼드모트랑 싸우는 해리포터만 본 거거든요.
1: 그건 좀 심한데요? 네.
0: 그 정도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1: 아, 그래요?
0: 근데 그래도 요약본을 좀 보셨구나.
1: 봤죠.
0: 근데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요약본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영화다. 네. 근데 어떠셨어요? 파이브만 이렇게 달랑 보셨는데?
1: 달랑이라니요. 에이, 그래도 그 감독

0: 귀여운 거야. 여운이 있더라고요.
1: 있어요? 좀 눈물을 훔쳤나요?
0: 훔치진 않았는데 네.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잘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1: 토이스토리가 뭐 저희가 스포를 하면 안 됩니다만 네. 그래도 그 주인공이 그 여자아이였잖아요. 여자아이가 네. 가지고 놀던 장난감. 근데 안지멜 리포터도 뭔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장난감 세대지 않아요? 그래도?
0: 맞아요. 저는 네. 약간 인형 세대였는데
1: 인형 세대?
0: 네. 막 콩순이
1: 그 친구들?
0: 그런 친구들이랑 놀았습니다.
1: 요즘도 그 친구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나요?
0: 그쵸. 네. 엄청난 친구들인데 제가 딱 어릴 때는 그 친구들이 막 등장한
1: 막 등장했을 때
0: 그
1: 유모차 같은 거 타고
0: 네네네,
1: 다니고
0: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막 등장했을 때라서 네.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1: 전 참 웃기고 귀여웠던 게 애가 애기를 끌고 다녀요.
0: 요즘도 네. 그래요.
1: 요즘도 그래요?
0: 애기가 막 포대기로 그
1: 애기를 업고 다니고
0: 네 업고 다니고
1: 애기가 애기 유모차를 태우고 끌고 다녀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귀여우면서도 본인도 애기면서
0: 네 너무 네. 귀엽죠 그런 거.
1: 그 생각이 좀 나셨겠다 네. 추억들이.
0: 그리고 신기했던 게 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영화관에 다 어른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럼요. 네, 다 저 같은 네. 어른들만.
0: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구나 싶었습니다.
1: 오히려 저는 그 토이스토리 5는 아이들이 보면 이해를 좀 하면서 공감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0: 막 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네.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1: 오히려 그런 그 주제가 이제 태블릿 PC가 장난감의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네, 네. 큰 틀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날 왜 이걸 보게 하지? 못 쓰게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0: 약간 충돌이 올 것 네. 같네요.
1: 오히려 부모님께서 눈물을 좀 훔치실 것 같은 근데 영화를 또 재밌게 보셨네요. 근데 네. 저는 영화 보면은 영화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팝콘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0: 팝콘 중요하죠. 제가 팝콘 없이 혼영을 한 적이 있어요.
1: 와 그거 지옥입니다.
0: 근데 그게 네. 그렇게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1: 최악이에요. 영화 하나도 안 들어와요.
0: 영화에 집중이 안 되고 네. 막 그 3시간 동안 어떡하지?
1: 뭐하지? 뭐 짜장면 시켜야 되나?
0: 진짜 딱 그 기분이더라고요.
1: 저는 그래서 그 들어갈 때 혼자 가더라도 라지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를 한 통 다 먹어요.
0: 다 드세요?
1: 다 먹어요. 보통 남기잖아요.
0: 남기죠.
1: 저는 영화 초중반 때 다 먹어요.
0: 약간 니글니글하지 않나요?
1: 그걸 즐겨야죠. 그래서 다 비우고 이제 한 중반부부터는 그거를 땅에 내려다 두고 편하게 감상하죠. 예, 식사를 마치고
0: 그런 느낌으로
1: 그렇습니다. 예, 뭐 팝콘은 빠질 수가 없긴 한데.
0: 네.
1: 자 영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시 코너로 좀 돌아와 보면은 오늘은 또 역시 명반 도장 깨기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왔을지 궁금하거든요.
0: 오늘은 좀 신기한. 좀 특이한 네. 그런 앨범 가져왔는데요. 바로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앨범 가져왔습니다.
1: 무한도전 또 예능 프로그램의 그 가요제 특집 네. 앨범이잖아요. 근데 그 영동고속도로를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요제가 많았는데.
0: 맞아요. 많았는데 이게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다. 하고 데려왔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2015년 8월 22일 발매됐던 앨범이네요.
0: 맞습니다. 2025년 8월에 발매된
1: 2015년?
0: 2015년 네. 8월에 발매된 이 MBC 예능 무한도전의 음원인데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능 프로그램의 뭔가 프로젝트 앨범 같았지만 네. 이때 이 당시의 영향력은 진짜 웬만한 그 대형 가수의 정규 앨범을 뛰어넘을 정도로 핫했습니다.
1: 네. 실제로 이 무한도전의 이때 영향력이 가요제 같은 거 한번 하면
0: 네.
1: 음원 차트의 그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사실
0: 완전 줄 세우기처럼 네.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이 앨범 노래였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무려 20%를 넘어섰다라고
0: 네.
1: 하네요.
0: 맞아요. 그러면서 예능과 음악 산업에 동시에 이렇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는 게 참으로 대단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1: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코미디언이랑
0: 네.
1: 아티스트, 가수랑 협업을 시켜서
0: 그쵸, 그쵸.
1: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0: 네.
1: 노래가 심지어 좋아요.
0: 진짜?

0: 좋아요.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무대 같은 것도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0: 맞습니다.
1: 가요제를 거의 뭐 이 주기가 약간 그 올림픽 주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0: 이게 2년에 한 번씩 그쵸? 간다고 했더라고요. 네. 하더라고요.
1: 동계하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올림픽 주기였는데 와, 이 가요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가요제의 왕은 단연 정용돈 씨였는데 오. 정용돈 씨와 협업을 하면은 그 사람은 스타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가 또 뭐 정용돈 씨는 뭐 혁오 네. 또 그리고 정재영 씨 와, 많았잖아요.
0: 혁오 씨도 이때 완전 빵 맞아요. 떴잖아요.
1: 그래서 그 팀 매칭 할 때 네. 정용돈 씨가 너 스타 되고 싶구나 그러셨어요. 혁오가 아. 정용돈 씨랑 제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아, 사람 볼 줄 안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영동고속도로 가요제는 실제로 이 무한도전 가요제 자체가 좀 그 도로나 지역 이름을 붙여서 해왔잖아요.
0: 맞아요. 막 그 전에는 강변북로, 서해안 고속도로, 자유로 이렇게 있었는데 2015년에는 이 공연 장소가 강원도 평창이었대요. 그래서 이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대표 고속도로인 영동고속도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1: 네. 또 이때 당시 2015년이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이기도 했네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에서 이 공연이 열렸었거든요. 예. 그래서인지 그 기존 가요제보다 훨씬 스케일도 크고 이 앨범 표지에도 스키점프대가 있을 정도로 정말 상징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가요제 하면은 근데 또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아티스트들이 주르륵 나오니까
0: 맞죠.
1: 이번엔 또 어떤 가수가 나올까라는 그런 예상 라인업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어요.
0: 네. 네. 근데 그만큼 진짜 이번 이 앨범이 역대급으로 화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유, 지드래곤, 태양, 박진영, 자이언티, 혁오, 윤상 씨 등 진짜 여러 명의 핫한 가수가 나오면서 각 분야 약간 정상급으로 평가받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면서 이 방송 전부터 연말 음악 시상식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1: 특히나 지드래곤 씨는 거의 뭐 가요제에만 나오는 고정 멤버 같은 느낌으로
0: 네.
1: 예, 박명수 씨하고 바람났어 부르고 정형돈 씨하고 그 뭐 랩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해보려고도
1: 하고 이때 당시엔 또 누구랑 하셨죠?
0: 이때는 광희 씨 했습니다.
1: 맙소사 네. 노래도 불렀었는데 또 그리고 이 그 무한도전이 참 재밌었던 게 그냥 단순히 노래 띡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회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능적인 요소도 쭉 뽑아내고 결국에는 맞아요. 감동적으로 무대가 딱 나오니까 뭔가 같이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랬어요.
0: 맞아요. 그 완전 초반부터 끝까지 함께 이 시청자랑 공유를 하다 보니까 완성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되고 뭐 같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까지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앨범에서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어떤 노래를 또 들고 오셨을까요?
0: 첫 번째 곡은 레옹 가져왔는데요.
1: 레옹.
0: 이 레옹은 박명수 씨와 아이유 씨가 함께한 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노래입니다.
1: 레옹. 여기 그 실제로 무대에서도 의상 자체를 영화 레옹처럼 했잖아요.
0: 맞아요. 이 레옹이 1994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에서 따온 건데 네. 이 영화 속의 레옹은 약간 말 수는 적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킬러고 마틸다는 상처를 안고 있지만 당찬 소녀래요. 그래서 그 영화 분위기랑 캐릭터를 콘셉트로 활용을 해서 무대로 꾸며낸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박명수 씨하고 아이유 씨의 조합을 볼 수 있었던 무대였는데 근데 이 처음 이 조합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야, 이 둘이 협업을 한다고? 이런 반응도 꽤 있었어요.
0: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유 씨는 약간 어쿠스틱 발라드 아니면 상큼한 음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박명수 씨는 EDM에 대한 그 애정이 엄청 유명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막 좋은 날 이런 게 어떻게 EDM과 연결되지? 하면서 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이 아이유 씨가 자신이 좀 익숙한 스타일 대신에 스윙 재즈와 일렉트로 스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안하면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렉트로 스윙, 또 1920에서 40년대 스윙 재즈와 또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비트를 결합한 음악을 일렉트로 스윙이라고 네. 또 하네요.
0: 맞습니다. 약간 그 복고적인 분위기랑 세련된 리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방송 직후에도 뭐 이 레옹이라는 곡은 음원 차트 상위권에 바로 오르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이 박명수 씨와 이 레옹의 이 킬러 역할이 약간 어느 정도 캐릭터가 좀 절묘하게 비슷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레옹입니다.

0: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박명수 아이유의 레옹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앨범의 첫 번째 노래 들어보셨고요. 두 번째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두 번째 노래는 맙소사 가져왔습니다.
0: 맙소사. 아, 정말 라인업이 그 동갑내기 새 친구의 무대였잖아요.
1: 맞아요. 네. 88년생 동갑내기 88 친구들이었는데 황광희 씨, 태양 씨, 지드래곤 씨의 노래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황태지가 요 세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잖아요.
1: 맞아요.
0: 황광희 씨의 황, 태양의 태, 지드래곤의 지에서 황태지인데 이때도 사실 궁금증이 대단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와, GD와 태양이 광희와는 어떤 음악을 만들까? 의외의 조합이기도 했고.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광희 씨가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이후에 예능에서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약간 예능인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GD랑 태양이랑 함께하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라는

0: 반응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황강희 씨의 그 제국의 아이돌, 제국의 아이들,
0: 네.
1: 예, 재하 때 아이돌의 모습이 있지만 워낙에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퍼포먼스가 활발하게 또
0: 그렇죠.
1: 대단하시잖아요.
0: 너무 웃기잖아요.
1: 입담이. 그래서 이 아이돌 황강희의 모습을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원 성취 같은
0: 네.
1: 무대였는데, 이 음악적으로 보면은 이 맙소사는 결국엔 또 EDM이기도 하고, 그리고
0: 맞아요.
1: 힙합도,
0: 힙합.
1: 네, 결합된 댄스곡이죠.
0: 맞습니다. 이게 GDC의 힙합 프로듀싱 감각이랑 이 태양 씨의 보컬 스타일, 그리고 강력한 이 전자 사운드가 결합되어 있어서 정말 공연장에서 이 힘을 팡 하고 터트려버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특히나 이 GDC가 프로듀싱 능력을 이번에도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맙소사에서는 또 광희 씨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살리느냐에
0: 네.
1: 중점을 두고 프로듀싱을 했다라고 해요.
0: 네, 그또 아까 저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GDC가 그동안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했었잖아요. 박명수 씨랑도 하고 정영돈 씨랑도 했는데 항상 이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뭔가 단순히 자신의 음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함께하는 상대방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잘 발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음악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인지 그더 완성도가 높은 찰떡인 그런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또 88년생, 이 사회생활하면서 동갑내기 친구들 사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0: 그쵸.
1: 네. 근데 새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무대를 한다? 또 친구들이, 정말
0: 네.
1: 찐친들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긴 했는데, 특히나 역시나 이 무대는 광희 씨에게 너무나 특별한 무대이기도 했고,
0: 네.
1: 최근에는 또 지드래곤 씨하고 이렇게 함께 또 나왔더라고요.
0: 맞아요. 뭐
1: 오랜만에 만나는.
0: 맞아요. 다른 예능에서도
1: 네.
0: 나오던데 그때 그 케미를 또한번볼수 있어서
1: 그러니까요.
0: 좋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로 황태지의 맙소사 준비했고요.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반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4부 문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앨범 만나보고 계십니다. 또 다른 노래로 들어가기 전에 또 안지민 리포터의 근황 얘기를 좀 해보면
10: 네.
9: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운동에 맛을 들였다라고 그쵸. 했는데 또 꾸준히 지금 재미 들려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10: 요즘 네. 운동 가는 날만 기다려집니다.
9: 충격인데 사람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은
10: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9: 놀라운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나? 거기서 뭐 과자 파티를 했나요? 아니면
10: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그 진짜 할 때 너무 힘들어요. 막 네. 다리 후들후들 거리고
9: 그렇죠.
10: 그런데 다 끝나고 나와서
9: 보람.
10: 네. 와 했다.
9: 그 맛이에요.
10: 이걸 했네.
9: 네, 이걸 내가 해? 이걸 내가 한다고?
10: 그런 느낌이 오. 참 좋더라고요.
9: 그래서 그런가요? 약간 평소보다 더 에너제틱해진 느낌?
10: 아 그래요?
9: 사람이?
10: 오 좋네요. 네.
9: 좀 생기가 좀 생겼어요.
10: 지금 내일 네.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9: 아 어제도 네. 저녁에 가세요 보통?
10: 밤에 가요.
9: 밤에 가시는구나.
10: 네.
9: 대단합니다. 이제는 달라진 안지민 리포터.
10: 기대해 주세요.
9: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또 그리고 또 내일이 제헌절 올해 또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10: 네
9: 또 금요일이에요 마침.
10: 맞습니다.
9: 계획 뭐 없으세요?
10: 아직 없습니다.
9: Not yet?
10: 네.
9: 또 그리고 졸업을 하셨잖아요.
10: 맞아요. 졸업했죠.
9: 또 이제 어찌 보면은 어떠한 스케줄에도 뭐 제약이 없는
10: 맞아요.
9: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어떠세요?
10: 이게 네. 참 무섭더라고요.
9: 굉장히 스케줄돼요.
10: 네. 진짜 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네. 그냥 그 쉬었음 청년 되는 거예요.
9: 맞아요. 그게 근데 또 그냥 쉬면 되는데
10: 네.
9: 불안하잖아요, 사실.
10: 맞아요.
9: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예요. 쉬는 게 아닌.
10: 맞아요, 쉬는 건 아닌데 막상 네. 안 하면은 그게 뭐 쉬는 거고 막 약간
9: 마음 졸이면서 네.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니까.
10: 그러니까요.
9: 그럼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낼 계획이세요? 또 어찌 보면은 힐링할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10: 네. 그래서 어떻게 살 건지 네. 좀 계획을 착실히 세워보려고요.
9: 아, 세워보려고?
10: 네, 내일 세울게요.
9: 내일요?
10: 네.
9: 뭐 저한테 검사 맡을 필요는 없고
10: 들고 오겠습니다.
9: 네. 들고 오세요 한번.
10: 네.
9: 예, 숙제처럼 알림장에 적어서.
10: 참 잘했어요. 이거 찍어주세요.
9: 예, 도장 있긴 해요. 찍어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0: 문제래요. 세 번째 노래 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노래를 또 준비하셨을까요?
1: 다음 곡은 스폰서라는 곡 가져왔는데요.
0: 스폰서.
1: 네, 이 곡은 하하씨와 자이언티씨가 함께한 팀 으뜨겄다시의 노래입니다.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노래 중에 제 취향 1순위.
1: 오.
0: 저는 그 하하씨가 진지하게 음악할 때가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1: 맞아요. 네,
0: 그 허스키하면서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1: 저는 처음에 그 예능에 나오는 하하 씨를 보고 네. 예능인인 줄 알았어요.
0: 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코미디언으로 생각하시죠?
1: 네네네. 네.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수이고 그리고 명곡도 많고 네. 목소리도 좋고
0: 맞아요.
1: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데뷔 초기에는 심지어 연기도 많이 하셨어요.
1: 어, 그래요?
0: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1: 오.
0: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투사부일체나 뭐 그런 영화들.
1: 만능 엔터테이너시네. 네.
0: 엄청난 만능이시죠.
1: 와.
0: 그래서 그 무한도전에 그런 특집도 있었거든요. 영화 더빙하는 혹시 아시나요?
1: 알죠.
0: 근데 거기서도 그 주연을 하하 씨가 가져왔어요.
1: 아.
0: 그 정도 왜 웃으세요? 황강희 씨 때문에.
1: 그 광희 씨밖에 생각이 안 나.
0: 그 캐리비안 베이 아 캐리비안의 해적.
1: 네네.
0: 예, 그거 더빙할 때 그게 좀 이슈가 되긴 했죠.
1: 네.
0: 다시 노래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으뜨거따 씨의 노래인데 자이언티 씨하고 또 협업을 했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뭔가 이 하하 씨는 레게, 힙합, 소울 음악을 주로 했는데 자이언티 씨는 약간 개성 있는 음악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둘의 스타일이 잘 만나서 이런 명곡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0: 그래도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집합은 힙합.
1: 뭐
0: 힙합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 보니까
1: 네.
0: 또 기대가 상당히 됐었는데 노래 제목이 일단 스폰서예요.
1: 네.
0: 네, 무슨 이게 의미죠?
1: 이 스폰서가 약간 후원자라는 의미인데
0: 네.
1: 뭔가 이게 돈과 연결되는 곡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그 돈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이 돈, 성공, 유명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바라보는 자이언티 씨의 시선이 담겨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돈과 성공. 그렇군요. 스폰서는 결국에는 장르는 힙합과 R&B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자이언티 씨 특유의 그 보컬이 잘 산 것 같은데
0: 네.
1: 뭔가 그 나른하면서도 약간 독특한 음색 약간 그리고 리듬을 살짝 이렇게 뒤로 미는 듯한 그 그루브가 이 곡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아, 특히나 그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약간 마이클 잭슨처럼
1: 맞아요.
0: 007 가방 같은 거 들고
1: 맞아요,
0: 마이크
1: 맞아요.
0: 꺼내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1: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딱 사람들이 보고 마이클 잭슨이 떠오른다라는
0: 맞아, 맞아.
1: 반응이 많더라고요.
0: 너무 멋있었어요.
1: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곡으로 들어도 좋지만 무대를 봐야지 완성이 된다 싶습니다.
0: 그리고 이때 약간 파격적인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에 그 자이언티 씨의 실제로 아버님께서
1: 전화번호?
0: 전화번호를 확 외치시잖아요.
1: 네네.
0: 현장에 있는 사람만.
1: 네네.
0: 그래서 진짜야 진짜야 막 해서
1: 네네.
0: 전화 걸까 막 했던
1: 맞아요.
0: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1: 난리 난리였죠.
0: 난리죠. 바로 전화 바꿔야 돼요. 네. 또 그리고 그 가사가 뭐 삼겹살, 뭐 항정살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막 가브리살, 나이살, 주름살, 축처진 살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웃기잖아요.
0: 이 실제로 고기 굽다가 나온 가사잖아요. 실제로.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가사로 이렇게 세련된 곡을 만들었는지 너무 와 진짜 전문가들은 다르구나
0: 맞아요.
1: 싶었어요.
0: 가사만 봤을 때는 되게 웃긴
1: 그쵸.
0: 느낌인데 무대 퍼포먼스랑 그런 노래 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한도전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노래입니다. 으뜨거 따시 하하와 자이언티가 함께한 곡인데요. 스폰서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으뜨고 다시 하하 자이언티의 스폰서 듣고 오셨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이제 마지막 노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또 어떤 노래를 들고 오셨을까요?
1: 마지막 곡은 I'm so sexy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0: I'm so sexy. 아, 유재석 씨하고 박진영 씨가 함께한 완전 댄스곡이잖아요.
1: 맞아요. 예. 그 팀 명부터 댄싱 게놈입니다.
0: 댄싱 게놈. 게놈이 유전자
1: 맞아요.
0: 그런가요?
1: 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유전자 DNA, 춤 DNA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0: 유재석 씨가 정말 가요제만 되면 네. 댄스 하셔서 항상 그 댄스를 추시기도 하고 마찰이 있기도 했어요. 유희열 씨랑 할 때.
1: 맞아요.
0: 그래서 백분 토론 열리기도 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박진영 씨가 그런 유재석 씨의 이 댄스 가능성을 보고 이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0: 실제로 그 유희열 씨하고 그 가요제 했을 때 결국에는 어찌 보면 댄스를 추긴 못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 100분 토론했을 때 전화 연결로 박진영 씨하고 했었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댄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막 자문을 구했었는데 다음 가요제 때 이렇게 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근데 밥 먹으면서 무한도전을 봐요.
1: 정말 다 알고 계시네요.
0: 그 서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던 건데도 또 봐요, 전.
1: 근데 그런
0: 왜 그럴까요?
1: 많으시더라고요.
0: 엄청 많긴 해요.
1: 네.
0: 밥 친구? 분명히

0: 알고 다음 무슨 애드리브가 나올지도 아는데도 또 봅니다. 이상합니다. 예. 또 박진영 씨는 또 우리나라의 댄스 가수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유재석 씨 역시 예능계 대표 인물이지만 오래전부터 이 춤 실력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조합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네.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무한도전에서도 모친소 페스티벌이나 그런 거 뭐 쓸친소나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항상 댄스가 있어요. 댄스. 그래서 출연진 한 명씩 나와서 춤추는. 아~ 그게 제 생각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론이긴 한데 네. 유재석 씨의 입김이 크지 않았을까?
1: 하자. 네,
0: 하자 해서. 또 그리고 이 제목 자체가 꽤나 직설적입니다.
1: 맞아요. 나는 정말 섹시하다. 진짜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곡에서 박진영 씨가 표현한 이 섹시는 자신감,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에 가까운데요. 뭔가 다른 조건 없이 나는 나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또 그리고 유재석 씨가 뭐 여전히 국민 MC이기도 하시지만 이때 당시에도 뭐 깔끔한 이미지로 또 사랑을 받으셨었는데 이 섹시하다라는 또 이런 이미지를 입혀준 큰 역할을 한 노래이기도 해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이 제목 자체로만.
0: 제목 자체로. 네. I'm so sexy. 네. 멤버들도 막 그 기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기어코 저 춤을 추는구나 하면서 박진영 씨가 가장 또 좋아하고 잘하는 장르인 펑크. 또 디스코, 레트로 팝 스타일의 댄스곡이기도 한데 노래 자체는 뭔가 한 1900년대 후반을
1: 맞아요.
0: 좀 생각나게 하는
1: 1970-80년대 펑크 네.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리듬이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뭔가 반복적인 베이스 라인 또 금관 악기가 막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절로 막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루브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0: 네, I'm so sexy. 또 유재석 씨와 JYP 박진영 씨의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0: sexy.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있지의 케이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전 깨기. 오늘은 또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앨범 만나봤는데요. 이 앨범 11년 됐는데 저희가 또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1: 이게 근데 약간 저희가 오래된 곡 들으면 약간 좀 촌스럽거나 그때 그 시절 노래 같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들었던 이 네 곡은 진짜 어제 발매한 것 같은 그렇게 좀 신선하고 듣기 촌스럽지 않은 네. 그런 곡들이었던 것 같아요.
0: 무한도전이 그 예능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1: 네.
0: 옛날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네, 정말로.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획을 계속 듣고 싶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0: 무한도전을?
1: 네.
0: 이때가 14살이었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0: 기억은 하실려나 모르겠어?
1: 저는 이 프로그램을 봤던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도 기억은 하시네요. 14살
1: 네,
0: 때.
1: 기억하죠.
0: 11년 전 앨범 저희가 또 만나봤는데 다음에 또 어떤 앨범을 들고 오실지 기대를 하면서 또 안지민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데이식스의 콩그레츄레이션스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우와, 벌써 매미가 울어요. 우리 운다 그러죠. 그냥 소리 내는 건데 우는 거 아니고 웃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매미가 운다 그러잖아요. 아, 날도 더운데 짝 찾겠다고 저렇게 애쓰는 거 보면 아이고 힘들겠다 싶으면서도 그렇지 혼자보다는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재밌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웃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지 제가 요즘 매일 느끼고 있다니까요. 7월 16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잠시 DJ 이소라입니다.

0: Praising You, 리타 오라 그리고 피처링 Fatboy Slim의 노래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라입니다. 출산 휴가 떠나신 우리 안영미 씨 대신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 DJ 맡고 있고요. 여러분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니 어제 저 유퀴즈 나온 거 보신 분들 많네요. 4755님이 언니 유퀴즈 언제 또 나갔대? 어제 TV 돌리다가 끝까지 잘 봤어요. 요즘 미모가 리즈입니다. 화면에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야. 언니는 부끄러워서 못 봤는데 진짜예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저 오늘 분홍색 티 입고 왔는데 안에는 상순 DJ인의 티셔츠 입고요. 밖에는 분홍색 그 셔츠 예, 입었어요. 형 보러 들어오세요. 오늘 얼마나 또 얼굴이 예쁜지 미모가 리즈인지 한번 보시죠. 저는 사진은 조금 더 좀 찍는 걸 불편해하는 편이고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건 자연스럽게 계속 나가니까 이게 낫고 사진은 한순간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거나 얼굴 표정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서 누구 손에 제 사진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래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6905님 와 언니 제가 학창시절부터 즐겨 듣던 목소리, 그리웠던 언니의 웃음소리. 어른이 되어서 애엄마가 돼서 다시 들으니 더 반가워요. 가슴이 뭉클하네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던데 문자메시지 지금 받았어요. 제가 감사하죠. 안 잊고, 저 안 잊고 이렇게 라디오 한다고 또 들어와 주셔서 사연도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듣고 싶으신 노래 뭐든 보내주세요. 저희 작가랑 우리 빛나 PD랑 저랑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읽을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요거 돈 들어가요. 미니는 무료예요. 미니 어플 까시면은 무료로 라디오도 듣고 사연도 그냥 올리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미니 어플 깔아보시죠. 2시부터 4시까지 도착하는 사연 다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손님을 한 분 모셨거든요. 두 대 초대석 경님이 박경님 씨 오늘 오실 거예요. 교복 입은 모습 아직도 선합니다. 저랑 같은 학교, 예, 동생이에요, 동생. 나이 차이는 뭐 많죠. 우리 경님 씨도 벌써 중년이 되었어요. 주로 다른 사람 인터뷰하는 모습만 제가 TV에서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눈앞에서 반갑게 볼 수 있겠네요.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그래야 되겠어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기대해 주세요. 자,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3일 제약.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모빌코리아 윤활유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알레스아우터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스하버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티맵 대리.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0: 마지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제이홉 피처링 미구엘 스위트

0: 아, 이 노래도 좋네요. Sweet Dream, J-Hope의 노래였습니다. 오후 2시, 우리 두대 가족들, 두댕이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어떤 일 있었는지 사연 한번 볼게요. 지금 막 온 따끈따끈한 사연들. 8455님, 오늘은 저의 소중한 와이프의 41번째 생일입니다. 아이 둘 키우느라 늘 고생하는 와이프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야근 마치고 집에 가서 미역국 끓여놓고 새벽에 출근한다고 톡으로만 축하했네요. 오늘은 야간 근무 못한다 하고 집에 일찍 가야겠어요. 축하해주세요. 연홍씨 사랑한다. 아이고 자상하셔라. 미역국도 끓여놓으시고. 그래, 이런 따뜻한 마음을 좀 보여주면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랑도 샘솟고. 뭔가를 조금 해줘야 돼. 그냥 결혼했다고 그냥 놔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조금씩 뭘 해주세요. 그게 물질적인 거건 마음이건 간에 보여주세요. 자, 3953님 생일 축하해요. 41번째 생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대. 3953님 소라언니 애기랑 유치원 땡땡이하고 바다에 놀러 왔잖아요. 평일 낮 해수욕장엔 아무도 없습니다. 하하. 바다 전세 낸 기분.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하셨어요. 아이고 여기 야 먹구름 봐라. 진짜 멋있다. 요거 우리 애기예요. 아가 아이고 예뻐라. 예쁜 색 옷 입었네. 모자 딱 쓰고 다리만 타겠다. 위에는 긴팔인데 모자 딱 쓰고 됐다. 자, 그리고 8431님. 소라 누나, 저녁에 마트 갔는데 얘가 떡하니 눈앞에 나타났네요. 얘가. 어제 노중훈 작가님이랑 같이 그레이스 과자 얘기했었잖아요. 요거 사진 찍어서 이 그레이스 얘. 아이고 세상에, 매일 들으시는 분이구나. 8431님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매일 듣는 거 티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 그러면 안 외롭죠. 여기 DJ 하면서 여러분이 관심 보여주셔야 저 안 외롭거든요. 함께 해주세요. 남대영님, 예, 8431님 남대영님 이름 적어주셨다. 우리 시원한 커피 쿠폰 좀 쏴드릴까요? 남대영님한테? 예, 곧 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5223님 언니 완화 굿즈 입으셨네요. 예, 언니 오늘 완화 완벽한 하루 굿즈 티셔츠 입었어요. 언니 치마랑 이거 완전 세트 같죠? 언니 치마도 보여줄게요. 보이는 라디오. 이거는 제 치마인데 잘 어울리죠? 한번 보세요. 네.
1: 나 뭐야? 홈쇼핑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0: 저 이 티셔츠 예뻐가지고 두 번이나 입고 왔어요. 이번 주에.
2: 자, 여러분. 사연 소개 바로 안 되더라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남겨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미니는 무료. 사연 주신 분들 중 뽑아서 아메리카노 쏴드릴게요. 비비의 노래 밤양갱.

비비 담양갱이었어요. 야, 저 오늘 이거 굿즈 티셔츠 입고 칭찬 엄청 받는데요. 잘한다. 우리 상순 DJ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 많이 안 하시나요? 뭐야,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예뻐요, 예뻐. 칭찬 많이 받았고 사연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아, 보자. 그다음 지금 보내주세요. 신청곡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옆에 바짝 가까이 저 있어요. 9543님 친구가 감자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신기방기한 하트 모양의 감자가 들어있어서 친구에게 전화로 맛있게 잘 먹을게 하고 하트 감자 얘기를 했더니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트 감자에 함께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찡했답니다. 아, 그런 모양의 감자가 있어서 특별히 골라서 이걸 넣어서 보내셨구나. 그래. 어머나, 어머. 이거 좀, 야,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하트 모양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일 줄 알았는데 정확한 하트 모양인데? 그러니까 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여기 사이가 이렇게 떠서 정확하게 하트 모양이에요. 예쁘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건가요? 정성이죠, 정성. 예, 정성을 보여야 돼. 말로 안 하면 몰라요. 뭐 서로 눈빛으로 계속 짐작할 거야? 친구인데 그것도 이상하다. 고마워. 오늘 좋아해. 막 이런 거 말로 하세요. 저는 그래 좀 잘 하는 편인데. 그냥 약간 쑥스럽게 그냥 고마워. 막 이렇게 하죠. 만두. 저는 별명 만두라고 불러주세요. 네, 만두님. 오늘 학창시절에 10년 동안 좋아했던 첫사랑과 10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조금 있다가 퇴근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근사해졌을지 기대되면서도 지금의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는 마음에 떨리고 설레고 긴장되네요. 오늘 너무 뚝딱거리지 않고 즐겁게 잘 만나고 오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뭐 이것도 응원이 필요한가 싶지만 사실 이런 게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거 알아요. 오랜만에 내가 좀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잖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그런 마음이 진짜 소중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공연하거나 이럴 때 그냥 너무 떨리고 이런 순간들에는 그냥 너무 힘주지 말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자. 그냥 슬슬슬 부르는 것처럼 평소에 콧노래 이렇게 부르는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오자. 그냥 하던 대로 해, 소라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힘 좀 빼.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사람이겠지만, 만남이겠지만 그냥 일부러라도 그냥 편하게 만나고 오자. 요 정도 생각하고 다녀오세요. 네, 응원, 응원. 1470님, 소라언니 목소리에 너무 반가워 문자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도 영업 잘했군요. 샵 8000번 문자. 평소에 사무실에서도 잘 듣는데 오늘처럼 꽉 막힌 길에 갇혀서 들으니까 외롭지 않고 더더 반가워요. 내비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비 무시했다가 낭패네요. 요즘에는 옛날보다 정확하게 진짜 그래서 빠른 길로 잘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또 좀 그래.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저 아는 척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 제가 다 받고 다 읽습니다. 7793님 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전 42살인데 벌써 노안이 와서 막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러거든요. 언니는 안경 안 끼고도 사연 다 잘 보여요? 안경 안 낀 언니 모습 예쁘고 부럽다요. 제가 DJ 할 때 예전에는 좀 이거보다는 많이 좀 안 틀리고 말을 글자를 읽고 이럴 때 그런 편의 DJ였어요.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방송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 노안이라서 방송할 때 보게 글자 읽는 게 다 좀 틀려. 야, 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싶은 생각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할 때가 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뭘 좀 읽으려면 불안해. 저 노안이에요. 근데 안경은 또 좀 끼기가 저는 두통이 와서요. 안경을 끼면 그러면 또 방송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만큼 하고 있어요 지금. 7774님 13년 전에 언니 라디오에 모태솔로라 외롭다고 13년 전에 모태솔로라 외롭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어느새 아들도 있는 유부녀가 되었어요. 그때 저는 평생 언니만 좋아할 줄 알았었는데 헤헤 하시며 짝을 찾으신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고 왜 언니가 부러워해야 되니? 응? 이런 노래는 좋다 이 신청곡은. 코린 베일리 레의 노래 Put Your Records On 신청하셨거든요. 들려드릴게요.

0: 가까운 더군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D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0: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목소리, 반가운 이야기, 즐거운 시간 두 대 초대석. 오늘 함께할 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두 대 가족들한테는 뭐 누구보다도 익숙하신 분이죠. 여기서 DJ 하셨던 분이거든요. 박경림 씨 환영합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린디입니다. 소라 언니.
0: 아, 린디.
1: 린디였어요. 린디.
0: 저 라디오.
1: 네.
0: 아, 이름 자체가 라디오야. 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
1: 진짜 뵙고 싶었어요.
0: 저는 그냥 뭐 유튜브로 화면에서만 네. 이렇게 보고 오늘 실제로 이렇게 만난 거는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1: 진짜 오랜만이에요.
0: 네.
1: 진짜 거의 한 10년.
0: 아,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만난 건 제가 막 활동할 때
1: 맞아요. 뭐
0: DJ 하고
1: 네, 라디오 하실 때
0: 뭐 이렇게 진행하고 이럴 때 보고 그 사이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뭐 제 시작을 함께 하셨죠.
0: 제가 경림이를 처음 그 보게 된 거 기억하는 거는 박경림 씨가 저희 고등학교 후배예요.
1: 맞습니다. 동명여고 후배입니다. 네. 선배님.
0: 동명여고 네. 축제가 있었는데
1: 맞아요.
0: 그거 소라 언니 처음 보는데 너무 당당하게 제가 그때 무슨 축제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1: 그렇죠.
0: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림 씨가
1: 선배님이시니까
0: 언니 그러면서
1: 빛내주셔라 했죠.
0: 그래서 막 소년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도 교복 치마는 입었지만 교복 입고 항상
1: 그렇죠. 그 모습 소년도 생각나요. 입을 수 있죠 치마. 네.
0: 좀 왜냐면은 그러니까 말투나 이런 게 서슴 없어.
1: 아니 너무 저희의 자부심이었거든요. 이소라 선배님은.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이소라 프로포즈 대기실 가서 무작정 좀 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했었죠.
0: 갔어요. 그래서 나는 오셨어. 너무 그러니까 놀라웠어. 야 진짜 너무 놀랍다. 근데 제 노래는 다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아이들이 신나는 노래 좋아할 텐데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1: 근데 언니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아직 발매되기 전 음악을 후배들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셨어요. 그 무대에서. 기억해줘.
0: 아 정말?
1: 네.
0: 기억해줘 널 위해 준비한 어떻게 또 합창이 되네 이 노래가.
1: 제가 화음은 못 쌓아요. 그래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
0: 박경림 씨가 지금은 좀 많이 좀 차분해지셨잖아요. 네. 모습도 그렇고 이런 옷 입는 스타일이나 목소리도 약간 거칠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듬어진 목소리가
1: 되는지 지금도 거칠지 않네.
0: 아니 예전에 비하면 예전 그래서 제가 또 소년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좀 되게 씩씩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좀 거친 목소리. 그랬는데 목소리도 완전히 예뻐지셨어요.
1: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저는 목에 항상 신경을 쓰니까.
1: 저도 목에 항상 신경을 씁니다.
0: 그래서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무슨 약을 드세요? 아니면 어떤 좋은 거 드세요? 저는 프로폴리스랑 뭐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로 네. 프로폴리스,
0: 와요?
1: 도라지,
0: 네.
1: 그리고 배, 뭐 그런 거 진짜 많이 선물로 오고요.
0: 네.
1: 그리고 뭐 민들레 즙이라든지
0: 네.
1: 그런 것도 이제 간이랑 목에 좋다 그래서 네. 먹는데 제일 좋은 건 그
0: 네.
1: 가습 마스크.
0: 아, 그 가슴 마스크를
1: 밤에 하고 자고
0: 잘 때?
1: 예, 손수건을 아니 괜찮아요. 그 숨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목에 손수건 두르고 그리고 아침이랑 자기 전에 이제 목 푸는 거. 이거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0: 나보다 더 하는구나. 나 진짜 게으르다. 아 그래서 저렇게 관리가 되는구나.
1: 허스키한 목소리도 유지하려면 노력을 네. 해야 됩니다.
0: 아니 그래. 아니 2시의 데이트도 박경림 씨가 DJ 한 적 있으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데이트 주인장이셨었잖아요.
1: 제가 12대? 13대? 예 맞아요.
0: 여기 2046님이 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외치며 진행하시던 림디 두 대를 림디 이후로 쭉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7911님.
1: 7911님, 저는 박경림 씨가 2대 그 진행할 때부터 2대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출산 앞두고 계셨는데 출산 후에도 오시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셨죠. 경림 씨 반가워요 하셨는데 죄송한데 네. 출산은 그 안영민 씨가 출산이고요. 저는 별밤 할 때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0: 별밤 DJ도 예, 하셨어요.
1: 제가 별밤을 먼저 했죠.
0: 네, 네.
1: 심심타파 별밤 2대인데 전 누구를 낳은 걸까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요거는 좀 7911님 해결을 해 주셔야 해요.
0: 맞아, 경림이 저렇게 이거 재밌었지.
1: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0: 저는 요즘에 경림 씨가 영화 시사회 진행 봐주시고
1: 제작 보고에 예.
0: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1: 그쵸.
0: 예. 근데 이런 그러니까 야, 맞아 경림이 저렇게 재밌었지 이런 것도 제가 또 오늘 여기서 느끼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라 언니가 제일 좋은 게 네. 진행을 워낙 잘하시기도 하시지만 아유, 아유, 예. 진짜 잘 들어주시는 그 호스트예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반응을 정말 잘해주세요. 잘 듣고 잘 웃어주시고 그게
0: 난 다 웃겨.
1: 게스트들에게는 최고의 호스트잖아요.
0: 아, 그런 게 또 제 장점이 그게
1: 극장점인 것 같아요. 극장점. 네.
0: 전 진짜 열심히 들어요.
1: 아, 그러니까.
0: 제가 뭘 많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있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떠올라.
1: 그러니까요. 네, 그
0: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더 말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는.
1: 진짜 최고의 호스트세요. 왜냐하면 다 자기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0: 경림 씨도 근데 진짜 잘 들어주는 그런 저 그렇게 느껴요. 진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 어, 지금 듣는 중이에요.
0: 경림아. 제가 예전에 박경림 씨랑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림이 아기니까
1: 맞아요. 고등학생이었어요.
0: 제가 운전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1: 저희 집에 여러 번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차가 없으니까.
0: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저기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뭐 회식 같은 거 하다가 제가 그때도 술을 마시지는 않았었는데 그 한 잔 정도를 마셨었나 봐요. 근데 가다가 우리 둘이 타고 가다가 음주 검문을 한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1: 언니가 한 잔도 안 드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거의 밥 먹음?
0: 어, 그러니까
1: 살짝
0: 그,
1: 그냥 입에만 살짝 댄 정도였어요.
0: 근데 네. 나는 그게 너무 떨려가지고 그럴 때 침착해야 되잖아. 근데 옆에 경림이는 있지 앞에서는 음주 검문한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이제 불어는 돼야.
1: 네, 불어야죠, 불어야죠.
0: 후 했거든요. 안 나왔어.
1: 안 나왔어. 왜냐면 안 드셨기 때문에. 거의 예.
0: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
1: 기계가 요즘 정확하기 때문에 드시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0: 방송 잘한다.
1: 예, 신문에서 볼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있었는데 이소라 씨는 그 잔에 물을 부어서 드셨기 때문에 안 드셨어요 진짜로.
0: 아니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서 그냥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됐던 그 기억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1: 전 전혀 몰랐어요. 몰랐고 대략 그때 저희 집에 데려다 주시면서 제가 너무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0: 네.
1: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식을 앞두고 있다 그랬더니
0: 네.
1: 이소라 씨가 제 손에 머리를 이렇게 쥐어주시고
0: 네.
1: 아니 나중에 봐 그러고 이제

0: 얼른 막 뛰어가셨어요.
1: 제가? 뭐, 네. 뭐 했어요?
0: 저한테 네. 돈을, 현금을 네. 뭐 필요한 거 사라면서 입학 축하한다면서 소라 언니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1: 아, 액수가 진짜. 아니, 액수가 중요한데?
0: 액수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 어떤 식으로든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액수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1: 그러네?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아, 제 손에 우리 경님이 방송 잘한다.
0: 네, 지어주면서 진짜 저에게는 핫팩 같은 분이셨어요, 진짜. 네.
1: 그게 제 마음의 표현이었겠네요, 정말. 왜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분명히 그랬을 거야.
0: 맞아요,
1: 주고
0: 정말.
1: 주고 싶었을 거야. 아, 이 기억, 야, 뭘, 야,
0: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1: 부끄럽다.
0: 아유,
1: 우리가
0: 지금도 지어 주실 수 있어요.
1: 경리와
0: 이따가 언니, 이따가 한번 지어 주세요. 예.
1: 진짜 저는 애기예요, 애기. 박경임 씨에 비하면 진짜 애기. 아니 우리 경님이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진행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박경임 씨를 지금 보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TV에서 볼 때도 네. 경님은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봐요.
0: 아이고, 아닙니다. 봐요. 다 배운 대로 진짜 보여주신 대로 네.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돼요.
1: 아유, 우리 방송에서 만난 게 이소라의 프로포즈 때였는데
0: 맞아요.
1: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뭐 했는지 기억
0: 제가
1: 뭐여쭉 여러 번 그거요.
0: 나왔을 때 예, 제 데뷔입니다. 네. TV 첫 데뷔.
1: 제작진이 네. 그때 방송 찾아놨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박경임 양.
2: 예.
1: 일단 우리 프로포즈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 동명요고의 비비안이 박경임입니다.
0: 비비안이. 아이고야.
1: 한석규 씨.
0: 예. 아이고야.
1: 비비안 리면요. 예. 그 영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3: 그쵸.
1: 나오는 예. 환상적인 여배우 아닌가요?
3: 환상적 그렇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있지만 저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1: 예.
3: 거기서 비비안이가 괜찮았죠.
1: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데요.
3: 근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1: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비비안인가?
2: 아, 아니요. 애들은 저를 아네모네라고 부르는데요.
1: 예. 아네모네요?
2: 예. 아! 네모네! 그래갖고 얼굴이 네모났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은요 얼굴이 크면서 네모나면 흉한데요 저는 작으면서 네모내서 귀여워요.
1: 아니 박경님 양 예.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2: 아니요 원래는 그 옷 굴러가는 목소리였는데요
1: 네.
2: 그 제가 반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조용히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소라 씨는 한 번도 반장 못 해보셨나봐요.
3: 재밌는 친구구나 너.
0: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소라 씨께 심심한 네. 사과를 드리도록. 진짜 거침이 없었네요 저 아이.
1: 아니 네. 그쵸 제가 무슨 말
0: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알겠네요.
1: 그쵸
0: 네. 선이 아슬아슬하네요 아주.
1: 재밌다 재밌다. 이거 아, 진짜 오랜만에 들으시는
0: 오랜만에
1: 거죠?
0: 들어요. 예.
1: 이때가 고3이었대요.
0: 맞아 이제 대학 입학하기 몇 달 전.
1: 네네.
0: 네.
1: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되셨어요?
0: 제가 네.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나가게 된 계기는 별밤에서 이문세 씨를 처음 만나고 근데 그 시작으로 가면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 라디오 첫 데뷔는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1: 아 그래.
0: 거기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 제가
1: 네.
0: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게 되면서 거기 버스에서 우연히 진행을 하게 됐는데
1: 네.
0: 그 담당 PD님이 버스에 타고 계셔서 저한테 이따 공개방송에서 진행을 해봐라.
1: 오.
0: 그리고 제가 정말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방송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공개방송에 나갔어요.
1: 오.
0: 그걸 별밤에
1: 네.
0: 그 고은경 작가님과 김숙희 작가님이 듣고
1: 아이 멋진 작가님이죠. 네. 네.
0: 저한테 별밤에 나와서
1: 네.
0: 한번 그 학생들 나오는 코너에 나와봐라.
1: 그분들이 재밌는 사람 알아보는 데는 진짜 짱이거든요. 네.
0: 근데
1: 알아봤구나.
0: 그 고은경 작가님이 네. 이소라의 프로포즈 작가님이셨어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제가 별밤을 나가게 되고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나가게 된 거예요.
1: 아유, 저 정도 했으면은 나갈 만하다.
0: 아, 진짜 인연이. 예.
1: 진짜
0: 그렇게 된 겁니다.
1: 이날의 경님이는 지금 이 정도의 MC가 될 줄 알았을까요?
0: 몰랐지만 참 되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1: MC가 되고 싶으셨어요?
0: 저는 진행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꿈이었어서
1: 아나운서나 이런

0: 저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1: 또 되고 싶었죠. 현실을 모를 때. 그래서 현실을 알고부터는. 그래서 저는 야, 그 전에 미스 코리아도 되고 싶었고 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아이예요. 저는 꿈이 많고.
2: 아니 라디오로 시작한 고등학생이 몇 년 뒤에 2001년에 MBC 최연소 연예대상까지 받았어요. 그때가 23살이었대요.
1: 네.
2: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어? 이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래서
2: 네.
1: 이게 뭔지 실감이 안 나니까 그 감정이 뭔지를 잘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그로부터 상 받고 한 4시간 후에 또 스케줄이었어가지고 새벽부터
0: 잘한다.
1: 네. 그러니까 그거를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너무 큰 상인 거는 맞는데 받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 상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2: 그래. 그냥 막 재밌어서 하면은 그러다가 돈도 벌고 상도 받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좋죠.
1: 근데 나중에 아 그게 얼마나 무거웠다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되죠.
2: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상 받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1: 제일 먼저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축하를 이제 제가 수상 소감을 했는데 다 시간 관계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전화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문자도 드리고 전화하고 잤죠.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이제 4시간 후에 스케줄을 가야 되니까
2: 그래. 네,
1: 그랬던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분들 박형림 씨가 다 진행하면서 다 만나잖아요.
1: 많이 뵀죠.
2: 떨리진 않았어요? 지금도 조금 전에도 저랑 한석규 씨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떨림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탁탁 하잖아요.
1: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제가 워낙 이걸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기 전에는 떨리는데 딱 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2: 저 그 기억도 나요. 경림 씨가 토크쇼 그 공연을 했었어요.
1: 토크 콘서트. 토크 콘서트 99년도에 했었어요. 맞아요.
2: 그때 모델 소라랑 같이 나갔었어요.
1: 맞아요. 이소라 대 이소라.
2: 그래서 경림이가 초대를 했어.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춤췄던 기억 나.
1: 맞아요. 이소라 씨가
2: 모델 소라는 우리 모델 소라는 저기 체조 같이 하고 저는 있는 힘껏 다 쳤어 그냥.
1: 한국 무용처럼 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2: 맞아요. 그런 기억도 나요.
1: 너무 감사해요. 정말. 후배 잘못 만나서. 정말.
2: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노래 추천곡도 좀 골라오셨어요?
1: 골라왔죠.
2: 노래 들어야 되거든요.
1: 제가 아까 그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를 통해서 제가 데뷔했다 그랬잖아요.
2: 네.
1: 그 공개방송 버스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불러서 진행을 하게 된 곡입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제가 두시의 데이트 첫 DJ 맞는 첫 곡이기도 했어요.
2: 그래.
1: 저에게 기회를 준.
2: 그러니까. 아니 박영인 멋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또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또 남달라요. 대단하다.
1: 근데 이 그대에게라는 이 곡이 그러니까 영화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그 고 신해철 선배님 역할을 박정민 씨가 연기를 하고 이제 장준환 감독님께서 연출을 한다고 제가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2: 그 겸 그 겸해서 이 노래 신청하시는 거예요?
1: 네.
2: 들어볼까요?
1: 그대에게입니다.
2: 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두시 데이트 잠시 DJ하고 있는 이소라입니다. 박형림 씨 때문에 제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춤추는 모습 기록으로 남게 생겼네요.
2: 아, 여러분 아이. 이소라 씨 그 보셨죠? 각기춤. 정말 현란한 발동자.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1: 또 시킨다고 또 한다. 근데 박경임 씨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 벌써 하고 있더라.
1: 진짜 저랑 배드민턴을 한번 같이 친 적 있는데 기억나시죠? 배드민턴은 움직여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0: 네.
1: 저희가 언니 쪽으로 공을 보내야 돼요.
0: 저희 매니저가 공 떨어지면 주워다 주고 막 그래서 문세 오빠가 그러려면 왜 하냐고 아, 그랬던 기억 있어요, 진짜. 네. 아니 그때 네. 예, 문세 오빠가 저 그 운동 그 티셔츠 이렇게 다 트레이닝복 싹 다 해주셨어요.
1: 배드민턴복.
0: 네. 채를 다 해주셨거든요.
1: 맞아요.
0: 며칠 안 나갔어. 나 진짜
1: 잊지 못해요.
0: 아까 그대에게 나갈 때 춤춘 거 지금 말씀드린 거였고요.
1: 네.
0: 배용겸님이 소라 언니를 춤추게 하는 경림 언니 유일하다 하셨고 장영미님이
1: 아니 음악 나올 때 이렇게 스튜디오를 넓게 쓰는 거 처음 봐요. 맙소사 너무 신나요.
0: 아유 어쩌냐. 김유진님 것도.
1: 엄태구님도 팬미팅에서 둥칫둥칫하게 만드셨어요.
0: 진짜?
1: 그때 진심 대한민국 최고 진행. 아 이거 제가 읽기가 좀 읽어주세요.
0: 엄태구님도 팬미팅에서 둥칫둥칫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진심 대한민국 최고 진행자라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얘기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엄태구님이 네. 저보다 더 심하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약간 좀
1: 극아이 성향인데
0: 그쵸?
1: 예. 아시겠지만 연기를 정말 잘 하시잖아요.
0: 그때는 또 진짜 다른 사람 같이 네. 하시잖아요.
1: 이번에 그 트라이앵글이라는 팀에서 네. 래퍼였잖아요. 구상구 앞으로
0: 좋아?
1: 맞아요.
0: 네.
1: 그 최성곤 씨고
0: 네 맞아요. 네.
1: 그 앞으로도 구상구 뒤로 해도 구상구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0: 네.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또 캐치가 돼야 되는구나. 할만한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1: 아유, 정말 하면 안 되는 분한테 했다가 네, 정말 썩내시고 네. 분위기 안 좋아지고
0: 그럴 수 있죠.
1: 있죠.
0: 예,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진행자가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맞아요. 2시에 데이트 초대석 박경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림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또 목격담, 경림 씨에 대한 미담 이런 거 있을까요? 미담 재밌다. 미담.
1: 미담? 한통 남은 거 아니야? 네.
0: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 저희 3부에 다시 올게요. 경림 씨 뭐 얘기하고 네. 싶은 거 있으세요?
1: 지금 한 40초 남았는데요.
0: 잘한다.
1: 이제 얘기를 하라 하시니까 그 미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담이라는 게 뭐 꼭 막 정말 드라마틱하고 막 감동적이지 않아도 네. 아주 가볍게도 생각해 보면 다 있을 수 있어요.
0: 요 한 30초 남아가지고 네. 제가 얘기하기 어려워서 경림이한테 넘겼더니 네. 그걸 봤네. 네. 아,
1: 제 미담
0: 잘한다.
1: 아까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어가. 근데 미니 무료니까 미니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0: 잘한다.
1: 예,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언니.
0: 저 3부에 올게요.
1: 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4: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점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수리.

0: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잠시 DJ 자리 맡고 있는 이소라입니다. 2시에 데이트 초대석 박경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오세민 님이 짤한다 짤한다 지금 제작진들 박수 쳤을 듯 하셨는데 어떨 때 말한 거예요? 시간에 제가 잘한다 이럴 때 저 약간 곤란해가지고 한 30-40초 남았을 때는 노래 나가기도 뭐하고 무슨 말 할까 막 갑자기 딱 떠오르지도 않고 이럴 때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한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뭐 이제 사연 유도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저 다시 올게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 정도거든요. 제가 좀 약간 곤란해서 넘겼더니 경림 씨가 잘하더라.
2: 아닙니다. 예전에 저 2시에 데이트 진행할 때 네.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예, 음악을 틀어달라 그랬었어요. 제가 너무 끝에까지 말을 해가지고. 예.
1: 아, 김규리님 진행 잘하는 두 분이라 방송이 자연스럽고 진짜 좋네요. 역시 경림님 쓰셨고.
2: 9459님 두 분 티키타카가 스페인 축구 수준입니다.
1: 야, 우리 수준 끝내주네.
2: 더블 MC로 방송하시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수뇌부 선생님들 참고해 주세요.
1: 딸랑딸랑
2: 남태종 PD님이랑 다 듣고 계시죠.
1: 그럼요 왔다 가셨어요 벌써. 네. 네. 목격담이 하나 도착했어요.
2: 목격담 미담인가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9861님 저 97학번인데 대학 다닐 때 경림 씨가 사촌 동생 학교라고 저희 학교 수업에 찾아오셨었어요. 앉아 계실 땐 경림 씨인지 몰랐는데 인사할 때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화면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예쁘고 귀여우셨던 게 기억납니다.
2: 아, 미담이네요.
1: 미담이네요.
2: 네. 네. 귀엽다. 미담이에요.
1: 미담이다.
2: 예, 미담이에요.
1: 예쁘고
2: 예.
1: 귀엽다.
2: 네, 네.
1: 확실한가요?
2: 확신의 미담입니다. 네.
1: 미담 또 도착했는데 네네. 이거 제가 읽을까요? 경림 씨가 읽을까요?
2: 미담이니까
1: 본인이 한번 읽어봐.
2: 제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1: 뻔뻔하게 예. 한번 읽어보자.
2: 7903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팬미팅에 경림님이 MC로 나와주셔서 얼굴 뵌 적이 있는데 정말 진행도 잘해주시고 재미있고 또 그 아이돌에 대해서도 잘 알고 말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미담이요 하셨대요.
1: 이거는 제가 못 봤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림 씨 나올 때마다 뭘 진행할 때마다 미리 다 준비하고 그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게 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은 마음 그런 걸 느껴요.
2: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진행을 할 때 다 좋으니까 좀 많이 보고 가죠.
1: 네. 네. 어떤 아이돌이었을까? 이런 팬미팅 이런 데도 나가세요?
2: 네. 팬미팅 진행도 하고 쇼케이스. 네. 제작 보고에 제작 발표에 제가 뭐 마이크를 잡는 일이라면 다 네.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렇게 탁 치면 그냥 재밌는 얘기 막 나오나요? 그것도 진행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은
2: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또 막 스릴러고 막 이런데 제가 여의도 깔깔깔 이런 거 했다가 예.
1: 아우 나 진짜 DJ가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냐. 아, 제대로 된 거 하나 해볼래 지금. 네네. 1년에 제작 발표회 같은 MC 행사만 100편 이상이래요. 그거 언제 다 조사해요?
2: 아니, 이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게 저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0: 네네.
1: 그 배우분의 전작도 제가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 그 감독님의 전작도 제가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처음보다는 시간이 좀 주는 게 있어요. 아, 아, 이렇게 네네. 제가 이렇게
0: 아예 모르는 게 아니니까 때,
1: 예, 네. 자료 조사를 할 때. 네. 예.
0: 야, 근데 이거가 또 이게 무슨 시사회 같은 데 가셔서 진행자 네. 하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예요? 배우분들 다 나오시고 근데 맨 처음에 좀 조용하잖아요.
1: 어,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라디오 때도 그렇고 TV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그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이라 어색한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 네.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점점 공기가 바뀌잖아요.
0: 그렇게 돼요. 항상. 네. 네.
1: 그게 저는 되게 좋아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
0: 제가 또 오늘 하나 배우네요.
1: 아, 뭘 배웁니까?
0: 아 그래. 처음에 어색한 거 그것도 괜찮아요. 네,
1: 그게 서로가 긴장하고 네네. 서로가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네네. 조금 어색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공기도 소중한 것 같아요.
0: 아, 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게요. 이제. 네. 뭐 너 방송을 또 뭐 얼마나 하려고 뭘 저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1: 얼마나 어색하게 하시려고 어, 이거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어색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진짜.
0: 아니 우리 경림 씨가 이렇게 진행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인맥이 엄청 넓어서 박경림 씨 결혼할 때 하객이 5천 명이 넘었대요. 이게 웬이 야 결혼도 안 해본 언니로서는 이건 진짜
1: 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 뭐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많이
0: 그
1: 너무 차서 이미
0: 세상에
1: 네, 가족분들이 이렇게 함께 많이 와주셔갖고 네.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그래 제가 네. 두 번은 못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한테 폐를 끼쳐서 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아드님이 또 그렇게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셨다면서요? 아니,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 보지 않은 분들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0: 예.
1: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0: 제가 예. 사진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 우리 빛나 PD가
1: 아, 사진 없어요.
0: 그랬더니 우리 경림 씨가 아, 훈남이야? 그랬더니 흔남.
1: 흔한 스타일.
0: 흔한 스타일이야.
1: 흔한 스타일.
0: 조인성 씨와의 인연이 또 특별하거든요.
1: 그렇죠. 맞아요.
0: 지금도요?
1: 어, 그렇죠. 이번에 또 호프 어제 개봉했잖아요.
0: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요.
1: 아, 올해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예 네.
0: 많이 보셨대요?
1: 네. 어제만 33만 명이 우와. 보셔서 지금 올해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 호프입니다.
0: 바로 네.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 이 정도 얘기 들으니까.
1: 네. 멋있어요.
0: 진짜. 제가 네. 또 감독님 좋아해가지고.
1: 나홍진 감독님.
0: 네. 네. 멜로 연기를 조인성 씨한테 배웠다고요?
1: 아니 제가 가르쳤죠.
0: 아 가르쳤다고요?
1: 예, 예, 예. 제가 알려줬습니다. 멜로는 이런 거다.
0: 어떤 인연인가요?
1: 그게 아니고 이제 조인성 씨는 논스톱 뉴논스톱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
0: 네.
1: 저도 시트콤을 그 전에 좀 했었고 그러면서 저랑 짝꿍이 된 거예요 조인성 씨가.
0: 어떤 드라마에서?
1: 뉴논스톱 MBC 시트콤에서.
0: 뉴논스톱에서.
1: 예, 예, 예. 논스톱에서. 근데 네. 이제 같이 이제 좀 친해져야 예. 이런 이제 멜로 호흡이 붙기 때문에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만나자. 밥을 먹자. 우리 그 리딩 해볼까?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까? 이러면서 조인성 씨와 만나서 리딩을 빙자로 같이 이제 리딩하고 연기 연습하고 그러면서 첫 멜로 연기의 그 상대가 저였죠.
0: 조인성 씨.
1: 그렇죠.
0: 박경림 씨였어요.
1: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김하늘 씨라든지 전도연 씨, 네. 뭐 손예진 씨한테 보내드렸죠. 멜로 연기 가서 잘할 수 있다.
0: 아 네. 박경림 잘한다.
1: 발리에서
0: 진짜.
1: 생긴 일 다 제가 만든 거.
0: 잘한다.
1: 예, 예.
0: 박경림 씨의 목격담, 미담 다 받고 있습니다.
1: 안 오고 있나요?
0: 아니 오고 있어.
1: 두 개 올라오고는 지금. 함흥차사인데
0: 기다려보자.
1: 네.
0: 문자 샵 8000번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박경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다리 어디 부러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아, 박경림 씨.
3: 네.
2: 중요한 얘기 제가 하고 싶어요.
3: 어떤 이야기를?
2: 박경림 씨가 토크 콘서트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3: 아,
2: 이거는
3: 맞습니다.
2: 또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3: 7년 만에 해요.
2: 예.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라는 거는 네. 어떻게 한다? 박경님은 어떻게 한다?
3: 그 99년도에 이소라 씨가 처음으로 게스트로 와주셨던 그 토크 콘서트 제가 이제 가수분들 공연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본인의 노래로 누군가를 응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 부러워서 이소라 씨 공연, 이문세 씨 공연, 김장훈 씨 공연 보면서 나도 콘서트를 너무 하고 싶다.
2: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박경림 씨.
3: 제가 뭐 할라 치면 콘서트 할 수 있죠, 음악으로만, 노래로만도. 근데 이제 관객들이 원치 않아서. 그래서 제가
2: 관객들이 원치 않아서 놓칠 뻔했네.
3: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관객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해봐야겠다. 나는 토크로. 내 이야기도 하고 관객들 이야기도 듣고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콘서트를 하고 싶다.
2: 그래서 제가 처음
3: 99년도에 하고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도부터 또 토크 콘서트를 또 시작을 했었죠. 12년도인가? 그래서 잘 나가는 여자들, 뭐 신바람 난 여자들, 로맨틱한 여자들, 뭐 리슨 콘서트를 하다가
2: 꽤 코로나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에.
3: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콘서트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7년 만에 하게 됐어요.
2: 그러면은 그때 오신 분들이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3: 오시면 아무래도 좋지만 또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2: 포스터에 기록보다 중요한 건 급수라면서 인생 급수라고 적혀 있고 박경림 씨가 포스터 예쁘게 웃으면서 이렇게 손 뭐 이게 어떤
3: 물을 한 잔 드리고
2: 있죠. 물이에요. 물 드리는 거예요.
3: 생명수입니다. 이게 급수가 뭐 1급, 2급 이런 급수가 아니라 정말 마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때 마라톤이라는 그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뛸 때 정말 힘들 때 물 한 잔.
2: 인생 급수 물을 드린다고요. 물은 셀프, 오늘은 헬프. 대구 아양 아트센터 8월 15일 날?
3: 네, 이게 첫 공. 8월 15일 날 첫 공을 하고요. 8월 30일 날 서울에서 연세대 100주년.
2: 거기 꽉 다 예매는
3: 이제 시작했어요.
2: 이제 시작했어요.
3: 이제 이번 주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 시작하죠. 저도 그 방송 나와서 공연합니다 그랬더니 예매가 빨리 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3: 너무
2: 진짜.
3: 감사합니다.
2: 뭘 모르는데 어떻게 오실 거예요? 알려야죠.
3: 그렇죠. 합니다.
2: 네. 게스트도 있나요?
3: 게스트 있습니다.
2: 누구? 지금 얘기.
3: 그 깜짝 게스트라 이제 스페셜 서포터즈. 가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지만 또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분도 나오시고 함께.
2: 그러면은 얘기와 노래의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3: 이번에는 노래는

0: 관객들이 원치 않아서 많이 뺐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 노래 비중이 한 50% 정도 됐는데
1: 반반했는데
0: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네. 노래 비중을 좀 많이 줄여달라고 그래서 노래 비중을 줄였어요. 토크 콘서트니까 토크만 해라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또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댄스 가수 출신 아닙니까?
1: 그럼요. 예.
0: 또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1: 노래 살짝 앞부분 했는데
0: 관심 없는 표정 나에게 이 노래 아시잖아요. 아니, 이소라 씨 나,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 버려. 예.
1: 나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오늘.
0: 그래서
1: 아 박경기.
0: 그래서 노래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신나는 시간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완전 날려버릴 디제잉 시간도 이번에는 준비를 했어요.
1: 박경님이 디제잉 합니까?
0: 그럴 리가요. 유명 DJ가 오시죠.
1: 오시고.
0: 예, 예.
1: 아, 이거 알뜰하게 준비를 하셨구나.
0: 저는요, 관객들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아요. 네. 제가 DJ 한다고 생각하면 오겠어요?
1: 박경님 잘한다, 진짜. 이 와중에 7694님이 네. 조인성 씨한테 멜론 알려줬다고요? 하셨는데 이게 진짜. 무슨 얘기인가요?
0: 빠빠라 진짜 큰일
1: 이게 무슨 얘기죠?
0: 7694님, 그러니까 멜로 알려드렸다 그러니까 멜론을 알려줬다고요 그러면서
1: 아, 저는 또 이해력이 떨어지네. 네. 멜로 드라마의 그 멜로
0: 네,
1: 그걸 알려줬다
0: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인생의 마의 구간을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1: 인생 급수
0: 네 오셔야 돼요.
1: 2986님 인매광 경림님 혹시 아직 못 만난 사람 중에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 하는 분 있을까요? 궁금해요.
0: 사실 그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는 일을
1: 그러니까요.
0: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러니까 작품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빈 씨를 뵙고 싶어요.
1: 저 같이 좀 그때는 네, 네. 언니 진짜 그때 만약 밥 먹자 그러면 나갈게.
0: 네, 꼭 나오실 거죠 언니. 왜냐면 뭐 저도 팬으로서 원빈 씨 작품을 기다리고 있어서 네, 네. 꼭 뵙고 싶고 네. 그리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는 저는 김연아 선수를 제가 워낙 팬인데 야, 뵙지를 못했어요.
1: 저는 페이커.
0: 페이커도 너무 네. 좋죠. 손흥민 페이커. 선수도 너무 좋죠.
1: 저 생각해보니까 저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0: 많죠.
1: 네. 네. 이게 또 떠올리니까 그러네.
0: 저 우리에게 진짜 엄청난 행복을 안겨주신 분들이잖아요.
1: 그리고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0: 자기의 자극을 줄 수 있는.
1: 정점에 네. 오른 분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그런 마음 받게 되잖아요.
0: 맞아요.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도 너무 한번 만나보고 싶고.
1: 그러네. 네,
0: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1: 자 여기서 우리 경림 씨 추천곡을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네. 얘기를 계속 많이 했어가지고 노래를 또 한 곡 들어야죠.
0: 네.
1: 예, 어떤 노래?
0: 브루노 마스랑 레이디 가가가 함께 부른 네. Die with a Smile 예, 예. 듣고 싶어요.
1: 이거 얼마 전에 예. 저희 방송에서 틀었었는데 왜 갑자기 이 노래 왜?
0: 제가 이 노래를 네. 그 뭐 이제 패션쇼 네. 지춘희 선생님 패션쇼를 보러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런웨이에 이 음악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나올 때.
1: 네, 네.
0: 근데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1: 너무 좋아서. 네.
0: 뜻을 몰라도 너무 좋은 곡.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1: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가 함께한 Die With A Smile 듣겠습니다.

0: 브루노마스 레이디 가가가 함께한 Die with a Smile이었습니다. 박경림 씨의 추천곡이었어요.
1: 네.
0: 지춘희 선생님 이거 봐. 지금 누구 누구 만나고 뭐 이런 이름 얘기하는데도 네. 진짜 인맥이 넓어요.
1: 아닙니다. 다 30년 뭐 20년.
0: 그쵸. 예.
1: 어릴 때부터.
0: 그러니까. 김소정님이 경림 언니 토크 콘서트 마라톤 복장으로 가면 할인되나요? 너무 재밌겠어요 하셨는데.
1: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할인됩니다.
0: 어?
1: 할인돼요. 왜냐면
0: 저는 그냥 재밌으라고 보내주신 줄 알았어요.
1: 이번에 컨셉이 인생 급수고
0: 네.
1: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 모두에게 응원과
0: 네.
1: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0: 예.
1: 마라톤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20% 할인 들어가요.
0: 얼만데 20% 할인 들어가는 거예요?
1: 88,000원인데 뭐 티켓이
0: 찾아라.
1: 아니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 할인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재미있는 할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0: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 경림 씨 이제 속 깊다. 깊어요.
1: 아마 모두가 마라톤 복장으로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0: 아니 재밌겠다 그러면은.
1: 그럼 너무
0: 뭔가
1: 좋죠.
0: 더 그 전에 공연도 전에 한 마음이 돼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1: 그렇죠.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코스프레적인.
0: 그러니까.
1: 그런 느낌. 그리고 저희 공연은 이번에 특별히
0: 네.
1: 응원봉을 갖고 오셔야 돼요.
0: 박경림을 위한 응원봉이 있나요?
1: 없어요.
0: 아니면,
1: 없어요.
0: 아,
1: 그냥 각자
0: 거?
1: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0: 성시경이면 성시경, 연준이면 네. 연준 이렇게.
1: 아이유면 아이유.
0: 아이유면 아이유.
1: 이문세씨면 이문세씨. 아니면 그냥 야광봉.
0: 그냥.
1: 뭐 아니면 랜턴이라도 갖고 오시면 돼요.
0: 준비물 엄청 있구나. 이거 재밌겠다.
1: 네. 왜냐면 중간에
0: 네.
1: 야광봉을 함께 해야 되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공식 굿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들고 오시고 싶은 거 들고 오시면 됩니다.
0: 아니 저는 공연이 좀 조용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공연한 싸이나 막 이렇게
1: 네.
0: 신나게 공연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항상 부럽거든요. 이번 공연이 좀 그렇게 신나게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뒤로 갈수록 신나죠.
0: 경림 언니 지방으로는 안 오세요? 0230님 여기 전남 광주예요.
1: 아 광주.
0: 네.
1: 조금만 기다려.

0: 기다리세요.
1: 광주
0: 가야죠.
1: 가나요? 아, 진짜. 아,
0: 올해는 못 가요. 와. 올해는 못 가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1: 아, 나도 저렇게 얘기해요.
0: 0230님.
1: 어, 그러네. 먼저 가야죠, 가야죠 하고 그다음에 네. 올해는 못 가요. 네. 가야죠.
0: 아니, 갑자기. 어, 아, 아 진짜 저 광주 갑니다. 진짜,
1: 잘한다.
0: 조금만 기다리세요.
1: 네. 자, 목격담 미담이 많이 왔어요.
0: 네.
1: 0845님이 제가 경림 언니 동명여고 후배고 90년생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성교육을 경림 언니가 재밌게 해주셨어요.
0: 아, 제가요?
1: 학교에서 어렵게 섭외했다고 전교생이 들었어요 했던데 그래서 제가 안 들었지만 진짜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기억나세요?
0: 아, 그때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참 구성애 선생님이 한참 아! 막 인기고 저희가 이제 제가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때 그 여고생들에게 그런 성교육이 중요했던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부탁을 하셔서 제 이야기도 하면서 네. 성교육도 했나 봐요. 제가 사실 제가 성교육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1: 어느 정도 예. 느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또 이제 동문이고 경림 씨는 그런 것도 의리니까 또 다
0: 아, 해야죠.
1: 가서 해야죠.
0: 후배들을 예. 위해서면
1: 재밌게 또 했겠네. 동문이 많아요 지금.
0: 네.
1: 5382님이 하나 읽어주세요.
0: 소라 언니와 경림 씨가 동문이든 저와 경림 씨는 대학 동문이에요.
1: 아.
0: 동덕여대.
1: 네 맞아요.
0: 자 대학 시절 교양 수업을 바로 옆자리에서 듣게 되어 인사했었어요.
1: 네.
0: 저한테 경림 씨는 친언니 달. 저한테 경림 씨 친언니 닮았다고 했었어요.
1: 경림이가.
0: 네. 미담일까요? 항상 경림 씨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저희 큰 언니가 네. 친언니가. 절세 미녀예요.
1: 아.
0: 진짜 저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이지.
1: 아 박경림 진짜 엄지척을 안 할 수가 없네.
0: 아,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1: 어떤 사연에도 진짜 웃음을 준다. 8159님 미담입니다. 저는 13년 전쯤 모 증권회사에서 근무했어요. 박경림 씨가 제자리에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셨는데
0: 증권회사?
1: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그때 경림 씨의 작은 얼굴과 반짝거리는 뽀얀 피부를 잊을 수가 없네요. 지나가시던 지점장님께서 저보고 잘해드리세요 하셨는데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다며 매너 있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0: 어머나.
1: 긴장했을 저에게 오히려 배려해 주시면서 천천히 하시라고 해주셨던 따뜻한 분이에요.
0: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1: 경림이면 그럴 법해요.
0: 아유,
1: 안 참... 봐도 그냥 보이네요.
0: 13년 전에 네. 제가 계좌를 처음 텄을 때군요. 아, 아직 갖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 아, 우리 형님이 진짜. 나도 왜 저런 게 기억이 안 나냐. 딱 떠올라야 되는데 저런 재밌는 말들이. 1113님.
0: 1113님. 그 뮤지컬 때 드림아이 뮤지컬 때 스텝 중 한 명이 제 지인이었는데요.
1: 네.
0: 경림 누님이 스텝들 한 명도 빠짐없이 텀블러 선물도 해주시고 친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저도 공연 봤었는데 경림 누님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라 누님 진짜 왕팬입니다.
1: 아유 미담이네요.
0: 미담이네요.
1: 좋다.
0: 예.
1: 고맙다.
0: 아, 고맙습니다.
1: 고맙다.
0: 고맙습니다. 예.
1: 아니 뮤지컬도 하셨어요?
0: 작년에 제가 그 교장 역할로.
1: 잘한다.
0: 네.
1: 그 무슨 노래를 하셨을 거예요?
0: 노래
1: 그러면
0: 한 곡.
1: 분명히?
0: 한 곡 있었어요.
1: 조금만. 생각나는
0: 공정. 정의와 공정은 개나 줘버려. 뭐 이런 노래였어요.
1: 박경림 씨,
0: 네.
1: 보컬 레슨 받으셨어요?
0: 보컬 레슨은 제가 예전에
1: 예.
0: 뮤지컬 헤어스프레이라고
1: 네.
0: 그 트레이시 텀블러들 역할을 했을 때 그때 받았어요.
1: 전 정말 박경림 씨에 대해서 물론 다 모르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그냥 듣는 건데 예전이랑 발성이 완전 다른데요.
0: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 예전엔 어땠나요?
1: 아니... 아니 4부에 네. 4부에 다시 올게.
0: 아, 벌써 또 4부.
1: 경림아 그런 거 아니야. 네.
2: MBC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

0: 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4: 안영미 자리 비우지 말고 얼른 와라. 안영미 화이팅. 힘. 안영미 씨 지금 살 좀 많이 찌고 있대요. 간식으로 그 산후조리원에서 김밥을 준대. 그 정도래요.
5: 그때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진짜.
4: 그래요? 네,
5: 순산 축하드립니다.
4: 네. 아들. 예쁜 아들 나오셨대요.
5: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영미 씨.
4: 좀 있으면 돌아오실 거예요. 네. 목격담이랑 미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 5764님이 경님아 반가워. 너가 6학년 반장일 때 부반장했던 미선이야.
5: 미선이.
4: 회장 선거할 때 너의 공약이 신박했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응원한다.
5: 아 고마워.
4: 미선이 알아요?
5: 알죠.
4: 어떤 정도의 그런 사이셨어요?
5: 그때 그냥 반장 부반장인데 사실 그 이후로 연락은
4: 그렇긴 하겠죠.
5: 자주는 못했죠.
4: 기억은 나요.
5: 기억은 나죠. 근데,
4: 아니 그때 어떻게 공약해? 그러니까 어떤 말투였어요? 그때 어린이 때는 이런
5: 어린이,
4: 말투.
5: 목소리는 지금이랑 똑같았고요. 5학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공약을 정말 길게 했어요. 왜냐면 바꾸고자 하는 게 많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갖고 애들이 이제 그만해라 뽑아줄 테니까 제발 그만해라 뽑아줄게. 그리고 그러나 막 제가 계속 공약을 한 20분 넘게 하니까 친구들이 뽑아줄게.
4: 안 좋아할 수가 없다.
5: 그래 제가 회장이 됐죠.
4: 그래. 네. 이지윤님, 초등교사였는데 정교회장 아드님 덕분에 경림씨 배웠어요.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흔쾌히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디 초등학교 또 어디 갔어요?
5: 아니
4: 또?
5: 저희 아들이 또 정교회장을 해서 그러고
4: 우리 정교회장 아드님이 이지윤님 아드님이 아니라 아드님 덕분에
5: 제 아들이 그래서 갑자기 그 학부모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네. 그 왜 그 스승의 날 그 네. 가정의 달에 학부모 중에 한 분이 가서 선생님 대신에 강의하는 그런 네.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어머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기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적어보아요. 지금 이 상자는 여러분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상자랍니다. 뭐 이러면서 강의를 했었죠.
4: 아니 아드님은 그러면 우리 박경림 씨 아드님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가족끼리는 뭐 이렇게 좋아도 좋다고 말 그쵸? 속으로만 그냥 그렇잖아요.
5: 이거 뭐 방송인데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4: 솔직하게.
5: 저희 아들 고2입니다. 네?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니. 네. 아이들한테 막 뭐 하라고 시키는 그런 타입이에요?
5: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냥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씩 물어봐요. 뭐가 되고 싶은지. 그때마다 바뀌어요.
4: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되고 싶대요?
5: 지금은 작년에는 금융 쪽이었는데 올해는 또 호텔.
4: 딱 진짜 확실한 꿈이 있구나.
5: 좀 계속 바뀌어서 하여튼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4: 사이는 좋은
5: 사이는 뭐.
4: 그래. 저는 엄마가 될 기회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만 들어도 왠지 물론 힘든 점은 다 있겠지만 부러움이 더 좀 크네요.
5: 아이고. 우리 모두의 엄마시잖아요.
4: 제 꿈이 그거예요.
5: 진짜.
4: 그냥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5: 오늘 약간 느낌 마더 테레사 느낌.
4: 경림아.
5: 마또 소라사
4: 조용히 해요.
5: 예, 알았어요.
4: MBC FM4U 출신 두 DJ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지금 34분인데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라디오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 라디오에 얽힌 추억들 각자만의 의미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8000번 문자번호 그리고 미니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경림 씨가 선물 준비하셨어요. 콘서트 티켓.
1: 맞습니다. 예. 제가 우리 또 두시의 데이트는 저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예,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 토크 콘서트 네. 인생급수
0: 몇 분?
1: 초대권을 네. 다섯 분 뽑아서 네. 두 매씩 열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 깜짝이야 와
0: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씨. 지금 풀린 지 오늘부터 예매하기 시작했고
1: 아니요 주말부터
0: 예매하기 네. 시작
1: 8월 30일 일요일 오후 6시 서울 공연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 사연 받는 동안에 우리 추천곡 하나 또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그럼 조금 신나는 곡 가볼까요? 네네. 조금 전에 또 굉장히 예, 감성적인 곡 들었으니까 네. 이번에 마이클 잭슨 노래
0: 좋다.
1: 제가 또 얼마 전에 마이클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예,
0: 재밌었어요?
1: 너무 좋고 네. 그립고 네.
0: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그냥 눈앞에서 지금 그쵸. 바로 볼 수 있어. 물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보면 좋은데 그래도 같이 시대를 살아갈 때가 좋잖아요.
1: 근데 맞습니다.
0: 뭐 조지 마이클, 휘트니 휴스턴, 이렇게 마이클 잭슨 이런 분들
1: 맞습니다.
0: 그리워요.
1: 그립죠. 네. 근데 또 이 곡이 우리 또 우리에게 영원히 남으니까 네. 마지막 곡 이었어요. 제가 이 곡을 또 워낙 좋아하고 우울할 때 들으면 네. 정말 힘이 솟는 네. 곡입니다. Love Never Felt So Good.
0: 마이클 잭슨. 1, 2, 3.

0: All right, that's fine. That's it.
1: 아, 아 좋다.
2: 좋다. 네. 좋다. 네. Love Never. 뺄썽이었습니다.
1: 마이클 잭슨 그 어쿠스틱 버전으로 네네. 띄워주셨어요.
2: 좋네요.
1: 네.
2: 박영임 씨,
1: 네.
2: 선물 고마워요.
1: 아유 아닙니다.
2: 핸드크림 저 벌써 발라봤어요. 아. 향수도 있고, 네. 네. 어쩌다가 저거 준비하지? 그냥 살짝 보여드릴까? 요 이런 거 받았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아이고, 아이고, 분들, 요거 살짝 그냥
1: 제 기억에 네. 제 기억에 언니가 항상 운전하시기 전이나 네. 라디오 하기 전에 핸드크림 바르셨던
2: 제가 손하고 목을 좀 아껴요.
1: 네, 네. 그 모습이 늘 항상 남아 있고 그리고 언니한테는 항상 좋은 향이 났었어요.
2: 아 그래요? 네.
1: 물론 사람 자체도 워낙 좋은 향기를 가진 사람이고.
2: 잘한다.
1: 그래서 향수 준비해봤습니다.
2: 아유 고마워라. 제가 잘 쓸게요.
1: 네.
2: 아유 뭐라도 준비해 왔어야 될 것 같아.
1: 아이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 선물인데. 아
2: 집었죠.
1: 집었죠. 착착해.
2: 착착해. 착착해. 잘한다. 잘한다. 보자. 지금 라디오 추억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디오란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0911님이 저에게 라디오의 의미는 타임머신이에요. 그 시절 DJ님의 목소리 혹은 노래를 들을 때면 과거로의 시간으로 이동해요. F인 제가 감성 더더욱 충만한 F가 되죠. 오랜만에 소라 언니, 경림 언니 목소리 들어서 반갑네요. 두 시간 내내 웃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네. 타임머신.
1: 그쵸,
2: 라디오는 맞아. 타임머신이다. 박경림 씨한테 라디오는 그럼 뭐예요? 나에게 라디오는?
1: 저에게 라디오는 시작과 그리고 앞으로 끝이 될.
2: DJ 하고 싶으세요?
1: 저는 네. 사실 그 별밤을 들으면서 이 DJ나 MC를 또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2: 저도 손
1: 그쵸
2: 맞아요.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는 늘 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아니 그걸 듣다가 그 방송에 DJ가 되었으니 진짜 남날랐겠어. 저는 별밤 DJ는 못 해봤거든요.
1: 아, 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네.
2: 지금은 김이나 씨가 워낙 잘하고 계셔서
1: 좀 이따가
2: 네, 네. 좀 이따가 아 그거는 진짜 별밤은 예전에 막 별밤 캠프도
1: 맞아요.
2: 있고
1: 그러니까 진짜 공개 방송
2: 공개 방송이랑 막 엄청 그때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랬던
1: 잼 콘서트 뽐내기
2: 맞아요 뽐내기 예. 그런 것도 있었고
1: 너무 좋았어요 정말
2: 저한테 라디오는
1: 네 이소라 씨에게
2: 라디오는 그리움
1: 그치
2: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도 그립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그 그리운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
1: 맞아요.
2: 라디오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기분이
1: 정스럽죠.
2: 너무너무.
1: 응, 너무. 맞아요.
2: 그러니까 멀리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분들.
2: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요즘에 늘 좀 하는 얘기긴 하지만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기분을 제가 항상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요즘엔 진짜로 사연을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언니 예뻐요, 언니 뭐 진행 잘해요, 막 이렇게 칭찬을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되뇌에 있는 말이 너무 그냥 공기 중에 흩어져 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들려요. 나를 예뻐해 주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1: 너무 많죠. 네.
2: 그러니까는 기분이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저 이번 주까지만 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디오는 저한테 그 정도의 의미예요.
1: 또 어떤 DJ가 자리를 비울 겁니다. 네.
2: 머리가 좋아. 아, 진짜. 7451님 사연.
1: 라디오는 낭만이죠. 어렸을 때 라디오 녹음한 테이프가 아직도 있어요. 문세 오빠의 별밤부터 모아뒀는데
2: 아이구나.
1: 이제 테이프를 틀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못 들어요. 맞아. 그때 진짜 그래.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2: 그죠?
1: 녹음 엄청 했잖아요.
2: 그 한 대다가 또 그다음 엎어서 또 입히고 또 입히고 막 맞아.
1: 아, 참 좋았는데.
2: 3493님은 19년도에 일 그만두고 19년도?
1: 2019년.
2: 2019년도에 일 그만두고 나서부터 라디오에 빠져 듣고 있는데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냄새 나서 너무 좋다고. 블랙홀 같이 못 빠져나와요. 그냥 편한 친정집 같아요 하셨는데
1: 맞아요.
2: 이 정도 되면 그냥 라디오 켜 놓고 계속 들으시는 그런 분이신가 보다.
1: 맞아요.
2: 네.
1: 진짜 친정.
2: 그러니까 DJ 어떤 DJ를 좋아하게 되면 뭐 저는 배철수 오라 번이나 또 문세오라 번 이런 분들한테 빠져서 라디오를 듣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0: 또 좋아지고 안 듣던 노래도 더 막 듣게 되고
1: 맞아요.
0: 정이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일 좋아하는 DJ 누구셨어요?
1: 저는 문세 오빠였죠.
0: 아, 그래 역시 네. 별밤 DJ 우리 네. 문세 오빠.
1: 맞아요.
0: 네. 네. 4441님.
1: 4441님 제 직업이 버스기사라 라디오는 일상과 졸음운전 방지입니다.
0: 그래.
1: 제가 그래서 네. DJ 할 때 이 기사님들 네. 그리고 이제 낮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졸음 방지 도와드리려고.
0: 저도 네. 밤에 방송할 때랑은 달리 조금 더 톤을 높여서
1: 진짜.
0: 배에다가 힘 딱 주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처지면 안 되잖아요.
1: 저 오면서 듣고 주말에도 계속 듣고 그랬었는데 네, 네. 이소라 씨 톤이 지금 그 한 옥타브 위에요.
0: 그렇죠.
1: 네.
0: 문세 오빠가 그 녹음하고 그러실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거든요. 너 이렇게 오늘 들떤 2시 방송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그렇진 않지만 마음이 또 그렇게 돼야 되니까.
1: 맞아요.
0: 또 9129님 사연.
1: 경림 언니가 DJ 하실 때 제 사연 읽어주셨어요. 오, 사무실 결제를 올려도 끝이 없다고 보냈는데
0: 네.
1: 그렇죠. 끝이 없다고 보냈는데 아직 전 그 사무실에서 끝이 없는 결제를 올리고
0: 아직도.
1: 두 대를 아직 매일 듣고 있는 두 대 붙박이입니다 하셨네요.
0: 그러니까 라디오가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네요.
1: 맞아요.
0: 조금 지루할 듯한 그 틈에 활력을 주잖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까지 그 같은 회사에 계시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0: 아, 좋은 지적이다. 네.
1: 그러니까 본인의 그 꾸준함,
0: 네,
1: 성실함,
0: 네.
1: 칭찬 받아야 됩니다.
0: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연도 보내주시고 1123님이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제 친구는 언제나 라디오였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라디오의 재미를 알고 듣기 시작한 어린이가 이제 어린이를 낳고 다시 라디오로 돌아와 추억도 떠올리고 사람 사는 얘기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네요. 라디오가 주는 힘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1: 맞아.
0: 언니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제가
1: 조금
0: 근데 말을 하는 동안은 이제 그냥 라디오 본연의 모습은 그냥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DJ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1: 마음이
0: TV보다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더 그 청취자들한테 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대 다수일 수 있지만
0: 네?
1: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1대 1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개인적이에요. 라디오는. 2441님.
1: 2411님. 저에겐 라디오란 아니요. 세상을 보는 창 같아요.
0: 네.
1: 요즘 유행하는 노래, 트렌드, 날씨, 주요 뉴스 다 알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아이 키우다 보니 인간관계가 좁아지는데 친구 같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왜 이렇게 라디오를 듣나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0: 그래. 나이가 조금 들면 더 알게 되는 게 라디오인 것
1: 맞아.
0: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모든 소식 다 가져다주는 내 친구.
0: 맞아. 맞아. 맞아. 응. 요즘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지만 라디오는 글쎄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그런 매체예요.
1: 맞습니다.
0: 맞아요. 요맘쯤 해가지고 네. 경림 씨.
1: 네.
0: 뭐 나가야 되죠?
1: 아마 광고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0: 잘한다. 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 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1: 4만원
4: 재고관리,
5: 4만원
4: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8: IS 동선은 봅니다.

0: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자, 2시의 데이트 잠시 DJ 맡고 있는 이소라입니다. 두대 초대석 박경림 씨와 함께했는데요.
3: 네.
1: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3: 아, 좋은 시간은 너무 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네. 막 얘기하다 보면은. 박경림의 인생급수 8월 30일부터 시작이고요.
3: 8월 30일만 합니다. 15일날 시작하고.
1: 예. 아, 15일날
3: 대구에서.
1: 시작해서.
3: 예. 네.
1: 서울 공연이 8월 30일 공연인가요?
3: 네, 맞아요.
1: 일요일 저녁 6시 그때 티켓 저희 보내주시는 건가요?
3: 맞습니다. 네. 우리 두 대 가족 여러분들께 네. 그 10장 제가 선물 드리는데
1: 네.
3: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보내주셨대요, 사연을.
1: 네, 맞아요. 네, 지금 500개 넘게 왔고요. 한 600개 정도가 사연이 왔는데 원래는 초대손님 오실 때는 이 정도까지는 사연이 안 와요.
3: 아~
1: 네, 근데 오늘 박경림 씨 오셔서 또 티켓도 주신다고 하니까
3: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예, 사연이 또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3: 네.
1: 콘서트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해드릴게요. 원래는
3: 네,
1: 원래는
3: 이 중에?
1: 오늘 예,
3: 네.
1: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또 알겠습니다.
1: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3: 네.
1: 박경림 씨.
3: 네.
1: 이제 인사할 시간인데 오랜만에 두 대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3: 너무.
1: 네.
3: 이게 뭐 이게 아예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1: 어, 뭔지 알 것 같아요.
3: 네.
1: 이게 이런 질문이 사실은 저는 이런 질문이 제일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좋고 막 반갑고 그런 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3: 상상을 하잖아요. 네. 어, 언니 오랜만에 뵙고 2시에 데이트 또 오랜만에 가고 그러면 어떨까 상상을 하는데 상상보다 훨씬 좋았고
1: 네.
3: 소라 언니를 10년 넘게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만난 오늘은 저에게는 사실 올해 기억나는 가장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저에게는
1: 네. 네.
3: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1: 저는 박경림 씨 오면은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어색할까 싶었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예, 뭘 너무 잘해. 할아버지가 어, 박수야
3: 그때,
1: 박수.
3: 어. 그때 만났던 저에게 그 친절을 베풀어 주셨던 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때 얼마 줬니 경림아?
3: 그건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으니까. 네.
1: 적어도 놀라고
3: 많아도 놀라고,
1: 많아도 놀라고. 예, 예. 그러네
3: 뭐 얼마나 줬을까요 예.
1: 서은이님이 언니들 참 우아하고 재치있고 재밌고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3: 아 고맙습니다
1: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은 남기고 떠나셔야죠
3: 저는 이 노래를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참 많이 들어요 잔나비에
1: 네.
3: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1: 제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3: 그쵸,
1: 잔나비 노래 제목들이
3: 네.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경림 씨와 저 함께 인사드릴게요 경림 씨 오늘
3: 네.
1: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3: 감사합니다 콘서트에서 뵐게요
1: 여러분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3: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따라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방 속을 털어봤더니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물건들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필요하겠지 싶어 챙겨둔 보조 배터리부터 혹시 몰라 넣어둔 영양제,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영수증 뭉치까지. 아, 내일은 진짜 다 빼고 가볍게 다녀야지 마음먹지만 막상 빼놓으려니 불안하죠. 슬며시 가방 속에 집어 넣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불안과 걱정 때문에 굳이 안고 가지 않아도 될 짐을 짊어지고 있진 않나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가방은 저 멀리 던져두고 몸도 마음도 깃털처럼 홀가분하게 보내보자고요.

곡의 배경 성슬입니다. 목요일 첫 곡은 The Rolling Stones in the Stars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목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더우시죠? 예. 맞아요, 리디. 가방 바꿀 때 보면 뭐가 그렇게도 나오는지 리디 말대로 언젠간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다 담고 있다니까요. 여우의 여신님. 탱크님, 저랑 아침 출근길을 함께하는 백팩이 있는데 아니 뭘 넣은 것도 없는데 그냥 무겁더라고요. 이젠 조금 비워내고 가볍게 다녀봐야겠습니다. 아치님, 오프닝 찔리네요. 특히 영수증 뭉치. 쿰팡님도 보부상 스타일. 언젠가는 다 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는데 아직 이 깨달음을 못 얻으셨구나. 언젠가부터 저도 되게 막 쌓아두고 살고 가방도 진짜 보부상 스타일로 이것저것 되게 이것저것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넣고 다녔는데 지금은 가방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만큼 이 언젠가 약간 딱 그 탁 현타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이후로 가볍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 대본이 든 백을 던져버리고 내일 제연절 쉬러 가시나요? 빨간 날인 줄 지금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회사 선배도 아까 낮에 얘기하다가 내일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방송 업무,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 업무에 따라서 스케줄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일 스케줄이 없는 선배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내일 빨간 날이다 그랬더니 몰랐다고. 네. 여러분 내일 제헌절이 이제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금토일 네, 사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우리 채팅창도 보니까 오늘 그래서 연차 반차 쓰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책임감으로 사무실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예, 왠지 좀 차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좀 한산한 느낌이고 다 어디 멀리 떠나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내일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저희는 생방송 합니다. 오시겠죠, 뭐. 예, 오시겠다 생각하면서 내일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육아 가방은 특히, 그치. 이건 좀 약간 특수한 케이스. 육아 가방은 특히나 뜬금없이 누군가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때 내 가방이 있으면 얼마, 이거는 되게, 뭐랄까. 나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에서. 근데 대부분 보부상 스타일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나지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있나 하면, 여기 있지? 하면서 이렇게 꺼내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는 어쨌든 언젠가 막 이렇게 집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쓸데없는 것들이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너저분해 보인다는 말이 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니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더라. 그 왜 전자기기 사면은 연결 잭들 하나씩 붙어 오잖아요. 그것도 괜히 막 왠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 쌓아두고 쇼핑백 같은 거 특히 뭐 담아오면 꼭 이렇게 예쁘게 접어가지고 해놓지만 쓰레기가 된다. 네, 이런 걸 한번 딱 정리하니까 없어도 전혀 삶에 무리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짐도 내 가방 속의 짐들도 내 집안의 짐들도 한번은 좀 멀리 던져두고 홀가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은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mbc.co.kr 무료로 늘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생방송하는 동안은 항상 스트리밍으로 같이 생방송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건 이제 어렵지 않다. 유튜브 창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0: 오셨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주택구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참 좋겠다. 댓글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남겨주시면 늘 큰 힘이 되고 그렇다. 가볍게 너무 더울 때는 뭐 이렇게 지지하게 하지 않아요. 가볍게 좀 언급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시작해 보죠.
1: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어요. 채팅창은 지금 생일 이야기로 좀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래요. 그러면 아까 뭐지? 7월 생일자들 좀 얘기하다가 그래요. 뭐 이왕 넓힌 것큼 1980년대 태어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벨루노님은 몇 월이 생일이세요? 봄의 여자, 여름의 여자, 가을, 겨울의 여자. 달콤 설탕이 오늘은 큰맘 먹고 옷장과 이불장 정리하다가 이제 출첵합니다. 2시간 잘 들을게요. 큰 숙제 끝내셨다. 이번 연휴를 준비하는 마음인가요? 왜 제가 다 막 그 뭔가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에요. 달콤 설탕님 축하드립니다. 동이동이님께서 아침에 등교길 아이 데려다 주시는 길에 앞에 이제 앞에 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사진으로 남겨주셨는데 이게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부부 한 커플의 사진을 뒷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어디 여행 갔다가 진짜 정말 지긋하신 분들인데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딱 이런 느낌. 동이동이님 너무 보기 좋죠. 그리고 오늘 아치님은 어제 강릉 일정은 그럼 하루 딱 보내고 가신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다 연속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강릉 일정 마치시고 이제 다음 주까지 쭉 쉬신대요. 와, 긴 휴식을 기다리는 설레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대전 오바리님도 오셨고요. 땅콩님 요거는 노래 제목인가요? 없던데.

단서를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국종쌤께서도 일찍 오셨습니다. 그렇죠. 내일 또 휴일이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되게 좀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사로비아님도 오늘 회사 교육받으러 나오셨대요. 참 더울 땐 사실 실내에 있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가라면 또 가야지. 예. 교육받으러 가라면 가야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구쟁이 악마님은 그쵸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죠. 출첵합니다. 모두 시원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악마는 3인칭 악마는 예, 내일 강릉 갔다가 토요일에 강원FC 경기까지 보고 복귀합니다. 아, 주말 계획 철저한 남자 개구쟁이 악마님. 저녁 경기이긴 하지만 김천상무랑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저녁 경기이긴 하지만 예 날이 상당히 무덥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물 잘 챙기시고요. 2980번님과 서울 강원 우바리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수김님 오셨고 짱짱님 오세요. 오십시오.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 우리. 나중 되면 후회한다. 아 잠자리님 내일 특근이세요. 함께해요. 생방합니다. 클론입니다. 꽁따리 샤바라. 2428번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아, 그러네 꽁짜리 샤바라 전해드리고 이어서 유재범님께서 남겨주신 벅의 맨발의 청춘 계속 신나게 이어갑니다. 아주 밤사연형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명이서 오셨어요? 같이 도 요즘 이렇게 안 한대요. 그리고 지우 어머니 오늘 조금 단정하게 우리 놀자고요. 얌전히 예, 그냥 바다를 좀 즐기며 예, 보며 즐기며 오늘은 시간 같이 보내자고요. 노래 계속 듣습니다. 혹시 신나는 곡 여러분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아주 확실히 불목은 불목인가 봐요. 노래들이 신청곡이 다 지금 약간 요런 느낌들이에요. 익숙하고도 신나는 곡 한 곡 더 가보겠습니다. 코요태의 순정 동이동이님 신청곡 이어갈게요. 어떡하지? 계속 너무 신나는 노래 많이 오는데? 너무 좋은데?

아, 낙화님께서 리디, 노래들이 젊은 날을 떠올리게 해서 댄스 음악들인데도 감동이 빌려와요. 아, 큰일 난 우리 언니 오빠들. 미숙이님, 아, 리디, 아, 기분 이 느낌 이대로 우리 6시 번개, 번개도 너무 추억 돋는다. 번개 아니에요, 번개. MBC 클럽 하나 급하게 만들어봐요. 너무 신나잖아. 일단 DJ DOC 한 곡 더 가볼까요? Run to you입니다. 5583번님. 노래만 뚝 주셨어요. 아니, 저 오늘 되게 좀 잔잔한 곡들 많이 준비했는데 흐름이 와... 일단 흐름에 맡겨 봅니다.

아, 청풍 어머니 너무 귀엽다. 오늘 아 뭔데 뭔데 조기 퇴근한 보람을 여기서 느끼네. 한 곡 주시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둘게요. 아 신청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이 흐름 조금 더 이어가고요. 어, DJ DOC 노래 주신 5583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자, 까망님께서 남겨주신 노래입니다. 듀크 파리 투나잇 2부 첫 곡으로 이어가고요. 6750번이 큰일 났다. 수박 껍질 버리러 가려 했는데 너무 신나서 못 가고 있어요. 아, 이거 이제 날파리 꼬입니다. 예, 냄새 나니까 일단 빨리 버리고 오세요. 조금 더 이어갈 테니까 예, 기다리겠습니다. 6750번님 다녀오십시오.

와, 산골 처자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선곡 지쳐서 흥얼릴 힘이 없었는데 이러면 많이 곤란하다. 지금 신나게 머리 흔들고 밤에 고라 떨어지렵니다. 내일 쉬는 날이니까. 네, 이럴 때 또 지금 이렇게 또 많지 않아요. 이런 날들이 흔하지 않다. 네, 흐름에 있을 때 타고 가자. 산골 처자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아, 밤새님 양말 예쁜 걸로 보내드릴게요.

선스타님 오셨습니다. 둘째 하원시켜서 가게로 이동 중인데 노래 따라 부르고 있으니까 엄마 조용히 가야죠. 운전해야죠. 혼났습니다. 그래도 난 이 기분에 원투의 엉덩이 듣고 싶은데 어떻게 안 돼요 리디? 되죠. 네, 오늘은 다 된다. 원투 자 엉덩이 듣고 올게요.

아 여기 오발관인가요? 아, 옷 대충 입고 왔는데 지금 들어가도 돼요? 아당콩님 특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랜 또 예, 오랜 인연을 우리 또 저버리지 않습니다.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셔도 됩니다. 7578번 일하러 가는 중인데 고속도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 가면 일이 만나주나요? 6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연휴 앞두고 이제 오늘 다 여러분 기를 다 빼고 가십시오. 너무 이렇게 텐션이 높으면 힘들 수 있어요. 조금 빼놓고 오늘 우발해서 좀 빼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건모 가야겠죠? 순순 부리부리님 섭섭하죠? 잘못된 만남 듣고 옵니다.

5588번이 와 오늘 진심 멋지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너무 핫풀입니다. 아, 여러분 숨 차지 않으세요? 아, 스리스정님께서 중간에 블루스타임 있냐. 아, 블루스타임 진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뒀는데 지금 신청곡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좀 쉬어갈까요? 5588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십시오. 마음껏 뛰다 가세요.

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원조 선생님. 아, 무릎 이슈로 다리는 제자리에 팔만 열릴 중입니다. 출첵. 아, 참기 어려우실 텐데, 예, 무릎을 지켜야 되니, 예, 몸만, 몸, 이렇게 상체 위주로 오늘 함께 해주시고, 아, 그래요. 엄마 복사님, 다행입니다. 흥이 많이 나요. 신나는 노래 해주셨고, 영매님, 아,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데 보여줄 길이 없다. 사진 주세요. 예, 사진 인증 갑니다. 아, 그래요. 7578번이 잘못된 만남 나올 때 숨차다 했지만 엄정화 페스티벌도 가요. 페스티벌이랑 뭐 포이즌, 헤라의 질투, 아름다운 밤, 흔들린 우정, 대쉬, 트위스트 킹 뭐 넘쳐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약간 6시까지 이렇게 가도 하실 것 같아. 끊임없이 네. 지치지 않고 와주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 조금 아주 살짝 바꿔서 이번 주 일요일에 생일이신 예, 우드로님께 선물로 아, 또 요즘 친구들 MG 단어 생선으로 남겨주셨어요. 생선 EOS 넌 남이 아냐 가볼까요?

trust them for your body and soul. Techno will invite you.

EOS 넌 남이 아냐 청해주신 우드로님이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생일을 맞으시는데 채팅창에서 이제 축하들을 해주시니까 7월 19일에 생일인지 50여 년 됐다고. 좀 새삼스럽게 그죠? 저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7월에 이제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도 계셨는데 1060번님 오늘 생일이신가요? 저희가 있잖아요.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벌써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어떤 그 어두운 감정들은 다 잊게 되지 않으셨나요? 1060번님. 서로 이렇게 또 축하하면서 행복한 생일과 행복한 7월, 시원한 7월을 같이 보내자고요. 1060번님 축하드립니다. 댄스타임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예약 가는 거예요. 와이즈라이프님. 올해 유독 연휴가 많은 느낌인데 이번 주말 보내고 나면 곧 아이 여름방학 시작이거든요. 삼시세끼 밥하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며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할 부모님들 스트레스 풀고 시작하게 제대로 된 오발 댄스타임 건의합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약간 근데 딱 정해놓고 하면 또 정해놓고 하면 잘 안 오시더라고요. 네, 다음 주 일단은 제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다음 주 댄스타임 해서 분위기를 쓱 보고 한번 시동을 잘 걸어보겠습니다. 와이저라이프님. 이제 방학 시작이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긴장이 팍 오시죠? 오발과 함께 털어내십시오. 1123번님, 신나는 곡 듣다가 휴게소 다녀왔는데 지금도 활발한 음악이 계속 나오네요. 조금 더 가볼까 합니다. 한 곡만 더 가죠. 예, 한 곡만. 우리 3부에 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 오니까, 오랜만에 또 오니까 이렇게 좀 신났다가 살짝 이렇게 좀 톤다운돼서 좀 정돈하고 영록 아나 만나고 다시 올리고. 예. 지금 일단 그림은 그렇습니다. 오늘 김현정 노래 원하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저도 아까 누구셨지? 처음에 김현정 노래 딱 주셨는데 순간 저도 문자 보고 너무 좋아. 진짜 노래방 안 간 지 꽤 됐는데 김현정 씨 노래는 약간 노래방을 부르는 곡이죠. 멍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낙화님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어제 그 질문 주셨던, 문의 주셨던 부분은 낙화님과 저만 아는 걸로. 우리 주미 작가에겐 제가 철저히 비밀로 할게요. 뭐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좀 중복된 선물이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겠습니다. 김현정 멍 듣고 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오늘 뭐 다양한 관들 등장했습니다. 오발관, 호박, 나이트 등장했고 코첼라 안 부럽다. 우리끼리만 얘기하죠. 예, 코첼라까지 나왔습니다. 자, 오발 나이트 마무리할게요. 좀 살짝 템포 좀 낮춰서 여름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듀스입니다. 여름 안에서 오늘 청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함께 듣고 저는 5시에 심기 이전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부 첫 곡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국종쌤 신청곡이었습니다. 좀 진정들 되셨어요? 아 진짜 숨가쁘게 한 시간 달려왔습니다. 4부 순서에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이어갈게요. 내 이야기는 내 사연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3부 순서의 안전상식 또 같이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배워야 되니까 오늘 또 만나보고 또 4부에 여러분 이야기와 신청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인터넷 mbc.co.kr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생방송

0: 시간에 스트리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땅콩님께서 리디 아까 오발관이었는데 지금은 미사리 카페네요. 어, 딱이다. 네, 통기타 치면서.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영록 아나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1: 잊지 말자 안전.
0: 자, 이번 주도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뒤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살짝 아주 딱 적절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또 보고 계시니까.
1: 감사합니다. 네, 네.
0: 뿌리 난 것 같아 보일 것 같아서.
1: 아이고.
0: 네. 네. 자, 우리 영록 아나운서 잘 지냈나요?
1: 아, 반갑습니다. 네. 네.
0: 오늘 그 티셔츠 색깔이 상당히 네. 고등학생 같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1: 아, 여러분, 그래요? 점점
0: 계속 내려가요.
1: 계속 내려가네요. 지난번에 대학생 같다고.
0: 몇 주 지나면 유치원생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1: 연기가 아니라 진짜 네,
0: 우리 6살짜리 우리 영록 어린이가 또 가끔 등장하긴 합니다만. 네. 날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 영록 아나운서?
1: 아, 너무 덥죠.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 틀어주는 감사한 에어컨 복지를 누리면서 예, 그렇죠. 집에서 틀면은 전기세가 너무 많이
0: 맞아요,
1: 나와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0: 좀 일찍 네.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하나요?
1: 평일에는 네, 감사하게도 그러고 있죠.
0: 아,
1: 네.
0: 아, 지금 벨루노님께서 회사에서 일 많이 시키냐 우리 영록아나 아, 지난주 우리가 못 만났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 다른 또 뉴스 업무가 또 있어가지고 그때 네, 영록아나운서가 그렇죠. 네, 아. 이 시간 함께 못했습니다, 여러분.
1: 일이 막 일을 많이 시키시는 건 아니고요. 공교롭게 목요일이 겹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0: 왜 괜히 제가 해명하는 것 같죠, 약간?
1: 그러게요.
0: 네, 저희 굉장히 인자한 선배들입니다,
1: 아,
0: 여러분.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오늘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누나요?
1: 아, 요즘 휴가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여행 많이들 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0: 맞아요.
1: 네, 아마 공항이 좀 많이 붐비지 않을까 비행기 예약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올해도 공항에 역대급 관광객이 몰릴 걸로 이미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막 들뜨는 그런 시기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바짝 졸라매야 하잖아요.
0: 그죠?
1: 네. 네, 항공기 그 안전벨트처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졸라매기 위해서 네. 오늘은 항공기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오, 항공기 안전수칙 좀 새롭다. 그 유지 이제 다시 그 유리할 종류가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1: 네,
0: 다시 이제
1: 그렇죠.
0: 항공권 예매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뭐 국내든 해외든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공기 안전수칙 사실 우리 뭐 비행기 타면 안내방송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미리미리 또 알고 타면 더 좋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컨셉은 어떤 거죠?
1: 오늘은 또 오랜만에 경상도에서 올라온 투박한 남자와 깍쟁이 서울 여자가 네? 만났습니다. 함께 비행기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투닥투닥 어떻게 또 잘 갈 수 있을지.
0: 둘이 어떻게 또 연인으로 발전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예, 네.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여행을 응원해 주시면서 오늘 꽁트 만나볼게요.

0: 야, 이, 여기가 공항이가? 아야 자기야, 내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다. 아이 뭐 어쩌노, 이거 자기랑 같이 타려니까 막 두근두근 콩닥콩닥 하는데.
1: 아 자기야, 해외여행도 아니고 국내 여행인데도 그렇게 신나?
0: 아 당연하지. 아 이렇게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1: 그렇긴 하지, 사실 그래. 근데 자기 막 설마 막 신발 벗고 타는 거 아니지?
0: 야 장난하나? 아 요즘 누가 그런 거에 속고 그러노? 참내 날 뭘로 보고. 아니 그럴 줄 알고 비행기에서 갈아신을 그 실내화 따로 챙겨왔다 아이가. 이 승무원한테 들어갈 때 여기 실내화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맞지?
1: 아 무슨 입장권도 아니고 생각보다 심각하네 이거. 아 정말.
0: 아이 장난이다 장난. 아이 속았나? 아 마마마. 어, 자기야 자기야, 이 캐리어 좀 줘봐. 내 이 선반 위에다가 실어줄게.
1: 아이고 아이고. 오, 자기야 이렇게 가방 아무렇게나 쌓아뒀다가 나중에 열었을 때 쏟아지면 어떡하려고. 기내 선반에 가방을 실을 때는 단층으로 나란히 넣어야 안전하다고.
0: 아 그렇겠네. 어 알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보관하면 되겠지?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어서 어서 자리에 앉아 자기. 비행기가 곧 이륙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야, 아 자기야 자기야. 아, 그 내 예전부터 궁금했던 긴데 그 비행기 뜨기 전에 창문 덮개다 열라고 한다 아이가. 그게 이륙하는 거랑 뭔 상관이지?
1: 아, 그거는 비상시에 비행기 바깥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닫지 말라고 하는 거야.
0: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있잖아, 그 이륙할 때 우리 그 왜 의자 등받이 원위치로 하고 테이블도 다 접어달락한다 아이가. 그것도 왜 그런 기고?
1: 그건 이 혹시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탈출을 해야 될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0: 아 그렇구나. 아 또 그리고
1: 또?
0: 그 휴대전화는 그 왜 굳이 그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라 하는 기지?
1: 아 우리 자기 참 궁금한 거 많네. 그거는

0: 항공기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차단하라고 하는 거겠지?
1: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러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이따 해가 이따 해가.
0: 이제 고마워라. 어?
1: 와 자기야 저기 좀 경치 좀 봐봐라. 건물들이 막 콩알만 하다 막. 어? 아이 왜 이러노? 이 귀가 왜 이래 먹먹하노? 이거 이거
0: 아우, 왜 이렇게 와이라지? 신났어 정말. 아 가만 좀 있어봐 자기야.
1: 아니야 있어봐봐. 아이고 아이 왜 이러노? 아 응? 비행기 왜 이렇게 흔들리노? 이 왜 이러노? 왜 이러노?
0: 어 그러게 어 왜 이러지? 어?
1: 아 이러다
0: 어?
1: 우리 설마 추락하는 거 아니겠지?
0: 어머 자기야 산소 마스크 내려왔다. 일단 이거 자기 먼저 착용하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아기 좀 도와줘 얼른.
1: 어 그래 알겠다. 자기야 그 안전벨트는 제대로 맸지? 그 상체를 이럴 때는 최대한 숙이라 하더라.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바짝 더 바짝 바짝.
0: 뭐야 우리 자기 이렇게 멋있었어? 고마워 자기. 승객 여러분, 조금 전 기상 악화로 인해 기체가 일시적으로 흔들렸으나 현재는 안전권에 접어들어 정상 운항 중입니다. 산소 마스크는 승무원 안내에 따라 벗어주시고 안전벨트는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잘못되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다행이다. 자 괜찮아? 괜찮아? 이제 고개 들어도 된대 자기야. 자기야. 자기 뭐야 지금 울어? 우는 거야?
1: 아니 내 진짜 자기랑 첫 여행인데 첫 여행인데 진짜 골로 가는 줄 알았다.
0: 알았어. 자기 그리고 이제 옆에 아기 손 좀 놔줘. 애 힘. 아유. 옆에 아기가 더 의젓하네.

0: 한해 문세윤과 추 함께한 버전이었습니다. 비행기 전에 드렸어요. 7578번님께서 와 지난주 여행 가면서도 궁금해서 찾아봐야지 하고 있다가 아직도 못 찾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알게 됐다. 꽁타주 익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또 힘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
1: 저도 사실 찾아보면서 또 공부한 것들이 많아요.
0: 그리고 우리 이제 좀 얘기 나누고 그리고 5848번님께서 근데 강원도 남자 아니었냐?
1: 강원도 남자요?
0: 이 꽁트 컨셉이 경상도 남자와 깍쟁이 서울 여자인데 그 아까 대구 사투리 같다는 분도 좀 계셨어요.
1: 아 대구 사투리처럼 들렸군요.
0: 이게 좀 차이가 있죠? 대구랑
1: 네,
0: 부산이랑.
1: 대구랑 부산이랑 사실 본토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저는 대구 사투리는 사실 잘 구사를 못하거든요.
0: 아, 그 부산 사투리였었고
1: 네,
0: 일단 꽃담님께서 캐리어 좀 줘봐가 아니고 어떻게?
1: 도봐. 아 이거를 또 지적을 해주시는데 네 보자마자 옳다구나 했습니다.
0: 어떻게 잘하시지?
1: 이거를 캐치를 못했네요. 이 도봐봐.
0: 안 쓴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런 거
1: 그런가
0: 하다가.
1: 봐요. 네.
0: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손 많이 가는 남친이다.
1: 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0: 그리고 분명 이거는 엄마랑 아들 컨셉인데. 이상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나운서 출신 승무원이었다 그리고 둘이 갔다 따로 돌아올 것 같다 아. 네, 사이좋게 다녀오겠습니다
1: 예, 네.
0: 아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여행지는 어디냐
1: 여행지요?
0: 지금 이제 둘이 떠난 여행지
1: 저는 상상을 하기를 일단 국내 여행이고 제주도 여행?
0: 제주도
1: 네,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래 우리 오늘 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비행기 탑승 시 안전 수칙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꽁트로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 영록 아나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차례차례 설명을 다시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내에 올라타서 선반 많이들 이용하시죠. 선반에다가 짐을 실을 때는 꼭 단층으로 나란히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게 층층이 뭐 짐을 많이 넣겠다고 쌓을 경우에는 나중에 열었을 때 짐이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그렇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륙할 때 승무원분들이 잘 안내를 해주시죠. 비행기 창문 덮개를 열어야 하고요. 등받이와 팔걸이 위치나 이 테이블 위치도 원위치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깥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이동에 네. 불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는 항공기의 항법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자기기가 차단돼야 하기 때문에 꺼주거나 최소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만에 하나 비상 상황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발생했다 하면은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겁니다.
0: 네.
1: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 옆에 있는 어린이분들 아니면 노약자분들을 도와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네.
1: 충격이 예상될 경우에는 등받이 바로 세우고 안전벨트 더욱더 조여서 착용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상체를 숙여서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숙여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0: 이건 왜 그럴까요?
1: 이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겠죠.
0: 그렇구나.
1: 맞습니다.
0: 상체와 고개를 최대한 숙여서 네. 이제 몸을 웅크리는 자세로.
1: 웅크리는 자세로. 네, 비행기가 아마 많이 흔들릴 경우에는 네. 물론 승무원분들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이렇게 숙여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0: 이건 또 새롭다. 예. 그리고?
1: 그리고 이제 비상 착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이런 일이 있으면
0: 상황.
1: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시에는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분들이 비상구 문을 개방을 해주시고요. 그 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안전하게 탈출을 해주시고요. 그 비행기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비행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0: 네. 이게 자동차 사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차량이 이제 고장이 나면 뭐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내 차량에서 가장 멀리
1: 그렇죠.
0: 떨어지는 것처럼 비행기에서도 혹시 모를 네. 상황에 여러분 처하게 되신다면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를 해야
1: 그렇습니다.
0: 된다. 이렇게까지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만나볼까요?
1: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행기 탑승 안전수칙으로 오늘은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0: 네.

0: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
1: 네. 1번 기내 선반을 이용할 때 짐은 최대한 아주 그냥 최대한 쌓아 올려서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다.
0: 쌓고 쌓고 쌓고.
1: 네. 네. 2번 이륙 시 창문 덮개는 나의 소중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0: 눈부셔
1: 덮어둔다. 3번 비상시에 불편할 수 있으니 내 몸에 딱 맞게 좌석을 편안하게 눕히고 테이블은 아주 그냥 펼쳐둔다.
0: 프리스타일로.
1: 네, 프리스타일로. 네. 마지막 4번 비상 상황 발생 시 안내에 따라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체와 고개는 최대한 숙인다.
0: 보기만 들으셔도 그냥 이제 뭐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보내실 곳 어딜까요?
1: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샵 294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엄정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오늘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요. 페스티벌 들으면서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내 선반 이용 시 짐은 최대한 쌓아 올려서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다. 2번, 이륙 시 창문 덮개는 나의 소중한 시력을 위해서 덮는다. 3번, 비상시에 불편할 수 있으니 편안하게 좌석을 뒤로 눕히고 테이블도 펼쳐둔다. 4번, 비상상황 발생 시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산소 마스크 착용하고 상체와 고개는 최대한 숙인다.
1: 네,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둡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와, 여름방학이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7: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자 안전. 오늘은 비행기 탑승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문자들을 주고 계시고요.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영록 아나운서?
10: 네, 오늘 퀴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0: 비상상황 발생 시 안내에 따라 산소 마스크 착용하고 상체와 고개는 최대한 무릎에 닿을 정도로 숙여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 네, 몸을 최대한 웅크리는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죠. 까망님께서 일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0: 짐은 네. 예, 안전은 예, 효율적인
1: 것보다
0: 하면
1: 안 된다. 예. 예, FM으로 갑시다.
0: 그렇죠,
1: 우리.
0: 그렇죠.
1: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네. 시간에도 안전수칙들 어떤 네. 내용들로 찾아주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유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루이스 카팔디입니다. Almost.

루이스 카팔디 Almos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잊지 말자 한정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스리슬정님과 4890번님 감사해요. 네, 퇴근길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투들레님 오셨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동창 미녀 삼총사 모이는 날이에요. 부천 현숙이, 춘천 희숙이 모두 강릉으로 옵니다. 현숙이, 희숙이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사랑한다 라고 하셨어요. 투들레님도 혹시 숙자 돌림이세요? 현숙 씨, 희숙 씨, 우리 투들레님.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야, 멋지네요. 참 희한하게 이 어릴 때 친구들은, 네, 참그 어릴 때의 감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계속 이제 먹어도 희한합니다. 행복한 강릉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부천에서 제일 멀리 오시네, 네, 현숙이님께서. 단추마미님 오셨어요. 매장 리모델링이 이제 끝나서 이번 주는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의 최애 야구팀 경기 보러 대구 갈 거예요. 한달 동안 풀로 근무한 저에게 조금 빠른 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야구장 가서 승유하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신청곡 오늘 2부 끝곡으로 함께 나눴죠. 단추마미님. 한달 동안, 야, 너무 고생했다. 진짜 날도 더운데.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휴가와 선물과 승리 요정까지 다 해내고 오자. 단추마미님. 고생하셨습니다. 와녀님 오셨어요. 어제와 오늘 날씨가 다른 의미로 참 좋습니다. 어젠 맑아서 좋고 오늘은 약간 흐려서 덜 덥고. 맞아요. 또 휴일이 코앞이라 즐겁기도 하고요. 오늘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점심에 콩국수를 먹었어요. 다 먹고 장모님께서 줄게 있다시며 집으로 오라셔서 가봤는데 손선풍기보다 작은 수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샐러드 해 먹어보려고요. 사진 주셨는데, 아, 너무, 맛은 어떤가요?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고. 진짜 손선풍기보다 더 작아요. 네. 맛이 다 들었나? 요런 또 품종이겠죠? 세상에. 너무 귀엽다. 수박 샐러드. 좋네요. 그리고 노마드님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 바람이 시원하기에 강변까지 차를 끌고 가서 좀 뛰었거든요.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에서 맥주 한캔 사고 시원하게 마시고 나서, 아, 맞다, 차! 생각이 났어요. 한캔 마시고 대리를 부르긴 아까워서 차라리 더 마실까? 고민되지, 이럴 때. 하다가 정신 차리고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차가 지러 가느라 부지런 떨었더니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내일부터 휴일이니까 파이팅! 하셨습니다. 더 마셨어야죠.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Starship, Nothing's Gonna Stop Us Now.

0: 스타쉽을 듣고 예, 시카고까지 함께 했습니다. Will you still love me? 이어드렸어요. 1581번님 오셨습니다. 우리 방학 이야기 앞서 잠깐 했었는데 오늘 딸아이 방학했어요. 이제 저는 방학 끝. 딸아이와 전쟁 시작입니다. 아우 날씨도 더운데 방학 잘 보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여름방학이 짧아요. 8월 10일 개학.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벌써 한 달이 채 안 되네요 진짜.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이 상당히 길고 옛날에 이제 우리 막 봄방학 개념이 이제 없어지고 그냥 통으로 쭉 쉬더라고요 겨울을. 아 우리 엄마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조금만 한 달이 채 안 걸린다. 조금만 우리 힘내고요. 꽃담님 오셨습니다. 하루지만 내 식구 다 같이 있다가 남편 가고 오늘 큰아이 가고 나니까 퇴근하는 길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허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 잘하고 건강하게 있다 만나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꽃담님. 큰 눈에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실 것 같아요. 괜찮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이라는 게 같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복작복작하고 막 좀 내 시간 좀 갖고 싶어 하면서도 또 이렇게 각자 또 자리로 돌아가고 또 떨어지게 되면 또 그립고 그런 존재들이 또 가족인 것 같습니다. 또 다들 너무 큰 역할들을 이 사회에서 또 하고 계시는 거니 서로 응원해주며 맡은 일 잘하고 또 다음에 만나야죠. 우리 꽃담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네. 새싹베이비님 오셨습니다. 리디 머리 아픈 일이 생겼어요. 실내에 관한 문제라 제가 직접 조사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어딘지 걸리기만 걸려보자. 신선하게 참교육 해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지금 약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새싹베이비님 아하 이제 또 이렇게 리더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건 뭔가 사안이 가볍지만은 않다. 네. 참교육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구멍 하나 없도록 이런 것도 이제 신뢰는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왠지 그 고객사와의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잘 해결하시고 멋지게 해결하시고 등장해 주십시오. 새싹 베이비님. 그리고 사랑스러워님은 오늘 저녁 메뉴를 부대찌개로 선택하셨군요. 끓이면서 달달한 과자 하나 먹고 있어요. 달콤하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내일 아침엔 픽업 안 하고 좀 늑장 부려도 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그러니까 평일 휴일이 참 꿀이에요. 꿀. 주말과는 또 다른 약간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풀어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워님. 아우 저녁 메뉴 좋네요. 휴일 앞두고 칼칼하게. 맛있게 드시고 이번 휴일도 우리 즐겁게 보내자고요. 내일 여러분 저희 생방송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평소처럼 함께 하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아니 멀리 가셔도 찾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 잃지 마시고. 광고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2980번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옥수사진관 쉬운 얘기. 노래 전해드리면서 목요일 순서 같이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 대리, 티맵 대리,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전에 아줌마를 주제로 한 전시회의 그림들을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저씨 도감 책을 보면서 웃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평생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인정합니다. 그림과 함께 아저씨들의 세세한 정보와 취향과 소신, 좋아하는 연예인까지 친절하게 소개하는 도감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차림새, 몸매, 분위기, 행동거지 등에 따라 48가지 스타일로 분류된 500여 명의 아저씨들을 도감에 실어놓고 작가는 말합니다. 아저씨들의 숨겨진 멋과 청년들은 아직 갖추지 못한 농후한 풍미가 전해지지 않나요? 아저씨의 심오함과 재미를 읽으셨나요?

모처에서 만나게 되는 아저씨들을 모은 책 아저씨 도감을 낸 나카무라 루미는 말합니다. 아저씨의 동작이나 말투에는 오랜 세월 살아온 인생이 꽉 차 있다고요. 어떤 건 시시하지만 어떤 건 재미있고 도움이 된다고요. 자,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가만있어. 그 원빈 주연했던 영화 아저씨는 영어 제목이 뭘까? 설마 미스터로 하진 않았겠죠? 자, 미스터 미스터의 Is It Love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원빈 주연의 아저씨 저 영어 제목이 The Man From Nowhere.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790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와, 철수 아저씨처럼 멋지게 늙는 게 목표인 38살입니다. 예. 아, 38살이면 이미 아저씨인 거죠? 아저씨 아니라고 우기 얘기기에는 좀 그러네.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미스터 미스터의 Is It Love 들었고요. 1부, 2부 음주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3일제약,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사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아, 우리말 아저씨에는 너무나 많은 저 뜻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거 저 영어로 번역하려면 힘들걸요? 아저씨?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스테판 울프 Born to be Wild 들었습니다. 영화 이즈 라이더의 삽입곡이에요. 고범준 씨가 청해 주셨네요. 아, 농사 지으십니까? 오, 젊은 농부 드림하고. 예. 스테판 울프 Born to be Wild.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야, 이거 확실히 여름은 여름이고 덥긴 덥나 봐요. 이 노래를 이렇게 많이 찾으셨네. 아. 최은미, 이혜진, 양지은, 이학철 씨. 02145513-2699 예. 번호로 신청하셨습니다. The Beach Boys, 코코모. 아, 이 영화에 정말 탐 크루즈 아저씨 나오죠. 예, 코코모.

네, 아메리카 시스터 골든 헤어 5611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음악과 관련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는 뭐 별로 안 전해드리는데 예. 감사해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Beach Boys의 코코모였고요. 야,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 드렸는데 아이 참 5333번 날씨 더우니까 자꾸 국수가 땡기네요. 그러면서 비빔국수 야 양푼에 막 한가득인 군침돌게 이걸 보내셨는데 이럴 때가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얘기 드렸을 텐데 예. 근데 뭐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저도 국수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번 예. 아저씨 오늘 오랜만에 무한도전을 봤는데요. 12년 전에 아저씨 모습을 봤습니다. 아저씨가 말씀하시던 그 남태정 PD, 임진모 선생님, 배순탁 작가 아무튼 뭐 아저씨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대로세요. 배순탁 작가님도 그대로예요. 너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 신청곡은 탈락. 아니 말이 돼요. 그게 12년이 지났는데 다들 얼마나 아저씨 됐게요. 예. 다 배순탁 아저씨, 임진모 할아버지? 임진모 아저씨. 아우 남태정 PD도 지금 이제 우리 FM 저 전체 수장 아니에요. FM 아우 신머리가 많이 늘었어 보니까. 예. 예전에 진짜 동안이었거든요. 아, 최강 동안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저씨예요. 예. 아, 진짜 탈락이라니까요, 신청옥. 아,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왜 이제 신청옥 탈락, 그러고, 이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두알리파의 Don't Start Now 신청하셨는데, 탈락, 예. 아, 가만있어 봐. 이거 두알리파는 또 백햄 친구인데, 아, 좀 기다려보세요. 아, 이게 참. 자, 3882번으로 총해주신 제니퍼 로페즈 브레이브.

0: 잔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하잉 하잉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와, 여름방학이다.
8: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9: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제헌절인 내일부터 이어지는 연휴, 하필 큰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남부지방에 많이 오는 곳은 80mm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려졌던 폭염과 열대야주의보는 현재 제주를 제외하고 다 해제가 된 상태고요. 토요일은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그 외 지역도 최대 4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리는 비는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집중될 전망인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고요. 주말 계획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재미있는 도감이 그다지 없는데 일본 책방에서는 의외의 도감들이 많이 발견된다. 와, 이런 것까지? 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오게 하는 별의별 도감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저씨 도감도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 목욕탕 도감, 도쿄 호텔 도감 등도 판매 부수가 꽤 된단다. 남편 도감, 하숙집 도감, 포켓몬 생태 도감, 일본 요괴 도감 100일, 모두의 한숨 도감, 위기 탈출 도감, 좋은 사람 도감, 주거정리 해부 도감, 속물 도감, 일본 책방 도감. 일본인은 매사를 도감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민족 같다. 하기사 도감의 그림이나 사진은 세세한 설명보다 더 빠르게 눈을 통해 뇌세포에 전달되는 힘을 갖고 있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명장면과 의외의 승부수와 진기록으로 축구 팬들을 잠 못 이루게 하던 월드컵이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우리로선 기대만큼 실망과 아쉬움이 큰 이번 월드컵이지만 그래도 월드컵은 월드컵. 그라운드를 누비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한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에게 눈도장 찍기도 즐겁다.

이번 월드컵 대회에 맞춰 출간된 축구 월클 도감은 스포츠 마니아로 기자 생활을 하며 덕업일치를 이룬 이가 낸 도감이다. 그는 네 번의 월드컵 현장을 누볐다는 자부심으로 80년 축구사를 지배한 레전드부터 내일의 슈퍼스타까지 도감 속에 다 불러낸다. 3년 전에 나왔던 의외로 경기보다 재미있는 축구 도감은 번역서였고, 재밌을 줄 알았는데 멋있어 축구 만화 도감은 어린이 용이었다. 여섯 개 대륙 축구 영웅을 한자리에 모은 월드클래스 도감은 진정한 축덕을 위한 도감인데 은근슬쩍 손이 안으로 굽는다. 분데스리가를 호령한 차범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황금기를 함께한 박지성,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그리고 2000년대에 태어난 차세대 스타 5인 속에 포함시킨 이강인. 아시아 대륙에선 대한민국 선수가 6명 중 4명이나 된다. 철수는 오늘 월클도감에 등장하는 선수를 2명이나 보유하고도 실망을 안겨준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축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생각을 한다. 사람은 사랑하면 저절로 희망과 긍정의 회로를 돌리게 된다.

리치 마틴, 라 코파 델라 비다. 예. 영어 제목은 The Cup of Life. 프랑스 월드컵 예, 공식 노래였죠. 네. 베캠 절친, 아, 리치 마틴. 예. 아, 여전히 멋지던데. 예. 자, 6시 40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7896번으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저씨가 일본 도감 이야기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도감 보여드려요. 진짜 재미나답니다. 예.

아, 이 일본 친구들은 도감이라고 안 하고 도전 이렇게 돼 있네. 식재 도전. 심판이래요. 영어로는 또 뭐 푸드 딱 써 있고. 어디 보자. 생선 식재편. 어. 아, 그래서 여기도 생선하고 게가 그려져 있네. 앞에. 고맙습니다. 6505번으로는 또 사진 보내셨는데, 아, 여긴 도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동경 호텔 도감 사진 보내드려요. 아저씨 말씀 듣다 반가우세요. 어, 여긴 또 동경 호텔루 도감, 이렇게 써있네. 예. 자, 어, 아, 이 노래 또 많이 신청하시죠? 늘 신청하십니다. 네, 5706, 5669, 1258, 8154, 4430, 5270, 5998, 1181번, 또 6979번. 네, 이렇게 많이 신청하시면 뭐 대충 무슨 노래인지 손에 꼽을 수 있죠? 6979번으로는 또 야, 청취율 조사 전화도 받으셨대요. 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한원욱 씨가 정해 주신 데이빌 란츠의 크리스토퍼리스트 드림입니다. 예. 크리스토퍼리의 꿈. 크리스토퍼리는 누구냐 하면은 뭐 피아노를 발명했다고 알려진, 발명했다기보다는 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기존의 건반 악기 합시코드나

클라비코드의 단점을 개선해서 개량한 거죠. 예. 아무튼 뭐 최초의 피아노 1700년경이라고 그래요. 이탈리아의 악기 제작자입니다. 크리스토포리. 피아니스트 데이빗 란츠의 연주. 한동안 이 음악 예전에 참 많이 들었는데. 크리스토포리스 드림.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 나오는 얘긴데요. 중간고사를 잘 본 중학생 자녀에게 칭찬보다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다. 기말고사를 잘 보고 오면 또 고등학교 때 실력이 진짜 실력이야. 그러다 수능시험을 잘 치고 나면 대학 가서 잘해야 한다. 그렇게 대학생활도 직장생활 준비로 희생되고 직장생활은 노후 대책을 위해 희생되며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희생되는 인생. 미래라는 두 글자에 매여 지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가끔씩은 멈춰서서 돌아보랍니다.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Little River Band의 The Night Owls 들었습니다. 4188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친한 친구 4명이 10년째 같이 여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철수의 음악 캠프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념으로 신청곡 해봅니다. 여긴 호주의 브리즈번입니다. 육신 먹은 아저씨들의 로망. 야, 이 친구들 괜찮은데요? 오, 또 호주에 계시다고 오스트레일리아 밴드 음악 신청하셨잖아요. 음악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브리즈번. 제가 작년 봄에 브리즈번에 갔었죠. 예. 아, 거기 가셨나? 저는 그게 인상적이던데. 이렇게 코알라 그 공원이 있는데. 예. 아이고, 뭐 브리즈번 시내에서 금방 가요. 예. 고맙습니다.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고요. 자, 광고 뒤에는 사이비 축구 전문가 임진모 씨와 함께 스쿨 오브 풋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주식회사

0: 어킷,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이너원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3: 그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 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스크로브로 악을 지납니다. 축구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의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명언이에요. 예.
1: 어, 이 말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사실 본인은 그게 네. 아무렇게나 한 얘기잖아요.
1: 아니, 아무렇게는 아니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예. 네. 뭐 괜찮잖아요.
0: 나오는 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요.
1: 사실은 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였는데 거기에 축구가 붙은 거죠.
0: 월드컵 경기는 잘 즐기고 계십니까?
1: 그럼요. 졸려서 아침 너무 일찍이라서 못 보는 게 있지만 이번에 프랑스하고 스페인전은 처음부터까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축구가 사랑받는 게 도무지 모두가 다 프랑스가 우세하다고 그랬잖아요.
0: 그렇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네. 저도 그랬으니까 사이비 전문가인데 저는.
1: 그런데 90분 내내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아예 뚫지를 못하더라니까요. 스페인 수비를.
0: 그러니까 스페인만 만나면
1: 강팀이에요.
0: 스페인만 만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프랑스가.
1: 지난번 그 유로 거기에서도 중결승

0: 낮잖아요.
1: 그렇죠.
0: 이상하게 천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축구 잘하는 독일이 이탈리아만 만나면 안 되잖아요.
1: 아, 어쨌든 뭐 네. 스페인이 이제 올라갔고요.
0: 네네.
1: 이쪽이 아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 경기는 보셨나요?
0: 오늘 못 봤어요. 내가 너무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자느라고.
1: 아니 뭐 제가 봤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0: 네. 근데 뭐 저 잉글랜드가 뭐 작전 미스 했다면서요?
1: 아니 뭐 전반 내내 사실은 잉글랜드가
0: 우월했고
1: 장악했거든요. 네. 그리고 후반 선취골 넣을 때까지 잉글랜드가 잘하고 있었는데
0: 네.
1: 아 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뭐 보도 나온 걸 보면 어 마지막 저 후반 1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서
0: 네.
1: 그 케인 해리 케인이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 감독한테 우리가 이대로 계속 저 내려서면 수비 위주로 하면 안 된다.
0: 어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수비 위주로 내려왔어요 애들이.
1: 근데 뭐 투엘 감독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뭐 그랬다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수비를 보강하고 5백으로 막 모든 선수가 그냥 수비를 똘똘 뭉쳐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뭐 아이고 계속 가둬놓고 두들겨 맞듯이 되는 거죠.
0: 네네.
1: 그래도 뭐 잘 막는가 했더니 네. 아유 예, 중거리 슛 한 방과 네. 헤딩 슛 한 방에 역전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우리도 옛날 한때 야구가 일본하고 할 때 역전의 8회, 전설의 8회 이런 게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이제 후반이 강한 팀으로 남겠어요. 지난번 이집트도 그렇고.
1: 계속 네. 그렇죠.
0: 네. 하여튼 참 막판에 잘해요. 아르헨티나.
1: 아무튼 뭐 3, 4위전하고
0: 네네.
1: 결승전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네. 그거는 예상하죠. 뭐 사입인데 어차피.
0: 네.
1: 3, 4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3, 4위전은 저는 프랑스가
1: 프랑스하고 잉글랜드.
0: 프랑스가 이길 것 같고요. 그 전쟁인데 그것도 진짜 제가 볼 때.
1: 프랑스가 이길 것 같다.
0: 그리고 결승전은?
1: 결승전은?
0: 전 사실은 아르헨티나한테 여태까지 점수를 뒀는데.
1: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 2연패예요.
0: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2연속 우승이죠. 근데 저는 느낌에 스페인이 우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너무 잘하더라니까. 뚫지를 못해요. 수비가 아니 공격 잘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어느 팀이나. 근데 수비가 돼야 잘 막아야 돼 이기거든요.
1: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 경기 보니까 아르헨티나 만만치 않던데.
0: 아, 당연하지 무슨 한 팀인데 그럼 메시가 있잖아요.
1: 메시는 진짜 걸어다니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몰라 갑자기.
0: 그런데 그런 선수가 봐요. 페널티킥 두 번 실축했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참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후반년 들어서 메시 선수가
0: 네.
1: 사실은 약간 저 좀처럼 볼 수 없는
0: 네.
1: 패스 미스도 하고
0: 그러면,
1: 그래서 야 이 체력이 진짜 다 됐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메시 선수를 교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야 안 교체하더라고.
0: 그건,
1: 다른 선수들은 다
0: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을 바꿔도? 잃는 거예요. 그건 뺄 수 없어. 그저 지쳤다고 빼면 안 돼요.
1: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0: 네.
1: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경기가 남았는데
0: 예.
1: 그 사진 그 아시죠? 유명한 사진.
0: 네.
1: 메시 선수가
0: 네.
1: 라민 야말 갓난아기 때 이 목욕탕 이렇게.
0: 그러니까.
1: 아이고 이거 귀여워라.
0: 사실 아버지지 뭐.
1: 그 사진이 있어요.
0: 스페인 야말 오 대선수가 됐어요.
1: 그러니까 그 사진. 그 사진 보고 있으면 이게 참 요거다 요거.
0: 예.
1: 메시가 아, 라민 야말 선수. 사진.
0: 근데 야말 정말 잘하고 멋지지 않아요?
1: 아 근데 아직 조금 더 성장해야죠. 아직은 뭐 예.
0: 그러나 여전히 제 지갑 얘기하는데요.
1: 네.
0: 예. 그리고 이거 읽어주세요 빨리.
1: 뭐?
0: 박은영님이 보낸 문자.
1: 싫어요.
0: 아 왜 진짜 바깥에서 소영 작가가 뭐라는 줄 알아요?
1: 왜?
0: 사람이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1: 근데 제가
0: 반말로 얘기해서 반말로.
1: 자.
0: 예, 네.
1: 박은영 씨 얘기는 이겁니다. 진모쌤 지갑 사주셨겠지용?
0: 네.
1: 이거잖아요?
0: 예.
1: 제가 분명히
0: 예.
1: 지난주에
0: 예.
1: 지갑 하나 제가 사드릴까 그랬더니
0: 예.

0: 임진모 씨가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이거 얘기를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1: 이거 저요?
0: 어.
1: 그래서요.
0: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왜 사줘요?
1: 아, 원하지 않아서 살 수 없다.
0: 그럼요. 어.
1: 아, 그 앞으로는 제가 배추스 마켓 때 태도를 아주 다채롭게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0: 뭐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아니면 여기 아니, 저 천원 샵 이런 데서 지갑 하나 사드릴.
1: 아, 하여튼 참 전설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전 이번 월드컵이 재밌기도 하지만
0: 네.
1: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신진 세력들, 그러니까 신인들
0: 예.
1: 진짜 뭔가 신진 대사를 이룰 그런 놀라운 신예가 안 보이는 게 좀 아쉬워요. 전부 다 유명한 애들이야.
0: 라민 야말 있잖아요. 라민 야말. 어? 야말 무시해요.
1: 근데 대체로 다들 케인이다, 뭐 호란이다, 메시, 그 다음에 음바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호나우두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잘했어요.
0: 그러네.
1: 그리고 결국은 피파 랭킹 1위서부터 4위가 4강 다 됐고.
0: 그거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1: 그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0: 사이비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1: 네네네.
0: 네. 음악 얘기하죠.
1: 유투라는 예. 팀도 사실은 이제 전설에서 많이 퇴각하는 느낌.
0: 유투는 네. 따져보면 음악계의 메시죠 이제.
1: 그렇죠.
0: 호날두. 네.
1: 호날두. 가서 아일랜드니까 아일랜드가 명선수가 없단 말이야.
0: 옛날에
1: 조지 베스트 아일랜드 아니죠? 아니, 스코틀랜드죠.
0: 로비 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1: 로비 킨? 아일랜드 초기엔 좀 잘했어요. 옛날에는. 아니 근데 이 유투가 이번에 이제 또 새 앨범을 발표하는데 신보 제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네.
1: 근데 싱글은 먼저 선 싱글을 냈어요. Street of Dreams. 요걸 보고 빌보드가 유투가 냈던 여태까지 앨범의 첫 싱글들을 모아서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네, 참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앨범에 난 첫 싱글들을 순위를 매겼는데 사실은 왜 이걸 빌보드가 했냐면 유투는요 싱글이 좀 예외적인 게 그러니까 좀 약간 예상을 빗나가는 게 참 많아요.
0: 네네.
1: 예를 들자면 제가 봐도 뭐 예를 들자면 조수아 트리는 With or Without You가 첫 싱글이 누가 봐도 명백해요. 예? 잘했군 그랬어요. 그리고 레트랜 홈도 정말 기대 속에서 이듬해 그 앨범이 나왔는데 디자이어를 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명반 악퉁 베이비서부터 그런데
0: 악퉁 베이비.
1: 악퉁 베이비가 원이 있는 앨범이잖아요. 미스테리 웨이스. 근데 이걸 놔두고 뭘 했냐면 더 플라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 성적이 안 높았어요, 이게.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디스코테크도 그렇고 그 앨범에서요. 디스코테크는 이제 1997년에 팝 앨범에서 첫 싱글을 내는데 제가 볼 때 쭉 앨범을 전부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곡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유투는 뭐가 있나 봐요. 의외의 첫 싱글을 낸다니까요.
0: 아하.
1: 네. 걔는 그 저기 2009년 이때도 첫 싱글을 왜 굳이 Get on Your Boots를 하느냐. 그때 그 기사도
0: 나왔거든요.
1: 근데 사실 첫 싱글을 정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앨범의 생명을 좌지우지해요. 만약에 그렇죠. 좋은 곡들이 꽤 있는데 첫 싱글을 실패하면 아무래도 덜 보게 되거든 그 앨범을.
0: 그렇게 되는 수가 네. 많죠. 예.
1: 그리고 또 사실 그 앨범은 몇 곡만 가지고 만들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앨범 넣는 수로 만들었는데 첫 싱글을 잘해가지고 대박 치면 그 앨범은 다른 곡들도 안단 말이에요.
0: 네.
1: 예.
0: 그래가지고요.
1: 예. 어쨌든 그래서 순위를 매겼어요. 빌보드에 매겼는데 중요한 거는 1위는 뭐 보나마나 위도와 유다우 추고 2위를 갖다가 놀랍게도 조금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퍼스트 싱글 선택 더 플라이를 2위로 꼽았더라고요.
0: 자 그러면 1위 곡을 들어야죠.
1: 네. 위도와 유다우 추.
0: 그리고 저 조금 전에 제가 로비 킨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랬더니 로이 킨 아닙니까? 뭐 이런 분들 많은데 로비 킨이 아일랜드 A매치 최다 득점자고.
1: 맞아 맞습니다. 근데
0: 로이 킨도 있어요. 로이 킨.
1: 근데 저는 사입이 맞는데 배초 선배는 사입이 아닌 것 같습니다.
0: 나는 그 2비.
1: 네?
0: 4 빼고 2비.
1: 2비? 그런 야. 거.

0: U2의 With or Without You 들었습니다.
1: 네.
0: 이분 무슨 얘기죠? 6832번?
1: 네.
0: 배철수 아저씨는 불리해지시면 노래를 들려주시네. 공정하지 않아요?

0: 왔었는데 예.
1: 아까 사이비에서 네. 제가 입이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노래 듣자고 그냥 바로 해서 이렇게 이런 문자가 들어온 거죠.
0: 입이 취소합니다. 예. 임진모 씨 사입이 예. 저는 오입이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1: 아 진짜 아재 개가 난무한다 진짜.
0: 그러면 삼입이로 해드려?
1: 아 근데 참 오랜만에 without you를 듣는데 참 이 보노의 목소리는요 되게 정돈됐는데 이상하게 정리가 된 목소리인데 이상하게 혼돈스러워요. 그런 어떤 다름이 공존하는 그런 소리. 그래서 저는요 이 보컬 노래하는 사람 중에 보컬 배우가 둘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컬 배우. 한 사람은 유튜브의 보노고 보컬 또 한 사람은 롤링스톤스의 믹 재거.
0: 야 어제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 경기 네. 중간에 믹 재거 경 서울 믹 재거 잡히셨는데 네.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 표정이. 지고 있으니까 뭐 그러겠죠. 표정이 아주 어둡던데.
1: 네네네. 하여튼 근데 정말 그 노래를 들어오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아주 영혼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목소리예요. 예.
0: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예. 좀 시간이 다 됐는데요.
1: 아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 할까요?
0: 17초 남았는데. 아니,
1: 그러면 노래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좀 부탁하고요. 네. 이건 유튜브가 없었으면 절대 나오지 못할 음악에 1위로 꼽혔어요. 이거 들려주세요.
0: 계속 얘기하세요. 페이드 네. 아웃되게.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2: MBC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잠시 주춤했던 장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하필 장마의 기세가 다시 강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토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새벽이 이번 비는 가장 고비인데요. 중부지방에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200mm 이상, 그 외 중부지방에도 많은 곳은 150mm까지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연휴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연휴 계획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콜드플레이 비발라비다. 임진모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가신 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다고 4부까지 연장해서 해달라고 이러는데 지루해요. 4부로 가면 지루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따 가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바쁘다고, 자기도 바쁘다 그러면서 확 갔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 나름 바쁘신 분입니다. 자, 7시 35분 40초 막 지났고요. 아까 저 오랜만에 무한도전 보셨다는 분, 12년 전에 제 모습이나 배순탁 작가가 그대로라고 하신 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원래 탈락이었는데 예, 부알리파라서 백햄 친구 2021번 예. 자, 두알리파 Don't start now.

태기구의 나나나 들었습니다. It goes like 나나나. 지현진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있나 모르겠네. 태기구. 예. 잘 있겠죠. 앞에 들으신 음악은 두알리파의 Don't Start Now. 또 보내셨는데 2021번. 예. 아저씨 저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진짜 12년 전이랑 그대로이십니다. 참고로 저는 그 당시에 10살이었습니다.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못 봤잖아요. 예. 실제로 못 봐서 그래요. 실제로 보면 어? 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아 12년인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2년이 됐잖아요.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아. 아무튼 뭐 고마워요. 예. 와, 이 사진은 진짜 멋있는데. 아니 일몰 사진인데 5795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저씨 무의도 자연휴양림에 와서 노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 잘 찍으셨는데 사진작가 사진 같아요 꼭. 와 이거 뭐 휴대폰으로 촬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면 요새 저 휴대폰 사진기도 쓸만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0024번으로 청해 주신 예. Mumford & Sons I Will Wait.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차베르디 모델 리센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2: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4: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5: 베르디
6: 리센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7: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8: 발효식초 광고.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6779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영국이군요. 예, 영국에서 문자를 해봅니다. 드디어 런던 5일차 30

4년 만에 다시 온 런던이라 몸은 너무 지치지만 매일이 즐겁습니다. 첫 이틀은 조지 마이클의 흔적을 따라 걸었는데 가장 먼저 찾은 조지 마이클 예, 묘지 사진도 보내드려요. 올해 사망 10주기인데 부디 평안하길 바라며 오랜 팬으로 노래 신청하고 싶네요. 자,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예, 오늘 끝곡은 조지 마이클 Jesus to a Child.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아티스트와 협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로의 교집합입니다. 제 고집만 내세우거나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가수가 가진 소울과 제 악상이 온전히 겹쳐지는 지점을 찾아야만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삶 역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각자의 모서리를 깎아내고 서로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질 거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3: 음주 후엔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티맵다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의 꿈은 환상적인 풍광을 볼 수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였대요. 천혜의 자연과 자유로이 뛰노는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현실이 너무 바쁘다 보니 미루고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자신의 50번째 생일날에 가게 됐고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것도 절실히 바라는 것도 때가 있나 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한때인 그 마음을 그때그때 잘 알아채야겠어요. 여기는 김이나의

7월 16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였습니다. 맞아요. 오프닝에서 꿈이라는 것도 이게 진짜 그것이 때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진짜로 내가 그걸 막 행복하게 만끽할 수 있다는 얘기 나눴는데요. 어디 가고 싶었던 곳이라든지 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라든지 뭐 살고 싶었던 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조은성님 늘 열심히 바라고 꿈꿔오던 것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바라왔지 하는 우스운 현타가 뒤늦게 오는 것 같아요. 참 웃기면서도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이루고 싶은 미래의 어떤 모습은 거기 도착하고 나면 생각보다

항상 뭐 너무 행복하긴 하지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냥 좀 현실적인 느낌이었던 적이 많아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꿈꿔 나가면서 나아가기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박창화님은 오늘따라 시그널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약간 오늘 기분이 좀 말랑말랑하니 목요일이니까 살짝 여유가 생기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내일이 휴일이에요. 제헌절이군요. 그래서 더 여유로운 마음일 수도 있겠군요. 오늘 3, 4부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 함께하고 있는 부엉이들의 마음은 어떤지 알아보는 부엉스 초이스 함께합니다. 양자택일 상황을 드릴 거고요.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택하겠다라고 밝히고 문자나 미니 보내주시면 무작위로 선물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실시간 얘기 신청곡 당연히 받을 겁니다.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그중 한 분께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릴 거예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어실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셨는데요. 한지우님이 찌찌뽕 지금 나오는 노래 신청하려고 했는데 저는 천연 발효빵 만들기 50일 수업을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짜리랑 300만 원짜리 오븐에 각각 나눠서 구웠거든요. 근데 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5천이나 300이나 다 똑같은 맛 같았어요. 아니 근데 5천만 원짜리 오븐이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300만 원짜리 오븐도 굉장히 비싼 오븐 아닌가요? 아, 이게 원래 그래도 뭐가 다른 게 있겠죠? 전문

전문가 기준에서는. 아, 참. 그리고 50일 수업이나 되는군요. 천연 발효빵이라는 게 난이도가 또 상당한 건가 보네요. 그거를 또 배우는 것도 재미있는 좀 여정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후기도 알려주세요. 9850님께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에서 보내요. 매번 듣던 익숙한 광고를 무심코 흘러보내다가 8시에 별밤 시그널 듣는 순간 뭔가 뜨거운 감정과 눈물이 흘렀어요. 김이나님도 별밤 퀴즈였다고 하셨으니 힘들거나 낯선 어린 시절에 주파수 속 선율 하나에 전율했거나 눈물을 흘렸던 기억 있지 않나요? 지금은 흐릿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덕분에 그 감정을 느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이 맛이죠. 이 맛이 제가 라디오에서 DJ석에서 느끼는 전율이고요. 너무 있어요. 저 너무 선명해요. 저는 그게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들을 때였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제가 중학생이었고 뭐 그런 이별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랑도 안 해봤는데 그냥 라디오에서 그 노래를 듣는데 그날 감정선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들었을 때도 그랬었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걸 너무 잘 캐치해서 사연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행복합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 더 기다릴게요. 보아의 Only One.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보아의 온리원에 이어서 피철인 나레이션의 이문세였고요.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라는 곡입니다. 아, 피철인이라는 가수는 누군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분 53세고요. 세상사에 관심 많고 흥도 많은 세계 순정남인데요. 사실은 세븐틴의 멤버 디노의 부캐라고 해요. 아, 저는 이런 부캐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예, 아무래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윗 연배의 이원철 씨도 계시는데 요즘 목소리를 너무 오랫동안 못 들어가지고 좀 그립습니다. 6945님께서 와 손지천 김민종님이 불러야 할 것 같은 노래인데요. 맞아요. 약간 그런 정서죠. 청춘 창가 느낌. 김형님 이 곡은 또 뭔가요? 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도입에 이문세 씨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다 그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8250님 저는 자퇴하고 검정고시 학원 다니고 있어요. 밤늦게 매일 엄마가 데리러

오시면서 그때마다 별밤을 듣는데요.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와서 고민 없이 별밤 대장보험 거 듣는다고 하니까 DJ가 김윤아 씨 맞냐고 재차 묻더라고요. 지금도 하품을 계속하는 엄마한테 보답할 만한 선물 주고 싶은데 아직 제가 그지깽깽이에요. 그지깽깽이. 엄마는 저더러 자체가 선물이래요. 사랑해 박순희 엄마. 라디오에 처음 문자 보내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별 얘기 다 하네요. 언제 읽어주실지 몰라서 쏟아 부은 느낌? 이라면서 오늘 여기 그 청취율 조사 전화 받은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업체에서 하고 있군요. 무슨 무슨 리서치. 근데 그지깽깽이라는 표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요즘 어린 분들도 저 표현을 쓰시는군요. 그렇다면 엄마한테 보답할 만한 선물, 특히 매일 운전하시는데 블랙박스를 저희가 챙겨서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죠? 아니 그리고 사연 너무 잘 쓰시는데 앞으로도 종종 남겨주시고요. 어머님께도 매일 들어주시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해한다고 알려주세요. 김명희님이요. 아침에 상대한테 대장보험에 메모한 거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아 이거 하면서 읽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윤상이 있어서 살만한 세상이라고 남겨놨지요. 옛날에 한때 제 미니홈피 대문 글이었습니다. 자, 부엉이들 얘기 더 보내주세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 어떤 곡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지난 월요일 첫 곡이었어요. 윤하의 빗소리입니다. 징조 없이 내리는 잘비, 한꺼번에 쏟아지는 와락비, 동이비. 올해 장마의 특징으로 별밤 열면서 들었고요. 2위는 소수빈이 부른 더 아름다워져입니다. 2008년에 나온 성시경 6집 수록곡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소수빈 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성시경 씨 노래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마지막 1위 아무래도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인데요. 지난주 선곡 대결에서 투명을 주제로 제가 가져온 노래였습니다. 아, 투명 그 자체인 이 노래 부엉이들 마음에도 들었나 보고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윤상하면은 뮤지션의 뮤지션이라고들 하지만 결국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하는데요. 윤상 노래 나올 때마다 그냥 1등 차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1위 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강수지가 부른 시간 속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6501님 나의 우상 윤상님 영원히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이고요.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집니다.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사연 더 볼게요. 1111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분들의 교통편의를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예요. 오늘은 연휴 전날이어서 그런지 콜은 많은데 차는 많이 막히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서 배고파요. 10시에 마치고 집에 가서 옥수수라도 먹고 자야겠어요. 저는 또 고객님 태우러 갑니다. 그래도 별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좋은 음악 항상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서 좀 간식 드실 시간은 있으신 거죠? 이분께 그 간식 세트 같은 거나 뭐 선물 같은 거 챙겨서 좀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 한번 해보고 선물 하나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4557님 매일 퇴근길에 듣기만 하다가 오늘 왠지 모르게 하늘색도 그렇고 이나 씨 멘트 하나하나에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몇

문자 적어봅니다. 2001년에 소개로 만났던 귀엽고 순딩순딩했던 아가씨가 지금은 고3 아들 덕분에 억척스러운 센 중년 여성이 됐어요. 제 아내 얘기입니다. 이제 곧 집에 도착하면 볼 텐데 갑자기 더 빨리 보고 싶네요. 라고? 뭐예요? 이런 노을빛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순딩순딩하고 귀여운 아가씨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거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게 4557님밖에 없어요. 아가씨 항상 꺼내주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사연이랑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

시즌 무드 인디고에 이어서 산들의 여름날 여름밤 들었습니다. 6785님께서요. 김인하님 안녕하세요. 제주도 이주 현재 9년차 이든 M이에요. 저녁은 별밤 듣고 아침은 윤상님, 오후는 상수님 들어요. 오늘 윤상님이 김인하님 쪽지 얘기하셨는데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라면서 진짜 너무 예쁜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아마도 이 강아지 이름이 이든인가 봐요. 이든 M. 이든 M. M. M이. 어감이 좀 이상한데? 이든 어머니겠죠? M 맞겠죠? 아니면 이 성함이 이든 M. 예. 이실 수도 있죠. 강아지가 바다 배경으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사진이고 보기만 해도 진짜 시원해지는 약간 좀 바탕화면으로 해놓고 싶은 사진이거든요. 혹시 허락을 구할 수 있다면 와 저희 지금 같이 듣고 있는 분들이랑 함께 꼭 봤으면 좋겠어요. 별밤 인별에 올려가지고 허락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김진희님 안녕하세요. 대구 한솔초 3학년 다인이에요. 아까 노래 들으면서 엄마랑 원카드라는 보드게임 했는데 2대1로 제가 이겼어요. 잘했죠? 원카드 카드게임 아닌가요? 보드게임 중에 원카드라는 이름을 가진 또 게임이 나온 건가? 원카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좀 많이들 했었던 그 트럼프 카드 가지고 노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짜릿한 승리를 거두셨군요. 0779님 언니 저 오늘 처음으로 필라테스 해봤는데 온몸이 다 부정교합 치아 같더라고요. 몸에 교정기를 끼울 수도 없고 이거 참 아, 필라테스만이 낮게 해줄 수 있는 그 신체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PT랑은 완전 다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잘 알아가고 아 내가 여기 생각지도 못한 부위 요 근육을 이렇게 써가지고 평소에 앉았어야 되는 거야 또는 뭐 여기에 힘을 주면서 일어났어야 되는 거였어. 그러는 걸 인지하게 해주는 데는 저는 필라테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하는 게 좋지만 다 둘 다 할 순 없잖아요. 시간도 많이 없을 테고 그러니까 필라테스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몸이 차차 펼쳐져지기를 바라면서 찰리 푸스 노래 들을게요. One Call Away.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블랙박스 선물 받으시 우리 엄마가 맨날 학원에 데리러 오면서 별밤 듣는다 사연 주셨던 8250님이 지금 엄마 우세요. 그지 깽깽이도 울고요.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다니 입 맞고 막 소름도 다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동을 느껴주신다니 제가 더 기쁩니다. 두 분께 그래도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노양미님은 남편 생일이라 아주 오랜만에 외식했더니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내일이 휴일이라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우효의 금요일 신청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셔서 2부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들을 거고요. 다녀와서는 우리 진짜 이제 신나게 노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가락 다 풀어놓고 참여하실 준비 잘 해두셔야 돼요. 이 코너 너무 재밌는 대신 제가 좀 목이 나가요. 약간 생각보다 제가 되게 뭐가 대흥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그만큼 찐텐으로 재밌다라는 뜻이죠. 우효 피처링 필터의 금요일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

0: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한유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다비치의 팡파레 들으면서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부엉이들과 함께 노는 부엉스 초이스로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순간의 선택이 별밤 부엉이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쓸데없지만 재밌고 사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들, 부엉이들이 선택한 답변에 선물까지 뒤따르는 부엉스 초이스. 상황에 따른 대답으로 부엉이들의 취향, 뭐 호불호, 극호와 극혐하는 지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맞춘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나는 이쪽이다 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저랑 의견이 같고 안 같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유가 억지스럽거나 상상 초월을 하더라도 독특하거나 재밌으면 선물이 가기도 합니다. 어떤 답변에 선물이 갈지 모르니까 일단 참여를 해야 선물 받을 후보가 된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부엉스 초이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리입니다.
0: 네, 오늘 주제 발표에 지난주처럼 별식이가 수고해줬어요.

0: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하면은 기차나 비행기 좌석, 교실 안에서 앉는 자리, 사회적 위치 뭐 다 해당하겠죠? 자리라는 주제로 알아볼 첫 번째 질문 주시죠.
1: 영화관에서 단 두 자리밖에 남지 않았다면 1열 정중앙대 마지막 열 맨 구석 중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야, 이거는 저는 너무나 저한테는 너무 명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쏠리는지 궁금합니다. 영화관에서 1열 정중앙대 맨 끝 맨 구석자리. 1열에 앉아가지고 2시간을 보고 나면은 목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앞에 그 화면을 가리는 뭐 그 무엇도 없기는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열 맨 끝 구석자리는 안락한데 그리고 늦게 들어가도 좀 눈치 보이지도 않고 중간에 화장실 갈 때도 편하겠죠. 근데 앞에 앉은 키 큰 사람이 있으면은 시야가 가리고요. 둘 중 한 자리를 무조건 택해서 영화를 봐야 한다면 1열 정중앙대 맨 끝 맨 구석자리 중에 어디를 앉을 건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부엉이들의 선택 기다리면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올게요.

0: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함께하는 부엉이들의 취향을 파악해보는 부엉스 초이스. 첫 번째 질문은 영화관에서 1열 정중앙 대 맨 끝에 맨 구석자리 중에 어디 앉고 싶은지 물어봤는데요. 이애경님께서 너무 웃겨서 기가 막히네요. 제가 오늘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 자리 다 포기했어요. 차라리 다음에 보기로.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 세상 애경님을 두고 지금 세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신님 1열 정중앙 어차피 돈 낸 거 누워서 풀 영상으로 봐야죠. 아, 못 눕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극장 자리 못 눕죠. 예, 이렇게 어깨가 딱딱해서 내 목만 이렇게 기역자로 뒤로 이제 꺾여가지고 눈을 한껏 치켜 올리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못 눕습니다. 이은희님 1열 정중앙 집중 짱 다리 쭉 뻗고 앞사람이 없으니 혼자 감탄사도 할 수 있어요. 아 다리를 뻗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0706님 예전에 급 화장실 신호 왔을 때 중앙에 앉았다가 이 나이 먹고 SNS 화제 인물 될 뻔했던 기억 아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기 편한 맨 구석 비행기도 기차도 복도석 화장실 근처 아니 어땠길래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야. 중앙에 앉을 수도 나갈 수는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너무 궁금해요. 어땠길래. 아무튼 7435님은 저는 맨 뒷자리 구석이요. 저에게는 고질병이 있는데요. 영화관 갈 때마다 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무서워서 뒤에 아무도 없는 맨 뒷자리에 앉아요. 이게 어쩌다 생긴 거지? 저도 근데 뒤에 사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못됐어. 생각해보면 가끔 뜬금없이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이게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뒤에서 누가 갑자기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예요. 근데 교복 입은 학생들이었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제 기준에서 가늠이 안 되죠. 그냥 남학생들 한 두세 명이었는데 뭐 그게 재밌었나 봐.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낄낄 웃는 거예요. 지금 되게 별로였으면 좋겠다. 되게 못됐죠 생각해보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뭔가 뭐 내기를 한 건지 뭔지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 나처럼. 아무튼 같은 두려움이 좀 비슷하게 있는 분이라 7435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이분들 포함해서 별밤을 듣고 있는 부엉이들의 선택은 뭔지 알려주시죠. 역시 맨 끝, 맨 구석자리였습니다. 저 또한 당연하게도 그 자리일 것 같아요. 맨 앞이 저는 피치 못하게 앉았다가 목이 너무 아파봤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부엉스 초이스 자리에 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 빽빽한 출근길 지하철, 둘 중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앉을 순 있지만 내릴 때 잠깐만요 저 내릴게요를 232번 외쳐야 하는 기다란 벤치석 가운데 자리대. 내리는 역까지 서서 가야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출입문 바로 옆.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아 이거는 조금 더 조건이 구체화돼야 되는 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라고 좀 알려줘야죠. 당연히 만약에 새 정거장 가면은 출입문 바로 옆이죠. 꽤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거의 막 앞뒤 사람만 꽉꽉 눌리고 그런 출근길 지하철을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앉아서 가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내릴 때는 막 사람들 엄청나게 비집고 나오면서 그리고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다가 문이 닫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빽빽한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에 서서 가면

하면은 다리가 좀 아파도 내릴 때는 1초도 안 걸립니다.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근데 많을 때는 계속 좀 비켜줘야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앞이 한적하게 비어있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는 내가 문 앞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만 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자, 아주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입니다. 당신은 약 1시간 정도의 길을 가야 해요. 좌석 한 가운데 딱 편안하게 앉을 것이냐, 하지만 인파 속에 파묻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문 옆에 서서 갈 것이냐 선택해 주세요. 부엉이들의 대답 기다리면서 악뮤의 지하철에서 듣겠습니다.

악뮤의 지하철에서 듣고 왔는데요. 우리 오늘 부엉스 초이스 자리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있었죠? 사람들로 꽉 찬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가운데 좌석 때 출입문 바로 옆에서 서서 가기 중 그나마 뭐가 더 나은지 물어봤습니다. 8064님 지각이면 문 앞, 안 지각이면 앉아가죠. 그건 맞긴 해요. 네. 그리고 김선정님, 저는 문 옆이요. 예전에 자리 욕심 냈다가 못

내려서 회사에는 지가 교통카드만 열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내리기 쉬운 게 최고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리고 한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내지 않으면은 저의 선택도 사실은 서서 가는 거거든요. 진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0327님은 문 옆에 서서 갑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만 조상님 덕에 태생이 근육질이라 아무리 걸어도 다리가 안 아프거든요. 한 시간쯤은 탄탄한 코어와 다리 근육으로 리듬을 타며 버틸 수 있어요. 운동한 셈 치죠 뭐. 서서 가렵니다. 맞아. 내가 한참 출퇴근할 때 그때 운동을 많이 해놨더라면 은근히 그럴 때 밸런스 훈련 했을 것 같아. 살짝 한쪽 발에만 체중 실어가지고 버텨보기도 하고 은근히 이 발바닥으로 이 구석구석으로 체중을 옮겨보면서 서 있고 하는 게 어떤 발 신경을 깨우는 거라고도 배운 게 있어. 막 그런 것도 하고 호흡법도 막 연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 뭐 그런 거고 뭐고 버티는 거밖에 없었죠. 이세희님, 빵댕이가 무거운 저는 무조건 앉아가는 자리. 내리기 전 마음을 다 잡고 내릴 준비하면 됩니다. 다 뚫을 수 있어요.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은 또뭐 문제 없죠. 정혜선님, 1번이요. 입 뒀다 뭐예요? 빽빽한 지하철에서 앉는 건 행운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2만 번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송할 일도 아니긴 해. 그쵸? 왜 죄송하지? 물론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문화지만 뭐 어딜 가나 해외에서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죄송하진 않긴 해. 조금 민망하지. 4588님, 무료 앉아야죠. 5학년 4반은 무조건 앉아서 도가니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내릴 때는 단디 준비해서 돌진이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답변이 완전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고 나면은 좀 무조건 앉아야 돼서 우리가 왜, 아니, 왜 이렇게 나이 든 어르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자리 맡으려고 막 밀치고 이런 분들 가끔 우리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거의 이게 앉지 않으면 거의 생존 문제처럼 느껴질 만큼 몸이 힘들대요. 근데 그런 힘듦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게 그냥 되게 너무 민폐 같지만 또 그때 나이가 되어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약간 비슷한 연배인데 완전 다른 양상을 보여주신 두 분께 드릴래요. 0327님, 나이는 많아도 나는 아무리 서 있어도 안 아프다. 그리고 한 분은 4588님, 5학년 4반은 무조건 앉아야 돼. 근데 두분 연배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두분다 존중하고 문자와 미니로 도착한 전체 의견 중에서 오늘의 부엉이들이 더 많이 선택한 쪽은 어딥니까? 앉기였다고 합니다. 한가운데다가. 오, 그래요, 그래요. 자, 아까 영화관 자리 극과 극밖에 안 남아서 포기했다는 분, 예경님. 오늘 이혜경님과 별밤 사이에 무슨 트루맨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웃으시면서 방송 듣다가 전철 정거장 두개 지나갔네요. 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예경님. 예경님, 오늘 계속 좀 참여해 주셔야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노래 또 듣고, 부엉스 초이스 또 다른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소란에 혹시 자리 비었나요?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부엉이들의 선택에 선물이 따르는 시간이죠. 부엉스 초이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지하철 자리 어디 앉을 거냐 물어봤잖아요. 정서윤님은 아니 저 지금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둘러싸였어요. 지금 당장 부엉스 초이스 됨. 곧 내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려야죠. 마치 왜 한 번도 안 내려본 사람이 되신 거죠? 거 좀 갑시다 한마디 외치고 탁탁 이렇게 바지를 털면서 인상 팍 쓰면서 내리세요. 오늘 뭐가 안 좋은 일 있었던 사람처럼 모두가 약간 홍해처럼 길이 갈라집니다. 약간 아유 정말 오늘 일진 괜히 막 이러면서 내릴 수 있습니다. 2488님 미리미리 성격인 저는 오늘 초이스 같은 경험이 아예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안 떠려도 뭐 한 몇 정거장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놓으면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앉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자 계속해서 자리에 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2: 회사 회식날 하필 한 번 앉으면 자리 바꾸기 힘든 좌식 고깃집인데요. 하나만한 부장님의 소리를 232번 들어야 하는 부장님 옆자리대. 부장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입사 순번상 고기를 끊임없이 구워야 하는 맨 구석자리. 부엉이들의 선택은?
1: 네, 오늘 이제 또 별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MBC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그 친구들이에요. 별식이와 별자. 회식입니다. 자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입사 또 몇 년 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초년생이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부장님 바로 옆자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워다가 받칩니다. 그래서 고기는 싹 다 구워져가지고 옆에서 그거 잘 구워져 있는 거 하나씩 잘 집어 먹으면 돼요.

0: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구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설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옆에서 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라 함은 삶의 얘기. 나중에는 부장님이 유치원 때 뭘 잘했는지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식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일어날 타이밍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어쩔 때 화장실 가기도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말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구석 자리는요. 그런 부장님 등등의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롭고요. 뭐 이동도 자유롭고 그치만 나는 끊임없이 자르고 구워야 합니다. 그리고 회식 가면요. 사람 많은 고깃집이라 직원분들도 되게 바빠요. 그래서 막 맥주 근데 막 음료 이런 걸 계속 추가를 하고 그럴 때 어쨌든 내가 가서 냉장고에서 가져와야 돼. 그래서 저 이거 가져갈게요. 몇 번 테이블요.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고요. 야채 추가, 뭐 추가 끊임없이 내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부엉이들은 어떤 자리를 선호할지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1429님, 빠져도 되나요? 퇴사해도 되나요? 이 정도로 퇴사하는 건 너무 나약합니다. 아니, 회식을 해서 부장님 옆자리나 맨 끝자리에 앉아야 돼서 빠진다고요? 퇴사하신다고요? 그럴 순 없죠. 자, 노래 듣겠습니다. 에픽하이의 트로트.
1: 힘든 세상. Life is pain.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이 세상.
2: 존 스웨거.
1: 너뿐이다.

발라드도 좋지만 슬플 땐 what? Hip hop, dance, rock. 발라드도 좋지만 슬플 땐 what? Hip hop, dance, rock. 발라드도 좋지만 슬플 땐 what? Hip hop, dance, rock. 발라드도 좋지만 슬플 땐 괴로워.

에픽하이의 트로트 듣고 왔습니다. 자, 요번 질문은 이제 회식에서 설정을 했었죠. 구워진 고기 그냥 편하게 먹는 부장님 옆자리. 하지만 끊임없이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리고 부장님한테서는 제일 멀지만 고기 굽기 기계처럼 있어야 되는 자리 중에서 부하들의 선택은 뭔지 보겠습니다. 이정아님, 매번 부장님 옆자리라 귀에서 피 흘리는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구석자리가 최고예요. 그리고 저 고깃집 알바 경력 4년이라 기가 막히게 잘 굽습니다. 근데 그래서 부장님 옆에 앉게 된 현실이라고. 저런 저런. 아, 그리고 3584님은 말을 듣기만 하는 거면 자신 있습니다. 부장님 얘기 들으면서 고기 많이 먹고 뭐 먼저 취하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7133님, 제 남편이 회사 임원인데 제 남편 같은 부장이랑 먹느니 차라리 고기 구울래요. 부지런해 보이긴 하잖아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데 부장님 옆에서 먹으면 너무 얌체 같아 보일 듯요. 아, 좀 그럴 수 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너무 그러려나? 근데 고기를 열심히 굽고 있는 건 티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윤희선님, 무조건 끝자리죠. 회식 자리에서는 바쁜 게 좋아요. 아무도 저한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럼 도망가도 티가 안 나요. 이게 진짜 좀 꿀이긴 해요. 이게 내가 나갈 시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 하,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잠깐 나가가지고 혼자 왜 한 20분 정도 산책하고 와도, 특히 회식 자리가 좀 길어지면 다들 술도 좀 오르시고 정신 없어지거든요. 그럴 땐 한참 밖에 있다 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8064님, 승진해야 돼요. 부장님 옆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하,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아까 나는 맨 끝에 앉아서 고기를 굽겠지만 고기를 너무 잘 구워서 늘 부장님 곁이었다라는 이정환님이랑, 그리고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3584님. 아, 뭐 부장님 얘기 들으면서 고기 많이 먹고 술도 많이 취하죠 뭐. 요 태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두 분께 선물은 드리고요. 자, 부엉이들 오늘 선택 어디로 쏠렸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구석에서 고기를 굽겠다 쪽으로 기울었대요. 저런저런. 이용규님이요. 근데 왜 부장님은 다 이미지가 그런가요? 이나님같이 좋은 부장님은 없는 걸까요? 아니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부장이 되게 억울한 딱 그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장 이러는 거는 약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조금 피곤한 상사이지만, 저는 옛날부터 그냥 그 이럴 때 아니면 얘기 들어볼 기회가 없는 어른들 얘기를 듣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구 얘기 듣는 걸 좋아하니까 또 라디오도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도 안 어려웠거든요. 말을 계속 듣는, 그리고 심지어 재밌어하고 물어볼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 막 대표이사 이런 분들한테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치와 실무 중에 그 임원이 되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럼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세요. 되게 재밌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7887님 보십시오. 아니죠. 부장이에요.

0: 고기도 제가 굽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장에 대한 편견을 또 너무 낡았어. 이건 좀 반성해야 돼. 부장하면은 다 뭐 지루하고 말 많을 거란 거 절대 사실이 아니긴 해요. 그리고 김소진님 만말. 부장님도 우리 옆에 앉기 싫을 수 있잖아요. 맞아. 어 맞아. 아 나 저 신입사원 옆에 앉으면은 이상한 쓸데없는 질문하고 나한테 고기를 구워서 주는데 너무 못 구워. 겁나 다 타게 해가지고 크게 잘라서 주고. 그래 부장님을 우리가 너무 평면화해서 생각하는 것 또한 굉장히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번째 주제로 떠나보죠.
1: 이번엔 부엉이들의 보금자리 취향을 물어볼게요. 건물 입구가 지하철역과 연결된 역세권 중의 역세권. 하지만 지은 지 오래돼서 툭하면 수리가 필요한 낡은 집, 대. 최첨단 경비시설과 블루투스 온도 조절 시스템까지 갖춰 얼마나 신축일지 감도 안 오지만 급경사를 걸어올라야 하는 산기슭에 위치한 집. 어떤 집에 살고 싶나요?
0: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진짜 바로 떠오르는 집들이 딱 있어요. 저는 일단 초역세권에 조금 낡은 집인데 조금이 아닙니다. 거의 뭐 쩍하면 수리해야 되고 뭐 약간 바스라지는 느낌으로 문 모퉁이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왜 모래처럼 이렇게 사르르르 부서진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진짜 오래된 집은 자재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부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모래성 무너지듯이 막 부서져 버리고 막 그리고 뭐 막 자꾸만 우리 집에서 에어컨이 고장난 것 때문에 밑에 집에 뭐 물어줘야 되고 막 이런 일 생기고 저희 그 어머님이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꽤 오래된 오피스텔에 사세요. 완전 역세권인데 거기서 조금 새로 지은 데로 이사 가시면 좋겠는데 대신에 그 편리함, 이동의 편리함과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시나 봐요. 집에 낡으면 뭐 수리는 당연히 좀 하셨지만 그래도 그 역세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어머님 뚜벅이라. 아 그렇지만 다른 한 예는요. 거의 뭐 휴대폰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 딱 켜고 왜. 그리고 뭐 인덕션도 끌 수 있고 불 켜고 끄고 하는 거 다 원격으로 할 수 있고 신식에 제가 요런 집 한번 이사 갈 때 한번 봤어요. 그리고 집이 돼 있는 거에 비해서 싸요. 당연히 그렇죠. 좀 산기슭이고 이러니까. 들어가면 어머 나 이런 집 너무 살고 싶어 하지만 나올 때 막 이제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의 이제 내려가는 게 이게 가능할까 과연 썰매를 타야 되는 건 아닐까 등등 많은 고충이 있죠. 산기슭이고 아주 급경사입니다. 차가 없으면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막 도깨비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모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줄무늬가 있는 그런 모기일까? 하지만 많이 낡은 집은 자꾸 이렇게 설탕집처럼 집이 부서질 수 있어요. 자 나의 보금자리 어떤 걸 용납할 수 있고 어떤 걸 못 포기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매드클라운 피처링 볼빨간 사춘기에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2: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매드 클라운 피처링 볼빨간 사춘기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들었는데 박진희 님이 하필 이더위 이런 선택을? 낡은 집도 에어컨 있긴 한 거죠? 에어컨 있긴 하죠. 근데 중앙난방 시스템일 수는 있습니다. 중앙냉방 시스템. 아무튼 아주 현실적인 또 답이 왔어요. 변진아님. 상황 자체가 재건축 들어갈 때 된 것 같아서 일단 역세권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정답인데? 끝났는데? 2049님. 저는 산기슭 신축 대신에 전세로 갑니다. 매매했다가 나중에 안 팔면 어떡해요. 다들 현실적이네요. 아, 이거 이 방법도 있네. 전세로 가는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죠. 김일호님. 초역세권 낡은 집이요. 낡은 집은 고쳐나갈 수 있지만 교통인프라는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아, 역시 이래서 또 이렇게 삶의 선배들의 뭐 선배일지 후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은미님은 산기슭이요. 지금 제 얘기예요. 새로 이사한 집이 택지개발 신축이라 아직 인프라가 아쉽지만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아, 내가 또 안 살아봐서 아, 그러고 보니까 제 친한 언니 하나가 이 케이스가 있었네. 너무 좋기는 했어. 공기도 좋고. 그러면 지금 산기슭에 서식하시는 정은미님과 아까 매우 현실적으로 아 이거 딱 보니까 재건축 들어갈 타이밍이야. 변진아님 두 분께 선물 드리겠고요. 자, 대다수 부엉이들의 선택은 어디로 몰렸습니까? 두구두구두뚜뚜 초역세권에 낡은 집. 우리 부엉이들 아주 똑똑해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날아서 마무리까지 함께 가시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0: 4만원
1: 재고관리,
0: 4만원
1: 생산관리,
0: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타우런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6일 목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시간 앞으로도 이럴 것 같습니다. 노래 틀 시간 물론이거니와 멘트할 시간도 없어요. 없어. 2797님이 이 코너 하면 대장봉 목이 살짝 간다는 거 이해돼요. 근데 전 재밌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 너무 재밌었지만 빨리 지금 클로징 멘트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아티스트와 협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로의 교집합입니다. 제 고집만 내세우거나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가수가 가진 소울과 제 악상이 온전히 겹쳐지는 지점을 찾아야만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삶 역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각자의 모서리를 깎아내고 서로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질 거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MBC 라디오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지 더비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글로 먼저 배웠지만 어릴 때 희망을 또 잘 품고 그러고 살았죠. 꿈을 향해 달리다 보면 잊고 살 때가 좀 많아지곤 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찾아옵니다. 지쳐버린 나를 찾아와 용기를 주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그 사람 누구인가요? 네, 저는 지금 이 순간 응원의 눈빛으로 바라봐주시는 우리 돌랑이 여러분, 더비 여러분. 네, 오늘도 제 희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아돌라디오가 여러분의 밤을 희망의 빛으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돌라 샤이닝 렛츠!

0: 자, 아이돌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 리빌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떤디 더보이 선우입니다. 안녕. 자,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저는 더비 분들이랑 랜선으로 또 만났는데요. 혼자서 오디오 방송하고 여러분이랑 수다 떨고 에릭 집에 놀러 와서 둘이서 라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돌랑이들의 원앤올리 얼짱이죠. DJ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에서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리센너와 함께 돌아올게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you want and I'm gonna carry on, huh?
1: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 이분들이 뿜어내는 긍정의 향에 이끌려 같이 울고 웃다 영원한 응원을 다짐하게 된 팬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친 세상이 다시 한번 희망을 믿게 만드는 그룹이죠. 자신들의 노래로 지구를 물들여버린 샌둥이들. 1위 가수 리센 여러분 어서오세요.

0: 먼저 단체 인사 한번 가볼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리세너입니다.
0: 자, 아, 대단하게도 멤버 천원이 유행어가 있는 유일한 아이돌이신데 아, 저희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자신의 유행어와 함께 개인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돌라, 오쉐!
0: 아니, 성함도.
3: 아니, 네, 이렇게 막 빼먹으면 어떡해.
1: 아, 제 이름 오이시가 아니라 리스너 원입니다.
0: 네, 아유, 원씨.
1: 오이시.
0: 오이시.
3: 아돌라, 너도? 아, 나도! 리브입니다.
0: 네. 리브씨.
4: 야호, 저는 리스너 미남이고 오늘 리스너 궁금한 사람 아돌라로 오이데!
0: 와, 이거 실제로 보네요. 좋습니다.
5: 아돌라, 그립감이 좋다!
6: 안녕하세요, 리스너 메이입니다.
0: 메이씨, 아, 그립감이 좀... 짜나씨 한번 가도록 할게요.
7: 안녕하신규.
5: 아... 아니, 그게 뭔데요?
7: 제나입니다.
0: 와, 제나씨. 그게 뭔데요?
7: 그게 뭔데요?
0: 아, 뭔데요, 제나씨. 아, 보니까 리스너 여러분, 아돌라 몇 번 출연하셨었어요?
5: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제가 스케줄을 좀 자리를 비웠을 때 많이 오셨었구나.
1: 네, 대만 가셔가지고.
5: 네, 맞아요.
1: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지금까지.
0: 그래도 딱 잡혀버렸네요. 그래도 오늘은 저랑 어쨌든 첫 만남이니까, 첫 만남은 아니죠?
5: 근데 아, 어쨌든 맞아요.
0: 이 자리에서 진짜. 첫 만남이니까. 아, 근데 여기도 적혀있네요. 저희에게 인연이 있는데 24년도에 챌린지를 함께 했었었는데 기억하세요?
5: 아, 네, 당연히 당연하죠. 기억합니다.
0: 아, 그래요? 저는 안무까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5: 오, 진짜요?
1: 아, 진짜요?
0: 뭐 따라,
5: 아, 맞아요.
1: 따라.
5: 와, 대박.
0: 막 이렇게 해서 막
5: 네.
0: 막 향수 뿌리는 막 그.
5: 아, 맞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알려드렸는데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0: 네, 그리고 저희 것도 찍지 않았나요? 넥타를.
5: 아, 맞아요.
1: 아, 맞습니다.
5: 맞아요. 그때가 저희 그 첫 챌린지였어요. 데뷔하고.
0: 아, 진짜요?
5: 네.
0: 아, 제가요?
5: 네.
0: 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5: 아, 진짜예요. 첫 번째 영상이에요, 저희 챌린지.
0: 진짜요?
5: 네. 네.
0: 아, 제가요?
5: 네. 오시.
3: 오시.
5: 오시.
3: 오시.
0: 제가 사실 성관이 좀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요즘 스케줄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5: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지금 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막 하면서 막 아, 이제 섭렵을 하고 계신데 어때요 좀 그런 실감이 좀 나시나?
6: 사실 스케줄을 진짜 다니느라 실감할 일이 크게 없긴 한데 그래도 이런 질문 해주실 때 좀 더 실감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 그렇죠. 스케줄 가면 전보다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그때 조금씩 실감하는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제 또 여러분이 저는 어쨌든 저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준비를 해온 듯한 느낌에 어쨌든 계속 달리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아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좀 뭔가 단단하게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5: 감사하죠,
0: 조금 들어서
5: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그 오셔서 하시는 포즈 같은 것도 보니까 그냥 막 하시네요. 네, 정말.
5: 네, 정말 한 번 한 번이 소중해가지고
0: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힘내보자는 의미로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 네. 구호 있으세요?
6: 아 저희 프리티걸 지금 활동 중인데 지금 활동 중에 하고 있는 구호가 있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0: 뭐죠? 그래.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같이 해요.
5: 아, 아 좋아요. 그러면 그 손까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 One, two, three 하고 예를 같이 올리면 돼요.
0: 아 예만 하면 돼요?
5: 네, 예. 네.
0: 오케이.
3: 아, 그런가?
5: 네.
0: 자, 좋습니다.
5: 자, 하겠습니다.
0: 시작해주세요.
5: 시작. One, two, three, 예!
0: 오케이! 일단 이분들의 대세 중에 대세답게 축하드릴 일이 정말 많아요. 축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렵다는 역주행으로 서양 수박 차트 탑 100위, 첫 음악방송 1위, 거제, 경주, 수원, 고향 등 각종 지역 홍보대사 위촉, 이사님 전화 불나게 만든 광고계 블루십까지 아돌라 크게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무시해!
3: 무시해!
0: 아 좋습니다. 이 좋은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잖아요.
6: 맞아요. 네, 저 너무 감사.
0: 지난 3월 리센네 데뷔 2주년 기념일에 올해 소원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원희 씨 어떤 게 있었죠?
1: 저희가 음원 차트 정복, 그다음 음악 방송 1위, 그다음에 뭐 어디서든 리스너 노래 들리기, 뭐 많이 했네요. 네. 그다음 연말 시상식 무대하고 상받기, 콘서트 하기 이런 게 있었는데.
0: 야, 지금 몇 개 거의 좀 이루셨네요.
4: 조금,
1: 네.
4: 조금씩.
0: 네,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6: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0: 네, 콘서트는 아직 하신 적이 있나요? 개인 단 그
5: 팬 콘서트, 단독 콘서트. 팬 콘서트랑
0: 팬 콘서트.
5: 스페셜 콘서트까지만 해보고 아예 저희 단독 콘서트는 아직 한 번도 맞아요. 안 해봤어요. 네.
0: 아 그래요?
5: 네.
0: 야, 이 콘서트 열리면 난리 나겠네. 네, 너무 좀 기대가 되는데 음악 방송 1위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5: 네, 맞습니다.
0: 메이 씨 음방 1위의 그립감이 좀 어떠신지. 아,
6: 제가 이번에 처음 느껴봤는데 그립감 너무 좋다.
0: 아, 이거 상도 좀 들어보시고.
6: 네, 네, 완전
5: 한 번씩 만져봤어요 저희가.
6: 맞아요.
0: 아, 다 같이 만져보고. 네. 무게가 좀 있던가요?
6: 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1: 제 생각보다 가볍긴 한데 요즘 너무 좋게 가볍게 잘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무거운 이거 힘들어요.
1: 힘들감이
0: 좋아야 되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아, 우리 이번 리센의 세상 아주 제대로 만들려고 신곡도 발매를 하셨는데 우선 리센의 스페셜 싱글 Pretty Girl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바로 노래를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음악 주세요.

0: 소개를 조금.
1: 아,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카라 선배님의 프리티걸을 처음으로 리메이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카라 선배님의 프리티걸 느낌을 살리듯 미세누만의 자몽양까지 추가해서 상큼한 매력을 많이 살렸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곡이죠?
1: 네.
0: 네, 맞아요. 아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리메이크를 한다고 처음에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1: 사실 우리가 진짜 프리티걸 리메이크 한다고 뭔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다고 했을 때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저희가 좋아했던 곡이라서 엄청 신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0: 재나 씨는 이 노래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2: 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항상 뭔가 이 노래가 08년도에 나온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08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 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2: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0: 태어난 연도에 나온 노래. 와. 야, 태어났을 때 저는 무려 초2였거든요.
1: 와. 무려.
0: 네.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2: 네.
1: 네.
3: 생각보다.
1: 네, 제 선배님.
3: 좀 차이가 좀
4: 많이 깨나네요.
1: 완전 인생 선배님.
0: 그렇죠. 맞아. 근데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전참 씨에 나오신 이사님의 디테일한 녹음 디렉팅 그것도 화제시더라고요. 아, 디렉팅 하시는데 노래를 잠깐 잠깐씩 부르시는데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 예, 네. 이번님도 이사님께서 디렉을 좀 주신 건가요?
5: 아, 맞아요. 저희 다 모든 곡들을 다 디렉을 해주세요. 아,
0: 네. 확실히 뭔가 딱 그런 게 있어요? 포인트 같은 게 딱 찍어지고
5: 그 원곡의 느낌을 살려야 되긴 하는데 또 너무 따라가면 안 되니까 너무 따라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음색이라든지 그런 걸 좀 살릴 수 있게끔 디렉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아,
0: 근데 녹음하면서 내가 좀 너무 잘하고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5: 화음?
1: 화음?
5: 이사님께서 화음을 엄청 좋아하세요.
1: 아, 맞아. 엄청 쌓이셔가지고.
5: 네. 맞아요. 그 화음을 이렇게 하는 걸 네. 엄청 맞아. 좋아하셔서 그래서 막 저희도 고음 화음 완전 높은 음정의 화음을
0: 그게 좀 어려워서
5: 네, 어려웠어요. 와,
0: 그래서 잘했잖아요.
5: 아, 열심히.
0: 네. 원희씨?
5: 네.
0: 계속 아까부터 똑같은 표정으로 많이 계신데 어떠셨어요? 네.
3: 아, 근데 이사님께서 뭔가 이 욕심이 엄청나셔서 뭔가 작은 포인트

0: 안 놓치려고 해서 항상 저희는 꽤 길게 하거든요 녹음을. 어. 근데 그만큼 이사님 덕분에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나.
1: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녹음을 섬세하게 한 노래와 안 한 노래는 사실 이게 들으면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노래를 듣다가 이제 어? 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노래를 듣다 보면. 근데 여러분의 노래는 정말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이 처음부터 그 톤과 이런 것들이 어긋나지 않고 쫙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들을 때 정말 그런 게 이지니 스링이 되는 거거든요. 편하게.
0: 감사합니다.
1: 어? 이게 안 되고 노래 다 부어서 각자 같은 생각과 톤으로 부르는 뭔가 그런 게 노래에서 티가 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능력도 있고 이사님의 디렉도
0: 맞습니다.
1: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리센의 프리티 걸 듣고 올 건데요. 리센의 분들이 라이브 무대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자를 넣으시고 천천히
0: 네.
1: 다치지 않게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도 드시고
2: 네.
1: 준비가 이랬을까?
2: 하이.
1: 좋습니다. 자 노래를 듣는 동안 돌렁이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리센을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리센의 프리티걸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0: 나?
1: 야, 이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들으니까 참 좋네요. 야, 무슨 CD를 삼킨 듯한 라이트 보여주셔서
2: 너무 감사합니다.
1: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리센네, 푸티님께서 리센네 목소리 합이 너무 좋아요 유유라고 하셨고, 입마 로션도 밀자, 입마 로션도 밀자.
3: 아, 입마이 로션.
2: 입마이 로션.
4: 수록곡 중에 입마이 로션이라는 곡이 있어서.
1: 네. 입마 로션도 밀자님께서. 소녀들의 맑고 청량한 음색을 들으니 당장이라도 당당하게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습해도 살만해지네요.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아, 이번엔 또 퍼포먼스 얘기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이게 팔이나 다리를 좀 드는 동작들이 되게 많던데. 네. 이런 각도 좀 맞추려고 신경 쓰셨나요?
2: 아, 네, 저희는 약간 연습생 때부터 그 선 뻗기
3: 맞아
2: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어가지고 되게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팔 동작 같은 거는
1: 뭔가 리듬 위주보다 좀 선 그런.
2: 네, 그리고 약간 그 2세대 느낌 뭔지 아시죠? 그 완전 딱딱 이런 느낌이어서 이거를 좀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아, 저도 이제 연습생 때 딱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리듬과 그루브를 막 하고 싶었는데 막 이런 거 계속하고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좀 많이 됐었는데 또 후렴에 맞아요. 센터 멤버분이 매번 다른 포즈를 취해주시면 네 분이 따라주는 그런 재미난 파트가 또 있어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1: 좀 합의하고 들어가나요?
4: 진짜 직전에?
2: 직전에 나 오늘 이거 한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할 때도 있고 그 또 서비스 무대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작하고
3: 랜덤
1: 따라해봐 그냥 이렇게. 그런 것도 재미가 있죠. 막 잘 좀 따라 하시나요?
4: 지금까지는 잘 해낸 것 같아요.
3: 지금까지는 틀린 적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4: 네.
1: 아, 그러면 좀 그런 거 이거는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왜냐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다라고 해놓고
2: 다른 거를
1: 다른 거 하고 아니면
3: 좋다.
1: 뭐 네 명이서
2: 그럴 수 있죠.
4: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2: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방금.
1: 네, 이런 걸 좀 해서 서로 항상 긴장감이 좀 맴돌 수 있게.
2: 좋다.
1: 그래, 왜냐면 또 나중에 라이브에서 너 이거 우리 맞추기로 했는데 너 왜 혼자 틀려? 면박도 주고 이런 거를 살짝 눈치 게임처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자, 네미남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볼게요. JYP 선배님이랑 챌린지 한 후기 알려주세요. 너무 중독성 넘쳐서 5분으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영상 효과는 왜 이렇게 화려한 건지도 궁금해요. 라고. 미남 씨가 함께 촬영하셨어요.
2: 맞아요. 이제 일단 처음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회사에 꼭 갸루 미남이랑 찍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뭔가 저는 JYP 선배님이랑 찍으니까 뭔가 제대로 좀 입고 예쁘게 그래도 리센은 미나미의 모습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매니저님한테 들으니까 꼭 갸루로 와달라는 꼭.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갔더니 또 양키처럼 입고 와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맞추느라 막 이렇게 입었다 이러면서 엄청 잘 그거를 꾸며주셨더라고요.
1: 효과도 특별히 많이 들어간 영상이라던데 이유 혹시 좀 아시나요?
2: 이게 영상팀 언니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킹받게? 좀 귀엽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1: 그 포인트를 찝으신 거구나.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원희 씨 유행어 중에 밥은 주미가가 있잖아요.
3: 네.
1: 밥은 아니고 간식차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간식차 들어올 테니까 달달한 간식 타임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동안 리센의 블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4: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5: 돌랑이 명예소방관.
3: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선우 던디고요. 와이파이가 없어도 핫스팟처럼 든든한 리마인 덕분에 어디서나 당당히 걷는 그룹 리센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센의 블룸 듣고 왔고요. 자, 최근에 전찬씨 출연해서 또 엄청난 재미와 감동을 주셨는데 그 중에 리센의 러브버거 썰이 화제였어요.
6: 네. 아, 러브버.
7: 어머 어머.
6: 이런
7: 이사님이다.
3: 네, 보시면은
7: 이사님.
3: 러브버거처럼 몸을 맞대고 있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지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인정하세요?
6: 네.
8: 아, 인정합니다.
9: 같기도 하고.
3: 왜?
8: 아, 사실 뭔가 의식은 못하고 있었는데
6: 맞아요.
8: 이번에 그 전참씨 영상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섯 명이 계속 같이 이동하고 생활하니까 생각해보면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아요.
3: 아, 계속 이렇게.
8: 네.
3: 근데 이제 거의 붙어 계시는데 조금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막 그래요?
6: 그거 아.
7: 아니에요. 왜?
6: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가끔 있어요.
3: 재나 씨는 또 매해 하시는데 재나 씨는 또 다르신 거 보죠 살짝?
7: 아니 그게 감동이다.
6: 감동이다.
7: 고맙다.
10: 아니 근데 저는 막상 떨어져 있으면 또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3: 야. 근데 막 그렇게 떨어져 계신 적이 많이 없죠?
10: 네.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3: 같이 있을 땐 정말 중이 딱 붙어서 숨기는 거 없이 지낸다는 리센네 분들인데 그만큼 장난도 서로 많이 치실 거예요, 그렇죠?
10: 네.
3: 네, 그럼 매콤한 맛에 더해서 오늘은 짜릿한 맛까지 즐겨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Feeling Love Attack 리센네 나는 솔로. 자, 다섯 분 다 너무 친하시겠지만 오늘의 짝꿍을 딱 한 명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도파민 넘치게 한번 이 코너 진행해 볼 건데요. 바로 낯설의 시그니처 자기소개 및 어필 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씨부터.
11: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네 먹여 살릴 돈은 있다.
3: 이야.
11: 원자입니다.
7: 와, 멋있다. 멋있다. 부부부.
3: 오, 멋있는데? 아, 원자 씨.
11: 원자 씨.
3: 원희 씨. 어이, 자, 좋습니다. 아, 고고한 자태를 품고 계시는.
12: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실장님. 어? 오늘 내 기분 아주 난리도 아니야. 리자입니다.
3: 이야.
7: 와, 권력.
6: 리자.
3: 아,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시고.
7: 나 피부과 너무 좋아하잖아.
3: 아,
7: 난리도 아니야.
3: 좋습니다.
12: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저는 일본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미숙입니다.
3: 일본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미숙씨.
12: 네, 미숙입니다. 또 예쁜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3: 아, 좋습니다. 또 1월 굉장히 잘 구사하시고.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19년째 매숙이네 매주공장 운영하고 있는 매숙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집밥 오이댕.
3: 매숙씨 좋습니다. 1월 또 굉장히 잘 구사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매숙씨
13: 안녕하신겨.
7: 또 이러네.
13: 경주에서 어탕집 사장님 재순입니다.
3: 야.
7: 이름 웃기죠.
3: 재순이. 야, 이게 굉장히 이름들이 좀 정겨워요. 자 일단 원자 씨는 부자는 아니어도 네 먹여 살릴 돈이 있다 하셨고 리자 씨는 피부과 실장 내 기분 난리도 아니야 하셨고 미숙 씨는 일본에서 옷가게 하신다고 네 매숙 씨는 매숙이네 매주국밥 하시고요 재순 씨는 경주 어탕집 사장이시고요 야 이게 스펙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였는데 소개를 듣다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살짝 두드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부족하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제대로 플러팅할 수 있는 30초 데이트 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씨부터 무대로 나가서 앞을 보고 의자에 좀 앉아주시고요 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팅도 좀 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로 걸어보시고 자 눈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원자 씨 원자 씨와 데이트하고 싶은 분들은 무대로 나와서 줄을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눈을 진짜 감아주시고요

0: 눈을 떠 주세요.
1: 나 인기 많아.
0: 어, 세 분이나 나오셨어요. 나온 상태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2: 마음에 듭니다.
0: 오, 좋습니다. 자, 미숙 씨 먼저 의자에 앉아 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웨이팅 존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데이트 렛츠 고.
3: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제가 예쁜 사람.
0: 네. 방금 대화로 원자 씨가 좀 표정이 좀 깨름직한데 이렇게 30초 끝났으니까 빨리 들어가 주셔야 돼요.
3: 오케이.
0: 자, 다음 분은 재숙 씨. 재숙 씨가 아니라 재순 씨군요. 아, 죄송합니다. 순 씨. 자, 한번 데이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 안녕하신겨. 몇 살입니까?
5: 내 35살이다.
4: 언니야네.
5: 니 몇 살이고?
4: 내는 31.
5: 서른 하나다 이거. 서른 하나다 이거. 서른 하나는 뭔데?
0: 제주도 분이신데? 31 이거는 어느 나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화 없이 애교만 자꾸 부리고. 네?
4: 네.
0: 네. 근데 좀 마음을 재순 씨.
4: 네.
0: 원희 씨 마음을 좀 산 것 같아요?
4: 원자 언니 내한테 좀 넘은 것 같은데.
0: 아, 정말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감만 넘치는 재순 씨였고요. 재순 씨.
4: 예.
0: 자리에 들어와 주세요.
4: 네.
5: 들어가라.
0: 자, 마지막 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 어렵다, 어려워.
0: 리자 씨.
7: 리자.
0: 자, 어떤 어필을 할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세요.
6: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5: 35살이야.
6: 근데 보니까 피부 나이는 한 50 돼 보이는데. 제가
0: 젊게 그래요? 불러주셨어요.
6: 제가 20년 젊게 해드릴게요.
0: 야, 이렇게.
5: 제가 요즘 피부 고민이 있었어요.
6: 진짜요? 네.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5: 뭐 다 해주시나요?
6: 싹 다 해드릴게요.

0: 확실히 권력이 있어요. 야, 피부 나이 50살. 원자 씨.
1: 원자 씨.
0: 야, 원자 씨는 인정하시나요?
2: 네.
3: 뭘요?
0: 피부 나이요.
2: 피부 빠지셨는데요, 누군가에게.
1: 지금 뭐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3: 네.
0: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고
3: 있어요. 요즘 저도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피부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0: 딱 집어줬구나.
3: 네, 좀 끌리긴 하네요.
0: 아, 좋습니다. 자, 원자 씨 이제 자리를 좀 돌아와 주시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되고.
3: 네.
0: 자, 리자 씨 데이트 타임 한번 가볼게요. 리자 씨 방금 그 장면들을 보고 좀 인기가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
1: 아, 리자 내 건데.
0: 자, 리자 씨와 데이트하고 싶은 분들은 무대로 나와서 줄을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리자 씨 눈을 떠 주세요. 어, 좀 마음에 마음에 드시나요, 상대요?
1: 아, so so.
0: So so. 사실 킹고 계시는데 한 분씩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떴어요.
0: 초 주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어때요? 확실히 피부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피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가려고 했었거든요, 피부과. 제 피부도 봐주시고 제 마음도 혹시 알아봐주실 수 있을까요?
1: 멘트 뭐야? 어떡해.
2: 제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피부까지 밖에.
0: 아, 여기서 뭐라... 튕겨내네요. 방금 멘트 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2: 맞네. 저도 혼돈이 무리해.
0: 아, 여기서 또 미숙 씨.
2: 울지 말아요.
0: 아, 미숙 씨 바로 본선이 나와버리는 모습 알고 있었었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좀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원자 씨. 원자 씨는 항상 해맑게 웃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어떻게 대쉬를 하는지 본인만의 대쉬 방법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 주세요.
3: 저는 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눈빛으로 리자 씨를 꼬실게요.
1: 와우 와우.
0: 야, 확실히
3: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0: 야, 확실히 어머니 씨 뭐라고 들었는지 뭐라고 무슨 말씀 들으셨죠?
3: 아, 저는 말이 필요 없다. 눈빛으로 꼬시겠다.
0: 네.
3: 안 통하네요.
0: 아, 근데. 네, 아니 리자 씨 마음에 누가 들어왔을지 전혀 티가 안 나는데요.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0: 야, 컨셉 지독하네요. 좋습니다. 자, 미숙 씨와의 데이트 타임 한번 가져가 볼 건데요. 미숙 씨와 데이트 하고 싶은 분들은 무대로 나와서 줄을 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야. 이렇게 자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두가 나온다고요? 자 미숙 씨 고르기 힘들 것 같은데 눈을 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 재순입니다.
0: 재순 씨, 야
2: 뭔가 원하지 않았는데.
0: 아니 재순 미숙 씨
2: 벌써부터
0: 벌써 아 미숙 씨 맞나요?
2: 네, 저 미숙입니다. 이름 자꾸 까. 외워주세요.
0: 아, 죄송해요. 미숙 씨.
2: 네.
0: 마음에 드세요, 상대가?
2: 아, 뭐 일단 대화 한번 나눠보시죠, 뭐.
0: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 자, 순재 씨.
2: 재순.
0: 죄송합니다. 재순 씨. 아니, 재순 씨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2: 네, 재순. 네.
3: 미숙 씨.
2: 네.
3: 미숙 씨의 미숙한 부분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2: 와우 와우.
0: 라임을?
2: 제가 미숙한 부분이 어떤?
3: 찾아보면 있겠죠?
5: 단점을 얘기했어요.
2: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했는데요.
3: 사랑합니다.
5: 진짜 별로긴 하다.
2: 와우.
5: 직진.
6: 첫 만남부터.
0: 야, 미숙 씨의 반응이 살짝 몸이 살짝 뒤로 젖혀졌는데요.
5: 그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 재순 씨 라인 맞추려다가 아예 망해버린. 미숙 씨의 미숙한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하셨는데 미숙 씨는 본인이 뭐가 미숙한지 모르고 있는 자존감 높은 여성인 것 같네요.
3: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미숙 씨. 들어가. 네.
0: 아, 기싸움 정말 살벌한데요. 이렇게 근데 미숙 씨 저는 좀 인기가 많으실 줄 알았는데
2: 아니 그러니까 그 막 다 오셨다고 막
0: 네 들어와 주세요. 네, 아 미숙 씨 좋습니다. 이번엔 매숙 매숙 씨와 데이트 타임 한번
3: 이름 따라 하시나요?
0: 매숙 씨 한번 가볼게요. 더 치명적인 매숙 씨한테 가실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 아니 저기 가면 매주 냄새 날 것 같은데.
2: 아,
6: 저 매주 냄새 별로 안 좋아.
2: 그러니까 좀
0: 매주집 딸이라 그랬나요?
1: 제가 운영.
0: 아 운영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네. 야, 이렇게 매주 좋아하는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데, 자, 매수 씨, 눈을 떠 주세요. 아, 매숙 씨.
2: 너거들 집밥 다시는 없을 줄 알아.
0: 아, 매숙 씨 집밥이 없다고. 매숙 씨.
2: 네.
0: 왜 안 나온 것 같아요?
2: 제가 매주를 이제 19년 동안 항상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못 느꼈는데 혹시 매주 냄새가 그렇게 심했나요?
0: 매주 향이 네. 아, 또 살짝 이렇게 나는. 아. 매숙 씨.
2: 이거 어떡하죠? 제가 직진하면 되는 거겠죠?
0: 아니요. 이게 아무도 선택 안 한 분은 밖으로 나가주시면
4: 집에 가세요.
0: 아, 정말요. 혹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또 이제 본인이 대시를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배숙 씨 들어와 주시고요. 재순 씨?
7: 네.
0: 재순 씨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자리로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아, 채수 씨 눈을 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왜 소리를?
1: 잠시만요.
2: 자, 아니 사적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매석 씨 그래도 기죽지 마세요.
1: 뭐 네네.
2: 본인의 매력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30초 주세요.
1: 사실 제 엉덩이를 들썩이게 한 건 바로 당신 재순 씨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고 저희 또 통하는 점이 있잖아요. 어탕집. 아. 매주집. 이거 또 따끈한 집밥에 또 조화랄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3: 따끈따끈하긴 하네요.
2: 아, 손을 또.
1: 너무 설레서.
2: 손을 또 이렇게. 아,
1: 재순 씨는 좀 귀여.
2: 아, 여기서 30초 끝나고.
3: 끝까지 말해주. 끝까지 말해주실래요?
1: 다음 시간에.
2: 야, 이렇게 또 살짝 튕기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게 음식점끼리 좀 만나는 그런 결합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2: 자, 여기서 원자 씨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실지 지순 씨에게 뭐 어필 티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내가 그리 부자는 아니거든. 근데 네 만두 하나 떼줄게.
1: 와우 와우.
2: 야.
1: 와우, 안 돼, 안 돼.
2: 만두를 이렇게 방주에 먹나요?
1: 잠시만, 당신 만두야, 매주야.
2: 자, 여기서 만두 매주.
3: 네, 앉아라.
2: 야,
3: 잘한대.
1: 원자 언니.
2: 자, 제나.
4: 원자라고.
2: 원자 언니요?
1: 원자.
2: 아, 원자 언니.
1: 원자 언니.
2: 자, 제나 씨 여기서 네. 골라주세요.
1: 저는
2: 매준지 만둔지.
1: 오. 전 아무래도 원자 언니.
2: 아, 원자 씨 좋습니다. 고백도 하고 조절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셨는데 대화 후에 좀 마음 여러분 정해지신 부분이 있나요? 대화 후에 더 몰라하는 것 같네.
5: 아, 이게 원래 밀당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아,
2: 마음에 들어도 그렇죠. 살짝 안 드는 척하고 그랬구나.
1: 저는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저의 자리를. 아,
2: 그렇네요. 또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나왔고
1: 그렇죠. 사실 다섯 명 중에 저와 맞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좀 그렇네요.
2: 여긴 없는 것 같다?
1: 네.
2: 원래도 본인 스타일 별로 없었어요?
1: 아, 사실 없었어요. 그쵸? 그냥 뭐 마지막이니까 한번 나가볼까? 뭐 그랬던 거죠.
4: 그게 진짜예요?
1: 아, 갑자기 왜 이러실까?
4: 그게 진짜예요?
1: 갑자기 왜 이렇게
4: 관심이 있었는데.
2: 아, 여기서 또 본인이 굴러온 그거를 분이 차버렸어요. 와, 좋습니다. 마음의 색대기 어디를 향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원자 씨부터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나가서 뒤돌아주시고요. 내 운명의 짝꿍을 한번 기다려볼게요. 자, 과연 몇 분이나 나오셨을지 운명의 짝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씨가 내 여자다 하시는 분 밖으로 나가주시길 무대로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꾸 만두를 준다고 어필을 하고 있는 원자 씨입니다. 만두 줄게. 자, 아, 좋습니다.
1: 진짜냐고.
2: 자, 만두를 자꾸 주려고 그래서 그런지 왼쪽 만두가 살짝 풀려 있어요. 자, 만두 씨 뒤를 돌아봐 주세요. 자, 원자 씨 아니 왜 벌칙 당첨된 것 같은 표정으로. 아니 원자 씨가 또 최종 상태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마음에 간다면 상대의 팔짱을 껴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해 주시면 됩니다.
3: 뒤돌지 마라.
1: 어떻게 내가 더 긴장돼.
2: 가나요? 팔짱을 끼나요? 끼나요?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커플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재순 씨에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야, 아무도 의기신천하지 않는데요.
5: 손실 아닌 것 같아서.
6: 손실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1: 뭐 낄 자리가 없네요.
2: 낄 자리 없다. 어차피 절로 가서 다행이다라는 폭탄 돌리기 마냥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짝꿍이 탄생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정하게 한번 서서 인증사진 방금 찍으신 건가요?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최준선 때 이어가 볼 건데요. 이번 리자 씨 무대로 한번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 과연 피복과 DC를 받을지. 자, 누가 좀 견제를 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자, 리자 씨 뒤를 돌아봐 주세요. 저건 어떤 리액션이죠? 왜요? 눈이 나와주셨어요?
7: 나한테 눈빛 줬잖아.
2: 자,
7: 줬잖아.
8: 야, 나 여기 있어. 피부 50배.
1: 바람 피는 거야?
2: 자, 지금 사이가 얽혀 있는데 리자 씨 여기서 골라 주셔야 돼요.
1: 그러면 쉿. 마지막으로 어필 한 번씩 해봐요.
5: 어필.
1: 사실 저는 리자 씨의 이런 예쁜 미모 다 리자 씨의 그런 실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리자 씨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2: 아,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1: 이 모습 변치 않고 오래오래.
2: 야, 지금 마음으로는 벌써 무슨 뭐 커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옆에서 갸루가 화가 났어요. 자, 좋습니다. 또 어필 타임 한번. 지금 날카로운 분위기가.
1: 긴 말 필요 없고요. 리자야, 내 여자가 되어줄 거지?
2: 이렇게 저돌적인 여자 두 명이 이렇게 또 대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리자 씨.
7: 당신 눈빛 내가 봤어.
2: 자, 리자 씨 어쩔 줄 모르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양쪽 두 분이서 팔짱을 이렇게 해주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에 팔짱을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안 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요.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 나 여기 있어.
8: 리자야, 피부 50대.
7: 리자 언니.

0: 자,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 같은 자, 과연 어떤 분을 선택할지 팔짱을 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내 여자는 너희 둘 다야.
0: 아니 본인만 신나하고 지금. 아니 두 분 다. 이렇게.
1: 내 여자들? 내 여자들? 내 여자들 어디가?
0: 야 이렇게.
2: 권력 있다.
0: 권력 있다. 피부과 회원을 굳이 두 명으로 늘리겠다는.
1: 공짜 공짜.
0: 공짜 공짜로. 아 잠시만요. 이렇게 두 분이 선택하셨는데. 아 이거 뭐 두 분이 뭐 괜찮으신다면 그냥 세 분이서 만나시면 됩니다.
1: 네.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셋이서 알콩달콩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A Feeling Love Attack 리센은 나는 솔로 마무리 해볼 건데요. 짝꿍을 찾으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 이렇게 아이돌러디 마칠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 원희 씨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일단은 우리 그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나오고 싶어 했던 라디오인데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네. 항상 올 때마다 선우 선배님께서 없으셨는데 오늘 매끄럽게 재밌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오늘 또 리스넬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이, 감사합니다. 만두 하나 떼주세요.
3: 사무라
4: 위쉐
0: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마인 분들에게도 메이 씨가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 네 오늘 생각보다 밖에 리마인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저희 더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마인 고마워요.
0: 아 좋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그룹이 되시길 저도 응원하겠고요. 끝곡으로는 러브어택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던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의 리센드도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하고 한번 외쳐볼게요. 자, 던디도
6: 리센드도 돌랑이도 아이돌 라디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NBC FM for you.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0: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1: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0: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다.

0: 헌법 제1조 2항을 이 영화 덕분에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딱 와서 박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너무 멋진 말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영화에서 너무 멋진 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멋진 말이라는 걸 뒤늦게 좀 깨달은 뭐 그런 격이랄까? 저에게는 그런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영화를 꺼낸 이유는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이 제헌절인데요. 7월 17일. 뭐 매년 제헌절이 있지만 제헌절이라고 뭐 이런 오프닝을 하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 하루라도 늘어나면 뭐 기분 좋은 거니까요. 그죠? 근데 무슨 날이길래 공휴일이었다가 또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올해부터 또 다시 공휴일이 된 거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헌절, 그야말로 뭐 헌법을 만든 날인 거죠.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 이제 그 당시에 제헌헌법, 최초의 헌법이니까요. 그 헌법이 공포된 걸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이미 그때 다 나왔더라고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가 하면 제2장 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뭐 이런 멋있는 말들이 1948년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 헌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해서 헌법 조항 중에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또 조금씩 고쳐가야죠. 우리가 보통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는데 큰 줄기는 이미 1948년에 다 있었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수록 우리 그 선조들, 뭐 조상님들, 선조라고 하기에 48년은 너무 좀 가까운가요? 하여튼 우리 선배님들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생각할수록 많은 것들이 신기한데 저는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48년 7월 17일 광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헌법을 너무 잘 만들어 두셨어요. 네. 그 헌법 정신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신나게 노시면 됩니다. 물론 저같이 공휴일이 뭐야? 나랑은 상관없는데? 라고 하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일을 하긴 하는데 쉬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휴일인 분들 오늘 평일인데 제헌절이라서 쉬시는 분들 편하게 쉬시면서 또 신나게 노시면서 한 번쯤 근데 오늘 왜 쉬는 거지? 정도 한 1분 정도라도 네 1분 정도 생각하기에 딱 적당한 길이의 오프닝이었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정신을 담고 있는가를 가르쳐준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을 떠올려봤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것은 그 지금 내가 북한을 맞은 직후 김대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의해서

0: 역사 새 시대 새 정치를 개척해 나가자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고 나는 오늘 심심한 사의와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정당의 총재라는 위치, 그리고 대통령 후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
1: 정글 스토리 사운드 트랙에서 70년대의 받침 신해철이었습니다. 749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모른 척 한 사람들, 모른 척 하려던 사람들과 그 조항이 있다는 걸 끈질기게 기억시키려 했던 사람들의 시대, 70년대의 받침, 뭐 이렇게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신해철, 마왕, 네, 정기영화 만든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이게 확정적인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대에게라는 작품으로 알려졌고, 한 줄짜리 시놉시스는 21살에 데뷔한 신해철이 25년간 남긴 음악과 삶의 궤적을 담은 작품, 그리고 주연을 박정민 배우가 맡을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감독은 장준환 감독이 될 거다. 이게 어떤 기사에서는 확정이라고 나오고 어떤 기사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이건 그냥 저의 뭐 추측이에요. 뭐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서 이게 그냥 저 혼자만의 추측인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단 장준환 감독이 연출하기로 하고 박정민 배우가 출연하겠다라고 얘기까지는 했는데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검토 중이라고 소속사가 이제 밝힌 거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뭐가 다 완료가 되는 건데.

네, 뭔가 구두로는 확정이 되었으나 아직 계약서까지는 완벽하게 뭔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가로부터 뉴스가 흘러나왔다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뉴스가 흘러나오는 데는 또 몇 가지의 경우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출연을 망설이는 혹은 연출을 망설이는 사람을 조금 압박하기 위해서 네, 일종의 서동요 작전으로 이렇게 뉴스를 흘리는 경우 아니면 우리 이런 라인업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 믿고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 약간 그런 좀 신호를 보내는 경우 뭐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이제 확실하죠. 소망은 있는 거죠. 아, 이 조합 그대로 가면 좋겠다. 일단 장준환 감독이니까 이 신해철이라는 존재를 영화로 만들 때 아, 과연 잘 만들까? 아, 이것도 이상하게 또 너무 또 극적으로 포장하거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영화적으로 잘 만들까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장준환 감독이면 지구를 지켜라 화이 1987이면 아, 일단 영화는 잘 만들겠다 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장준환 감독 이거 괜찮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사실 실존 인물을 누가 연기하든 그건 흔히 말하는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배우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기도 하고 뭐 잘해야 본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박정민? 어? 신해철? 어? 뭔가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저의 소망은 이 조합 그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보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정기 영화의 결도 좀 여러 개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결도 있고 또 최근에 마이클 같은 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임 낫 데어 같은 스타일의 정기 영화도 있고 과연 어느 쪽일까? 컴플리트 언노운 같은 스토리텔링도 아마도 그걸 제일 먼저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떤 톤앤매너로 이야기를 풀어낼까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박서연 씨 정말 오랜만에 밤늦게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학생 때는 어떤 라디오를 들으셨나요? 박서연 씨는 혹시 신해철 씨 방송도 들으셨나요? 마왕의 방송도? 라고 말을 해놓고 보니 박소연 씨의 나이를 제가 몰라서 그렇죠? 그 세대가 아닐 수도 있죠. 불과 2, 3년 전까지 학생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푸른밤 옥상 달빛입니다를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몇 년 전까지 학생이었으면. 그리고 손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조인경 씨께서 최근에 더티 댄싱을 다시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글을 주셨어요. 특히 The Time of My Life, She's Like the Wind, Hungry Eyes 이런 음악들을 들으며 영화 속 장면들이 더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작품이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설레는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영화 더티 댄싱을 보고 느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더티 댄싱의 곡들을 한 줄씩 덧붙이시면서 이제 신청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헝그리 아이즈가 땡기는데요. 이렇게 한 줄을 덧붙이셨어요. 베이비와 조니가 춤 연습할 때 나온 곡 듣기만 해도 설레는 80년대 팝 명곡이라고 저를 위해서 DJ 멘트까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오늘 저의 선택은 이 노래예요. 에릭 칼맨의 Hungry Eyes.

더티댄싱에서 헝그리 아이즈를 신청하시면서 조인경 씨가 쓴 한 줄을 아까 읽어드렸죠. 듣기만 해도 설레는 80년대 팝 명곡. 이 말씀이 귓가에 남아서 듣기만 해도 설레는 1980년대 팝 명곡을 조금 더 떠올려봤습니다. 헝그리 아이즈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영화 마네킹 음악이죠. Nothing's Gonna Stop Us Now, 스타쉽의 노래.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락싯, 뭐 락셋, 록시트, 뭐 저마다 부르는 방법이 달랐지만 노래 제목은 다 똑같이 이야기했었죠. It Must Have Been Love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는 88년에 발표가 되었다가 그 버전은 그냥 조용히 묻혔는데 1990년에 이 노래를 다시 발표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1980년대 팝 명곡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90년대로 조금 와볼까요? 90년대 작품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최근에 OTT에 예전 작품들 또 갑자기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그래서 예전 걸 다시 보거나 예전 거를 지금 처음 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최희연 씨가 롱 베케이션을 보셨다고요. 일본 드라마 기무라 타쿠야, 전설의 기무라 타쿠야, 리즈 시절의 롱 베케이션. 소문만 많이 듣고 본 적은 없었는데 OTT에 있길래 정주행을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드라마 재밌네요. 특히 기무타쿠랑 다케노우치 유타카 얼굴이 제일 재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정 씨도 역시 롱 베케이션에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랄랄라 러브송, 쿠보타 토시노부 그리고 나오미 캠벨이 피처링을 한 드라마 롱 베케이션의 노래로 이제 90년대로 가봅니다. 랄랄라 러브송.

1990년대에서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살짝 선을 넘어봤습니다. 드라마 롱베케이션에서 랄랄라 러브송, 쿠버타 토시노부 그리고 나오미 캠벨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이어서 영화 동감에서 롤러코스터의 습관, 그리고 싱글지에서 러브 올리게 놀러와 였습니다. 8393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저의 신청곡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 끝날 때마다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노래예요. 로버타 플렉의 노래고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라는 곡이고 여러분께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혼자 질문하는 거죠. 내일도 FN 영화 음악을 사랑해 주실 건가요? 뭐 이런. 또 오늘은 직접 한번 들려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데니 글로버와 윌렘 데포가 함께 출연했던 1991년 영화 최후의 출격에 쓰인 곡 로버타 플렉입니다.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내일도 뭐 사랑해 주시겠죠. 네. 그리고 내일 다시 들으러 오시겠죠.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 페라린의 We Will Meet Again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Yeah. 시간 지나면지 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도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나를 이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찐 주먹에 신념이 갇힌 것에 전부 다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나가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조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 좋아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

시간을 자든지 게임치 못한 아침 조바심과 압박감이 찌그러뜨려놓은 젊음 거품 덧들 기회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의 정면에서 다시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

0: 어리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남들이 공휴일이라고 설레할 때 오히려 긴장의 끈을 팽팽히 조여매는 분들 있죠. 바로 자영업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남들 쉴 때 일하는 게 참 고되긴 하지만 포스기에 높은 매출이 찍히면 아, 오늘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손님이 뜸하면 평소보다 시간이 두 배는 더 느리게 가는 것만 같고요. 차라리 집에서 쉴 걸 그랬나? 라는 후회가 밀려온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오픈 준비를 위해 일찍부터 가게를 향하고 있는 빵그리분들 많으시죠? 오늘만큼은 포스기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그래서 눈이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가버리는 마법 같은 날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7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죠. 이 제헌절이 2008년 이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18년 만에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출근하려던 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마침 또 오늘이 금요일이라 금토일 연휴잖아요.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또 복작복작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체크플리스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에 대해서 배아량 리포터 그리고 제가 선곡 대결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안지숙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두 분 케미가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어요. 알람까지 맞추고 금요일은 무조건 꼭 듣습니다. 아량 리포터 너무 좋아하셨는데 아니 저는요 지숙님. 저는 안 좋으세요. 아유 뭐가 됐든 이 시간 너무나 즐거워해 주시니까 기분 좋습니다. 오늘 또 누가 승리를 가져왔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0: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7721번님 연로하신 아버지 모시고 응급실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기분은 좋네요 하셨네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얼마나 또 놀라셨을까요. 아무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 여름철 잘 버티실 수 있게 보양도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푹 쉬세요. 이주은님, 전 재능 기부하러 부산에서 익산 가는 길입니다. 제가 입주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요. 20년 지기 언니가 이번에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싹 했어요. 그래서 이사 전에 청소 도와주러 갑니다. 오, 청소에 재능이 있으시군요.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 보면 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 싶더라니까요. 이런 지인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기분 좋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유나님, 시부모님 모시고 대구에 있는 형님 댁으로 가요. 칙칙폭폭 오랜만에 기차 여행이라 더 설레고 신나네요.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신나게 고고 합니다. 유나님 굉장히 귀여우실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 시부모님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칙칙폭폭 고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구 잘 다녀오시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식사도 하시고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8045번님께서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원래 안양에서 서울로 출근했는데 지난주부터 천안으로 출근하게 되면서 일찍 나가게 되어 영은님 방송을 알게 됐습니다. 일하는 날에도 쉬는 날에도 기분 좋은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노래도 한 곡 청해도 될까요?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8045번님 출근 시간이 당겨져서 그건 좀 힘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참 기분 좋은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출근길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신청곡 들을 수 있죠.

브로노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048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내봐요. 제가 생각하는 에어컨 같은 노래를 꼽으라면 이 곡은 시스타의 러빙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노래 틀어놓으면 여름이 견딜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 아침에 신청해봅니다 해주셨네요. 정말 에어컨이 필요한 날씨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셨나 봐요. 여름하면 시스타죠. 맞죠? 아, 시스타의 여름 노래들은 뭐 거를 게 없어요. 아무거나 들어도 그 청량함이 막 느껴져요. 덕분에 에어컨 같은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러빙 유였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721번님, 8045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예란님, 덥다가 비오다가 덥다가 비오다가 올여름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왈 엄마 하늘이 화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웃기면서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름이라 가능한 행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박 한 조각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 시원한 그늘을 만나면 괜히 반갑다는 것, 저녁이 되어 선선한 바람이 살짝 불면 하루를 잘 버텼다는 기분이 된다는 것, 이런 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영기도 이 계절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올여름도 모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감성적이시니 아이도 하늘이 화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너무 예쁜데요. 맞아요. 올여름 무슨 일이죠? 이제 7월 중순을 막 지났는데 여름 거의 9월까지잖아요. 정말 겁이 납니다. 그래도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수박 먹었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행복 찾으면서 이 여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900번님, 7월 17일은 남편의 생일입니다. 어느덧 생일을 함께한 지 11년이 되었네요. 매일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면서 새아침 듣는데 사연이 방송된다면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내 심장 영철씨 생일 축하해 하셨네요. 영철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 제헌절에 태어나셨군요. 오늘은 그러면 공휴일이니까 가족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영업이 아니시라면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진심으로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안희경님, 영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20대 후반이고요. 새로운 꿈이 생겨 수능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가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노래는 폴킴의 뉴 데이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 20대 후반인데 수능 준비를 또 하시는군요. 이런 용기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결정하는 게 어렵지 또 막상 결정하고 나면은 달려가야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꼭 수능 잘 보셔가지고 원하는 학교도 가셔서 원하는 일도 찾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할게요. 폴킴의 뉴데이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제헌절인 오늘부터 사흘 동안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남 보령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충청 남부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이 되면 수도권 강원도까지 비가 와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에는 최대

0: 60mm 이상,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물폭탄 퍼붓는 곳들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까지도 오락가락 자주 지나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24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가 32도로 오늘도 낮 동안 많이 무덥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어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초등학생 조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노래로 최애의 Catch My Heart, Catch Catch 이 캐치캐치를 선곡했는데요. 우리 빵그리 분들의 마음까지 제가 제대로 캐치한 덕분에 이번 주 승리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몇 연승 중이죠?
1: 모르겠어요.
0: 최소 3연승. 최소 3연승이죠.
1: 지루하신가요?
0: 아, 아니요. 아주 지금 짜릿합니다.
1: 그래요? 아니,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신 것 같아가지고.
0: 아, 전혀 전혀. 그럴 아니에요? 수 없죠.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는 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긴장 놓치지 않을 거고요. 우리 배아량 리포터가 지난주에 아쉽게도 금지곡을 가져오셔가지고.
1: 그것 때문에 제가 진 거죠. 사실 두 번째까지는 분위기가 제 편이었거든요.
0: 에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 않나요?
1: 그래요?
0: 네. 잘 모르겠네요.
1: 아니, 이제 승리를 하시면서 그 뭐랄까요? 깐족거림? 이 레벨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0: 같이 올라가죠.
1: 네. 약이 많이 오르는데요?
0: 약간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같이 좀 위축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1: 아니, 지금 장마가 오면서 제 승리에도 지금 거의 비가 후두둑 내립니다.
0: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스코어가 제가 지난주 14, 베리가 네. 13, 그래서 14대 13이었는데 제가 또 승점 1점 가져오면서 15대 13 이렇게 또 두 점 차로 벌어졌어요. 어떡하죠?
1: 아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우리가.
0: 그럼요.
1: 다음 주는 이제 또 흐름상 제가 이기잖아요.
0: 지켜보시죠. 먼저
1: 이제 되는데. 아.
0: 네,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알아보겠습니다. 2488번님, 와, 전국에 세븐 좋네요. 계획표 양식을 인쇄해 놓은 상태인데 챙겨주신 비타민 먹으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계획 잘 세워볼게요. 감사합니다. 영디승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때 직접 저희한테 선곡 해달라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2488번님.
1: 사연이 기억이 나요. 학교가 직장인 어른인데 이 방학 계획을 세울 거예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하셨는데 이제 섹시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죠. 영디가.
0: 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1: 김민수님. 어우 베리하고 막 한없이 웃으셨어요. 사연자분이 초등학생 조카들과 친해지기 좋은 노래 선곡해달라고 하셨는데 Who let the dogs out? 이라니 완전 제 취향 저격입니다. 똥 나오면 바로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0: 네.
1: 초등학생 중에도 똥 얘기, 방구 얘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베리에게 한 표 드려요 하셨는데 김민수님 왠지 제 친구 이름이랑 똑같은데 그 문방구 앞에서 많이 놀리던 그 친구 아니에요? 똥똥하면서.
0: 민수님 초등학생 아니시죠? 네, 3236번님. 이모 삼촌들의 특권이란 부모님들이 평소에 못하게 하는 걸 재밌게 실컷 시켜주는 것 아닐까요? 2박 3일 동안 조카들 마음을 잘 캐치캐치 하시길 바라면서 제 표는 영디에게 나갑니다. 그 요즘 초등학생들 예나의 캐치캐치 좋아해요.
1: 괜찮아요. 영디 초등학생 아니죠? 약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데.
0: 네, 제 2박 3일 코스를 쫙 제가 드렸으니까 실천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민수님, 3236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본격적으로 가봐야죠.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1: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1: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를 해주세요. 저희가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0: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1045번님, 저희 가족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저희 아빠는 저희 아빠는 83세의 나이에도 엄청 정정하셔서 이번에 열정을 가지고 동대표 선거에 나셨는데요. 아이고, 그만 떨어지시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해도 많이 우울해하고 계실 아빠께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이 어울릴까요? 더불어 저희 아빠께 힘찬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1045번이요. 아버님 지금 많이 좌절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엔 마음까지 같이 챙기시면서 좀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0: 아버님 연세 이 관심사가 건강이거든요. 그쵸?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혹시나 영디가 지금 속옷 선물 세트 보내드릴까 봐.
1: 설마요.
0: 지금 이 선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네. 먼저 해보실래요?
0: 청춘이라는 거를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새싹이 바람에 돋아지는 봄철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지금 83세지만 누군가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아버님이 지금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잖아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는 아버님이 새로운 이 시기, 아버님은 지금 청춘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청춘이시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아버님 미소가 싹 웃고 햇살은 부서지고 공기가 참 좋고
1: 이게 시적이죠.
0: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아버님 이거 임기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년에 아버님은 동대표 다시 나가실 수 있는 청춘이십니다. 힘찬 위로도 되고 응원도 되고 아버님께 당신은 청춘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희망찬 노래, 딕펑스의 비바 청춘.
1: 노래 부르셨을 때 되게 애절하게 부르셔서 저 순간 발라드인 줄 알았어요.
0: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뒤에 코러스가 쫙 깔려야 되는데.
1: 그래서 내가 아는 가사인데 뭐더라 뭐더라 했는데.
0: 코러스네 코너.
1: 신나는
0: 무슨 노래일까요? 비바 청춘.
1: 좋아요. 청춘이시죠. 맞아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했거든요.
0: 네.
1: 근데 왠지 딕펑스의 비바 청춘 이것보다는 좀 아실만한 곡으로 위로와 용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0: 혹시 그 임영웅 씨 이런 노래 강한 무기로 가져오신 건 아니죠?
1: 제가 그쪽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신나고 좀 더 대중적인 곡.
0: 뭘까요?
1: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한 번 더 하시라고.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굴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강력한 경쟁자가 어쨌든 동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자 사라졌어요. 다음에 하실 수 있어요.
0: 근데 만약에 85세에 어떤 아버님이 새 아파트로 또 이사를 오시면 어떡하죠? 형님이?
1: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사시고 이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을 더 잘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 도전하시면 될 겁니다.
0: 한마디만 더 붙이면 좀 구차해질 것 같지만 우리 아버님의 그 연세에 관심사가 뭐라 그랬죠?
1: 건강
0: 그리고 날씨입니다. 바람이 불고 웃습니다. 햇살이 부서지고 또 웃어요. 공기가 달다. 미세먼지 너무 중요하죠. 참 좋다. 여기 이사 오길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디가 가져온 노래는 막 허리 꺾고 요란하게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싶단 말이에요.
1: 에이 그렇진 않아요. 내적 댄스 할 수 있어요.
0: 그래요? 그러면 제작진의 판단 저 오랜만에 가보고 싶은데.
1: 그럴까요?
0: 네.
1: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우와 비바 청춘 딕펑스 노래
1: 이야.
0: 희망차게 여러분 듣고 오겠습니다.
1: 질풍 가도가 안 된다고요?

0: 방금 들으신 곡 디펑스의 비바 청춘이었습니다.
1: 아 좋긴 좋네요.
2: 그쵸?
1: 네.
2: 그 방금 노래는 퇴근하실 때 들으세요.
0: 아, 네. 아버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배들착 폴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서지영님. 저는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답니다. 집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저녁 먹고 시장 가면 산책하는 기분도 들고 떨이로 파는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전통시장을 구경하면서 들으면 좋을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네요. 서지영님 전통시장에서는 아 이것도 먹어야죠. 전.
2: 전.
0: 아, 맛있게 팔잖아요.
2: 그쵸?
0: 이것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든 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시장에서 약간 나물 같은 것만 사오시면 되겠네요.
0: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볼까요?
2: 좋아요.
0: 저희 집 근처에 전통시장까지는 없고 가까이에 저희 집 아파트 매주 금요일마다 장이 열려요. 장 열리시나요?
2: 저는 장 안 열려요.
0: 그래요?
2: 네.
0: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거의 한 동네에 살았는데 진짜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제가 거기 가서 떡볶이를 먹는 게 저의 루틴이었어요.
2: 대단지 지금까지도. 아파트 사시나 봐요.
0: 네, 좀 큰 아파트 살아가지고 쫙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금요일마다 뭐 돈가스 팔고 뭐 닭강정 팔고 떡볶이 팔고 하는데 저는 다 노.
2: 그럼요.
0: 오로지 떡볶이.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 명수의 떡볶이 그래서 가져왔어요. 박명수의 명수의 떡볶이. 떡볶이 이번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 시장 안에서 파는 떡볶이 진짜 맛있잖아요.
2: 근데
0: 꾸덕거리는 거.
2: 근데 그 민트도 저는 민초파라서 단 민초파를 이해를 못하는데 떡볶이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0: 정말요?
2: 만약 서지영님이라면
0: 그럴 수 없어요.
2: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막 소름이 돋으면서 떡볶이?
0: 그렇게까지 싫어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죠.
2: 저는 그래서 조금 아우를 수 있는 노래. 제가 시장에 갔을 때 경험을 해보면 그 우리 상인분들이 너무나 이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2: 저한테 항상 아유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 아 그래 이 앞에 있는 이거 떡 좀 꺼내 먹어. 그럴 때 이 떡을 꺼내 네?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저는 자이언티에 꺼내 먹어요.
0: 꺼내 먹어요?
2: 시장에는 이런 정이 있어요. 이게 시식 매대가 없어도 이거 하나 먹어봐.
0: 아 요즘은 근데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2: 함부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는 절대 안 되고 약간 대화를 좀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장님이 오케이 해야죠. 그래서 이 꺼내 먹어요가 마트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0: 꺼내 먹어요.
2: 네.
0: 아, 뭐 줄까 줄게 아니면 뭐 그 조연아 씨의 줄게 어때요?
2: 그걸 하지 그랬어요, 영디.
0: 그러게요, 줄게. 아, 꺼내 먹어요.
2: 왜냐면은 막 상인분들이 아유 점심 또 걸렸어. 좀 챙겨 먹어. 그러면 이따가 밤에 잠도 잘 올 거야.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자이언티 목소리랑 다 겹치더라고.
0: 하나도 안 겹쳐요. 근데 지금 부르는 건. 아, 자이언티 뭐 갈까요?
2: 그래요? 오늘 자신감이
0: 더,
2: 많이 없는
0: 한 번 더 제작진 갈까요, 그러면?
2: 좋아요.
0: 네, 저는 네.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 떡볶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2: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영디가.
0: 그 정도예요?
2: 네.
0: 알겠습니다.
2: 아닐 수도 있어요.
0: 하나, 둘, 셋. 다 전데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저예요.
2: 아니, 떡볶이 다 좋아하시나 보다.
0: 시장은 떡볶이라니까요.
2: 다음에 회식은 떡볶이로 해야겠어요.
0: 여러분, 바로 가시죠. 박명수가 부른 명순의 떡볶이입니다.
3: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김예림과 유엘이 피처링한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였습니다. 우린 마지막 사연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3: 박지훈님,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리고 커피도 안 마셔요. 근데 저희 사무실 사람들은 저만 빼고 다 흡연자이면서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들을 만한 노래 좀 선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들으니 너무 재밌어서 두 분이 저한테도 선곡을 해주시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서 사연 남겨봅니다.
2: 박지훈님, 아 그쵸,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흡연자가 많으시면 이것도 갖다 놔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체 탈취제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네요 사무실에.
3: 박지훈님, 두 분이 우리 박지훈님한테 선곡을 해주시니까 어떤 기분이 들지 좀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영디 먼저 가시죠.
2: 아 그래요? 자신 있으신가 본데요? 저는 네. 아 직장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박지훈님이면 남자분이시겠죠? 그렇죠. 근데 남자분이신데 흡연도 안 하시고 커피도 안 하시고 오 이거는 굉장히 나의 길을 가는 거다. 마이웨이 하고 계신 거다. 이 당당함을 제가 계속

0: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이 곡을 골랐어요. I do me, I do me right. 그냥 I do me, I do my way. My way. I do me. 그냥 나대로 간다. 키키의 I do me.
1: 신곡이네요.
0: 그렇게 신곡은 아니에요. 네. 작년에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1: 외래 노래인가요?
0: 아, 우리나라 곡입니다. 아이돌 곡이에요.
1: 수입해온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렇군요. 또 신곡에 약하다 보니까.
0: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1: 움츠러드는데. 아, 근데 우리 사무실 분들 혹시 줄담배 하시는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줄담배 하시는 분들은 참 한참을 지나도 안 와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0: 그쵸.
1: 저 줄담배 하는 사람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있을래. 나는 이게 좋아. 두루루 두루루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두루루 더 체인스모커의 이제 줄담배라서 저는 체인스모커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체인스모커랑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something just like this. 누군가는 아우 너 뭐 회사 생활 하려면 담배 한 대 펴야지. 아우 커피를 한 마시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냥 난 지금처럼 지금처럼 할게.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뚜.
0: 그 가사가 이 의미가 맞나요?
1: 끼어 맞춰봅니다. 어떻게든. 어때요 박지현님 뭐가 더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0: 아 남자분이시니까 아이돌 곡으로 가시죠.
1: 그건 또 논리가 있네요.
0: 그쵸.
1: 네. 근데 이 체인스모커 줄담배 이거 엮어봤는데 별로예요?
0: 체인스모커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1: 아 근데 이것도 아 그래요? 미련이 조금 남긴 하는데.
0: 그런가요?
1: 근데 아이돌 노래를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박지현님이.
0: 이번에는 제 걸로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 자기의 이 줏대가 있으시네요.
0: 아 그럼 있어야죠.
1: 밀어붙이네요 그냥.
0: 있어야죠 막. 있어야죠.
1: 뭐 동정하고 이런 건 전혀 없네요.
0: 일단 다음 주까지 이기면은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좀 봐드릴까요?
1: 아닙니다. 그냥 저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박지현님이 사실은 제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듣고 계신다면 좀 남겨주시면
0: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곡한 키키의 I Do Me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달력을 넘기다 보면 괜히 빨간색 숫자에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되잖아요. 7월엔 빨간 날이 일요일 뿐이라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올해 7월 달력에는요, 18년 만에 빨간 숫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빨간 날이 됐어요. 18년 만에 돌아온 반가운 공휴일 빨간 날. 아,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라서 주말까지 쭉 3일 연휴가 이어집니다. 우왕, 황금 연휴 최고 하면서 일단은 마음껏 기뻐하시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 제헌절, 이 제헌절의 의미도 마음속에 그만큼 중요하다, 빨간 줄 쫙 끄면서 동그라미 딱 치면서 진하게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0: 안녕히 계세요. 난 안 갈래. 이리 와 빨리.
1: 7월 17일 금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 북적북적 했죠. 셀럽파이브, 더블브이, 옥달, 요조, 치즈, 방문치가 함께한 잘 먹고 잘 사는 법 듣고 오셨습니다. 18년 만에 오늘 제현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빨간 날이라서 오늘 여유롭게 하루 시작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7월 17일 제현절의 의미도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또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또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임시정부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동안 법에 얼마나 큰 변화, 얼마나 많은 체계들의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걸 제정했던 날, 오늘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내일 그래서 김지원 쌤이 역사 1주 시간에 헌법 제정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해요. 내일 그 의미를 더 깊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도착한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9963번님이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일본 사람이에요.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고 공부도 되고 잠깐만요. 다시 읽을게요. 왜냐하면 한국에 사는 일본 사람이에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본에는 당연히 일본 사람이 살고 있겠죠. 죄송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잘 못 읽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일본 사람이에요.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고 공부도 되고 아주 좋아요. 대희님 제거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시면서 일본 발음 살짝 해봤습니다.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입니다. 한국에 왜 또 오셔가지고 어떤 연유로 이렇게 살고 계신지까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오래오래 친구로 지내면서 이렇게 본인 이야기도 많이 건네주세요. 그래야 더 친해지죠. 자, 오늘도 예, 전 세계 어디에 계시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친구예요. 공휴일이지만 두 시간 열심히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장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금요일 4부 새 코너입니다.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 미라클 머니 경제 크리에이터 토니에 씨와 함께할 거예요. 불금엔 모닝 나이트 빨간 날이자 불금인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여러분들의 계획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침 나이트라고 붙였지만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 코너입니다. 지난번에 아주 아찔했죠. 어제 그거 보험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 언제나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0: 651호 GS건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1: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9: 티어실 원스야
8: 싹 한 번에
9: 티어실 원스야
8: 무조맨
9: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3: 네, 테디 집중 호우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충청 이남 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충남 보령에는 지금 호우특보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 김포, 인천에는 폭풍 힐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 강원도까지 비가 확대돼서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로는 최대 250mm 이상 퍼붓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극한 호우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낮 동안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섹시하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섹시하죠?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공휴일이라고 누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아침 일찍부터 만끽해 봅시다. 오늘 재현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황금 연휴를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법. 오늘 쉬는 분들 연휴 동안 뭐 하실 건지, 출근하신 분들은 또 주말 어떻게 보내실 건지 사연 파이팅 있게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부침 요리원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물고기 드립니다.
1: 난 내 잊지 못하니
0: 노래 계속 들을게요.

아, 비닐 바지 입고 싶어요. 박진영, 날 떠나지 마. 흐르고 있습니다. 모닝라이트 계속 갑니다. 3895번님이 저는 오늘 여름휴가 떠나요. 캐나다 갑니다. 야 하셨는데, 와, 여름휴가 캐나다 가요? 많이 부럽네요. 이런 거 말고 소소한 여행 보내주세요. 너무 많이 부러워가지고 지금 반응을 좀 크게 못하겠네요. 예, 부럽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1933번님이 저는 오늘 아내를 두고 남자들끼리 재미없는 여행을 갑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하셨는데, 아유 어떡해요. 이리 오세요. 아내 없이 가는 여행은 최악이에요. 너무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손이라도 좀 올리고 이렇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너무 불편하시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자,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오늘 뭐하고 보내실 건지 불금계 주말계 계속 보내주세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4752번님이 출근하려고 지금 시동 걸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달려봅시다. 부릉부릉. 맞는데 아 출근 또 기왕하는 거 기분 좋게 예 해야죠. 그리고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출근하고 싶어서 막 부릉부릉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무조건 쉬고 싶어 한다는 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은 분들 아자아자. 5033번님 뭐야 이거 후룰루 아사르비아 콜롬비아 이거 리듬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신나는 불금 아침이네요. 출근 안 하고 놀러 가고 싶대. 아시면서 출근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정신 챙기셔야죠. 정신 챙겨야 됩니다. 박예진님이 우와 불금 나이트 너무 신나는데요. 점해추 해주세요 테디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점해추 뭐 해야 되나. 오늘 점심은 아 매콤한 걸로 갈까요? 낙지볶음 갈까? 낙지볶음? 낙지볶음 매콤하게. 막지 싫어하시면 오징어 볶음이라도 약간 고추가 좀 묻어있는 볶음 쪽을 해가지고 쌀밥이랑 같이 쫙 입에서 아우 매워 침 나온다. 화끈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소녀시대 소녀시대 들을게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2932번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달에 불량연애 시즌2 시작하는 거 봄. 시즌1 보고 양키들에게 사랑을 배워버렸는데요, 시즌2는 또 얼마나 사랑꾼들이 나올지 기대가 돼요. 앉으라고, 사랑하러 왔잖아. 이 대사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역시 사랑은 양키처럼. 알겠습니다. 양키라는 표현도 자주 쓰면 좋지 않습니다. 자, 불량 연애는요 전직 조폭, 폭력배, 폭주족, 호스트 등 이 출연하는 일본의 연애 리얼리티 쇼입니다. 오는 8월 4일에 새로운 시즌이 공개된다고 해요. 출연자들의 거침없는 사랑 표현 덕분에 시즌1이 정말 화제였는데 이번에 또 얼마나 자극적일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는 불량연애는 자극보다는 그 솔직함에 약간 힐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세대에서 잘 자기 표현 못하는 세대를 넘어서서 화끈하게 해버리는 이 표현들이 주는 그 맛이 있었습니다. 2932번님 매운맛 과자 드립니다. 7934번님 북중미 월드컵 기념품 봄. 국제축구연맹에서 결승전 경기장에 깔린 잔디를 작게 잘라서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판대요. 근데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뭐 67만원이나 하더라고요. 후덜덜. 예,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에 선수들이 실제로 뛴 경기장 잔디를 잘라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잔디 조각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가 약 6.4cm라고 합니다. 사실 거예요? 그렇구나. 7934번님 제가 뭐라 말을 못하긴. 근데 뭐 의미를 가지면 또 괜찮죠. 7934번님 말차 초콜릿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보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조지 에즈라의 그린 그린 그레스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주지의 지라의 Green Green Grass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의 어제 이슈들 계속 소개받겠습니다. 2288번님이 하트 모양 나무 봄? 충청북도 청주에는 하트 모양으로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하트 나무 길이 있대요. 요즘 여기가 새로운 포토존으로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저도 청주 놀러가서 하트 나무랑 사진 찍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 가로수로 하트 모양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약간 AI로 만든 것 같아. 오, 이게 실제로 있다고 하니까 국내 여행 고민하고 계신 연인분들 데이트 코스로 청주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여기 한번 쫙 찍고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288번님 감사해요. 사탕 세트 드립니다. 오, 큰 걸 드리는 건가요? 정말 세트 아니면 이 정도 터뜨리지 않는데. 6292번님이 축구선수 엘링 홀란이 한국인한테 네일아트 받은 거 봄?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화제가 된 축구 스타죠. 엘링 홀란드가 최근 네일 아트를 받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LA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네일 아티스트에게 받은 거래요. 머리끈도 한국 브랜드라고 하던데 홀란 한국 좋아하나 봐요? 하셨는데 요거는 약간 뭐 저는 뭐 티 발음을 좀 하면은 한국인이 유독 이런 머리끈도 잘 만들고 네일 미용 이런 걸 잘 해서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거지 한국인이라서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한국인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내일 하여튼 받는 모습은 진짜 마치 AI 같은데 진짜 받는 거 맞죠? 왜 이러는 거야? 예, 선생님 너무 아름다운 취미 존중합니다. 예쁘다 귀엽다. 6292번님 초코맛 파이 드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9929번님 영화 모아나 실사판 개봉한 거 봄? 애니메이션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실사화는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해서 내일 아이디랑 보러 가려고요 하셨는데 모아나 역에는 배우 캐서린 라가아이아가 그리고 마우이 역에는 유명한 배우 드웨인 존슨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싱크로율이 너무 좋아요. 백설공주 뭐 인어공주 이후로 싱크로율 너무 좋아서 조금 마음이 듭니다. 자 영화 보고 후기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29번님 팝콘 과자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0: 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금토일 이렇게 연휴잖아요. 어제 오후부터 진짜 여기저기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 특히 강원도로 가는 길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24km가 정체고 조양에서 춘천까지도 5km가 밀려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쪽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10km, 또 호법과 원주 일대로 지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는 모두 남이 쪽으로 광주 일대 4km가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7시 넘으면서 차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남사, 또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는 13km가 지체고요. 대전 부근은 사고가 있어서 정체입니다. 서울에서는 동소문로가 기름교차로에서 미아리고개 쪽으로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우리 깨알 뉴스가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 봐요. 지금 문자가 왔는데 네. 1224님이 테디 자영 리포터님 예전에 깨알 뉴스에서 숙소 제일 싸게 예약하려면 일주일 전에 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1: 네.
0: 무려 치킨 두 마리 값이나 세입해서 예약했어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제주도로 떠납니다. 잘 다녀올게요.
1: 와, 역시 우리 애청자분들은 네. 이렇게 굿모닝만 잘 들어도 떡이 떨어집니다.
0: 근데 여러분, 근데 여행 갈 때 이것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 예약했는데 없을 수도 있어.
1: 자리가 없을 수도.
0: 있으면 싸게 되는데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1: 계속 확인하다가 그러면은.
0: 그렇지. 미리 네. 해놓고 계속 확인하다가 가면 됩니다.
1: 네.
0: 자, 아주 꿀이 떨어지는 팁들이 많아요.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이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 번만 적발이 돼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 축제나 공연 같은 큰 행사 있으면 숙박비 갑자기 막 뛰는 경우 있잖아요.
1: 네, 실제로 지난달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때는 10만 원대 객실이 75만 원까지 오르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 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1회만 적발이 돼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어요.
0: 제재 수위가 훨씬 강해졌네요.
1: 네, 앞으로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고요. 반복해서 위반하면 10일, 20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숙박 요금은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의무적으로 게시를 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에 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0: 예, 앞으로는 숙박업소도 이용객들도 모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테디, 마지막으로 목욕탕 가서 이태리 타월로 빡빡 때밀고 온 게 언제예요?
0: 아, 이게 언제지? 꽤 된 것 같아요. 한 7년? 꽤 오래됐어.
1: 진짜 오래됐네요.
0: 네, 오래됐어. 아버지랑 간 거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왜요, 근데?
1: 그런데 최근에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른바 K-이태리 타월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목욕용품 상점에 가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이태리 타월 있어요? 라고 묻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때밀수건은 물론이고 헤어캡과 헤어밴드, 목욕바구니 같은 K-사우나 용품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또 아이돌 콘텐츠에 찜질방과 목욕탕 문화가 자주 등장하면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0: 아, 이태리 타월로 빡 씻고 나오면 시원하죠?
1: 네.
0: 이태리 타월인데 K-사우나 용품 이름 때문에 이게 좀 볼 수 있나 싶기는 하네요.
1: 이 이태리 타월 이름만 들으면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수건 같지만
0: 예.
1: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때밀이 수건입니다.
0: 그래.
1: 부산에서 직물 공장을 운영하던 김필곤 씨가 이탈리아산 비스코스 레이온 원단으로 처음 개발한 건데요. 이전에는 수건을 말아 쓰거나 돌을 이용해서 때를 밀었었는데
0: 예.
1: 이태리 타월의 거친 질감이 한국인들에게 딱이었던 거죠. 이 때밀이 수건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탈리아산 원단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태리 타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0: 아, 이태리 타월 이런 유래가 있었네요. 외국인 관광객 만나서 이거 좀 물어보면 꼭 이렇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마지막 소식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유독 관절이 쑤시고 또 몸이 더 뻐근한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장마철 건강관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하니까 피로가 더 쉽게 쌓이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강한 비가 쏟아지고 다시 또 무더위가 찾아오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상변화는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걸 넘어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기압 변화가 커지면서 관절 주변 조직이 민감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비 때문에 활동량이 줄고 또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만 오래 쐬면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면서 관절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장마철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은 실내 습도 40%에서 60% 정도로 꼭 유지하시고요.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사용할 때는 찬바람이 관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운동 운동으로 관절을 꾸준히 움직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장마철에는 세균과 곰팡이도 쉽게 번식이 되는 만큼 외출 후에는 손을 잘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위생관리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0: 예, 장마철에는 관절관리도 위생관리도 평소보다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아 근데 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그래,
1: 아기 낳기 전에는 많이 썼는데.
0: 아 정말? 네. 저도 이게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피부에 안 좋다 얘기 들으면서 사용한 게 안 좋나 싶기도 하고 매일 샤워 한두 번씩 하는데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래도 이걸 또 밀어줘야지 오는 그 시원함이
0: 있어, 그건 있어.
1: 있거든요.
0: 아 있어.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자 여러분들도 얼마나 또 이태리 사월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밤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라의 워터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1: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한 주 동안 받은 스트레스 퀴즈로 날려버리자.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리고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드시면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2월 6일에 입대한 아들이 드디어 다음 달에 전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확 달라진 환경 때문에 힘들어했는데요. 지금은 너무도 씩씩하게 군생활 마무리 잘하고 있는 아들에게 대견하다는 격려와 함께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파티를 열고 싶어요. 반반한 퀴즈에 참가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영광까지 감사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청주에 살고 있는 현역 군인의 아빠 정태동입니다.
0: 네. 태동님 반갑습니다. 네. 곧 제대를 하겠네요. 아들이.
1: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8월 초에 제대입니다.
0: 아드님이 제대인데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 예.
0: 면회를 가신 적이 있으세요?
1: 면회보다는.
0: 예.
1: 요즘은 이제 군인들이 그 주말 외박이 예전보다 많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외박 나올 때마다 가서 픽업을 해서 같이 하룻밤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0: 다정하다. 예. 아버님 너무 다정해. 아드님이 어디서 복무하고 있어요?
1: 근무지는 대구에 있습니다.
0: 대구? 이거는 가까운 데도 아닌데.
1: 예.
0: 그렇군요. 아들이 군대 가서 보니까 좀 달라진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처음에 그 부대에 입대할 때 좀 주눅이 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축 처진 어깨로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 부대 위병소 정문을 나설 때 보면 어깨에 힘도 들어가 있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야, 부모님한테 아빠한테 하는 것도 좀 달라진 게 있나요?
1: 달라진 것도 많이 있지만 변치 않는 건 또 애교입니다.
0: 아, 원래 애교가 있었구나.
1: 예, 애교가 넘치는 아이였는데
0: 예,
1: 군대 가서도 그것만큼은 변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0: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또 네.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랑을 또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또 멋지게 나라를 지키고 있네요. 이제 제대하면은 그러면 뭐 아드님은 어디로 복귀하나요? 학교로 가나? 직장으로 가나?
1: 저희 아들이 KC처럼 그 뮤지컬을 아주 좋아해서 뮤지컬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0: 그렇군요.
1: 이제 제대하면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영국으로 그 뮤지컬 관람 투어를 간답니다.
0: 멋지다. 조만간 같이 그러면은 무대에 오를 수도 있겠네요. 저랑.
1: 예, 태희씨 공연도 아주 좋아하고.
0: 세상에.
1: 예, 존경한답니다.
0: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곧 뮤지컬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만나면 내가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1: 예, 그러면 뭐, 끝났습니다.
0: 자, 이제 반반한 퀴즈 풀어야 되는데, 퀴즈 어떻게 성공 자신 있으세요?
1: 문제가 요즘 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0: 많이 어려워요.
1: 걱정은 좀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77초 동안 모르시면 빨리 패스하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까지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0: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12 곱하기 3은?
1: 36.
0: 아빠의 여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1: 이모. 아, 고모.
0: 사자성어입니다. 빠른 기간 내에 싸워서 결론을 빨리 내림. 속전?
1: 속결.
0: 노래를 부른 가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1: 패스.
0: 패스. 소녀를 영어로 하면?
1: 걸.
0: 소녀. 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이 대사가 나온 수지 이재훈 주연의 영화 제목은?
1: 건축학개론.
0: 세계 7대륙 중 아르헨티나가 있는 대륙은?
1: 남아메리카.
0: 굿모닝 FM이 새로 생긴 금요일 4부 경제 코너의 제목 미라클. 미라클
1: 경제.
0: 아 비슷한데. 돈. 돈.
1: 머니.
0: 조선 중종 때 급진적 개혁을 이끌다가 기묘사화로 숙청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1: 왕조.
0: 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 리어왕, 맥베스 그리고?
1: 패스.
0: 아 다시 돌아갑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됐어. 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푸셨어. 야,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오, 거의 만점 나올 뻔했어요. 8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야, 고맙습니다.
0: 아니 상식이 너무 풍부하신데요. 그 빙수야 팥빙수야 이 노래 부른 가수는
1: 윤종신 씨.
0: 아 맞아요 맞아요. 윤종신 네. 씨였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리어완, 맥베스 그리고 오셀로였습니다.
1: 오셀로. 예, 예.
0: 어렵다 어려워. 아. 대동님. 예. 아, 멋진 모습으로 또 성공하셨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들아 날이 더운데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군복무하고 제대해서 밝은 얼굴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0: 끝이에요?
1: 끝입니다.
0: 아, 멋집니다. 이제 네. 세대하면 듬직한 모습의 아들 함께 또 하시면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태민. 보내드립니다. 안녕. 네,
1: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밤바람 퀴즈에 나왔던 남아메리카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이 강이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거대한 열대우림을 끼고 있는 이 강은 무엇일까요? 오늘 힌트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 아마존강, 2번 줄리엔강, 3번 치아건강.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고체 탈취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는 동안 계속 보내주시고요.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우효의 아마도 우린.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정답은 바로 1번 아마존강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5분 저희 선정해서 고체 탈취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톰 미시의 사우스 오브 더 리버 들으시고요. 광고까지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수면의 질을 너무 떨어뜨린다. 많이들 하는 고민이죠. 미국에는 폰 베드라는 게 있답니다. 말 그대로 전화기 침대인데요. 충전 포트도 여러 개라서 마루 탁자 위에 올려두면 온 가족 전화기를 밤새 충전할 수 있죠. 결국 충전을 빙자해서 잠자기 전에 거기다 폰을 반납하는 겁니다. 취침 시간엔 사람은 사람 침대, 폰은 폰 침대에 눕힌다. 난 전화기 들고 자는 게 행복하다면 상관없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폰 침대 생각해 볼 만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선릉에 살고 있는 동희입니다.
2: 네, 8시까지 출근합니다.
1: 저는 해외 사업 업무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퇴근하고 수영을 좀 끊으러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잠깐 배웠다가 이제 야근이 잦아서 레슨 기회를 많이 날려가지고 오늘 다시 등록하려고요. 목표 그냥 놀러가서 수영하기. 태희 좋아요. 약간 잘 드셔서 인상이 좋아요. 태식과 오늘의 다짐, 칼퇴하고 수영 등록하자. 하고 꾸준히 나가자.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헬스장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레슨들 끊어놓고 아 마음은 진짜 너무 나가고 싶어서 끊었는데 그 큰 돈 주고 끊었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날려버린 그 기회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이제 수영 진짜 이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영 무척이나 사랑하는 동희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이 됐습니다. 테일은 진짜 있어요. 좋아하는 그 수준의 단계가 그래서 아, 5단계로 나누는데 이분은 이제 5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5는 테이 그런 사람이 있죠 하면서 이제 얼굴만 슬쩍 떠올리는 단계 5단계, 4단계 정도가 이제 이분 정도 됩니다. 잘 드셔서 좋아요. 거기서 먹는 거 봤는데 너무 좋아요. 라디오를 들으시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들으시면 한 2 정도로 올라갑니다. 저 라디오 들어오면 진짜 2예요. 3부터는 노래를 좋아하는 거. 예. 1은 콘서트 오는 겁니다. 수영 일단 뭐 응원합니다. 그래서 꼭 잘 다니시다가 저희가 사연 소개됐으니까 여기까지 늘었어요 하면서 인증사진이나 뭐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잊지 않고 동희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굿모닝 굿 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돼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어요. 굿모닝 FM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 목소리 소중히 담아오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제헌절인 오늘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분이에요. MBC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예.
3: 네.
0: MBTI 검사 해보셨어요?
3: 당연히 해봤죠.
0: 그 질문 네. 중에 정해진 규칙을 중시하나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3: 아, 그렇죠.
0: 최대한 잘 지킬 것 같아요.
3: 맹신하죠, 맹신.
0: 아, 진짜.
3: 에, 큰일 날 것처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도
3: 네.
0: 규율이라면 지켜요?
3: 네.
0: 와, 최고다, 최고.
3: 그래도 안 지키면 왜냐면 이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든 거니까 또 안 지키면 눈치 보이잖아요.
0: 아...
3: 또 뭔가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 같은 거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3: 직장인은
0: 예. 세상에.
3: 예. 잘 지켜야 됩니다.
0: 예.
3: 테디는 어때요? 테디는 규칙 이런 거 좀 잘 지켜요?
0: 아 저는 잘 지킨다고 보기 힘들어요.
3: 그래요?
0: 예. 아 근데 저 그 질서는 잘 지키려고.
3: 아 질서는 잘 지키는.
0: 아, 질서는 예. 저도 불편함을 주는 건 싫어하니까.
3: 아 예. 테디 안 지키는 거 있다.
0: 뭐?
3: 하루에 세 끼만 먹기. 그거 안 지키잖아요.
0: 안 지키죠.
3: 안 지키죠.
0: 네, 저 한 끼만 먹으니까.
3: 한 끼?
0: 한 끼.
3: 크게 한 끼?
0: 크게 한 끼. 그러니까 밥 먹기 시작해서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다 한 끼예요.
3: 오.
0: 시간이 한 5시간 돼도 네, 한 끼입니다.
3: 좋은 규칙입니다.
0: 좋죠?
3: 예.
0: 언어 유의는
3: 네.
0: 이 언어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3: 아,
0: 그걸 다 이제 유의해서 저희가 지켜야 되니까.
3: 그렇습니다.
0: 재현재를 오늘 더 특별하게 가보겠습니다.
3: 네.
0: 시작해볼까요?
3: 금요일은 어원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중대장 실망했대. 이휘준 상병. 어딨나 이휘준 상병.
4: 아 상병 이휘준. 아 중대장님 또 찾으셨습니까?
5: 아니 그 요즘 말이야 여름이 오는데 선풍기도 좀 닦아놓고 생활관도 열심히 청소 좀 해놔야지.
4: 아이
5: 이게 뭘까 이게.
4: 아우 여기 뭐 이렇게 막 먼지도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이 뭐 손으로 이렇게 샥 해도 없는데 말입니다.
5: 뭐야.
4: 아이
5: 여기 있잖아 먼지 문틈에 여기.
4: 아 이게 뭐, 아이
5: 여기
4: 아이
5: 침대 밑에 여기.
4: 아이
5: 이렇게 봐 여기 있잖아. 청소 똑바로 하라.
4: 아유 착 밑에까지 참 저렇게 화를 내 직성이 풀리시나.
5: 뭐해? 적성에 맞냐고?
4: 아, 아닙니다.
5: 적성이 뭘?
4: 아, 적성 잘 맞습니다.
5: 그렇지. 오늘 대청소를 실시한다. 대청소! 적성에 맞다.
4: 저녁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아, 언제 저녁하나? 맨날 상병이야.
3: 오늘 알아볼 단어 직성이 풀리다 입니다. 네. 아, 제성미대로 돼서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직성이 풀리다. 우리 많이 써요? 직성이 풀리다?
0: 그렇네.
3: 근데 이게 막상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전혀,
3: 이게 뭘까?
0: 전혀.
3: 그쵸?
0: 오원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3: 에이,
0: 아 미안합니다. 아유, 또
3: 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0: 손마음이 또 나와버리네. 직성은 뭐지? 어원이 에헤이. 뭘까요?
3: 에헤이.
0: 직진?
3: 어디서 왔을까요?도 못하겠다 이거는.
0: 어떤 성의 이름인가? 어,
3: 그래요?
0: 억지로 궁금해하네요.
3: 네, 억지로 궁금해서 그냥 제가 할게요.
0: 네.
3: 네, 직성. 자, 한자를 보면요. 고들직, 별성자예요.
0: 아.
3: 별이 나와요 갑자기.
0: 오, 그렇네요.
3: 네. 자, 직성이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운명을 알아보는 별을 의미합니다.
0: 오.
3: 총 9개의 별이 있대요. 저는 이거 봐도 잘 모르겠어요.
0: 오,
3: 사실.
0: 예.
3: 재웅직성, 토직성, 수직성, 금직성, 일직성, 화직성, 계도직성, 월직성, 목직성이 있다고 해요.
0: 예.
3: 모르겠죠 잘.
0: 전혀 모르겠어요. 요거 근데 이제 허한나 씨는 알 것 같으니까. 안나 씨가 요새 네. 별자리 요것도 예, 타고 있거든요.
3: 약간 사주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도
0: 있어,
3: 하고.
0: 있어요. 그래서 그쵸. 뭐 희준 아나운서한테 보낼게요.
3: 네. 네. 자, 이 별들이 나이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제 찾아온다는 그런 거예요.
0: 예.
3: 흉한 직성이 있고 기란 직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풍습에선 그해 어떤 직성이 드느냐에 따라 한 해의 기륭이 결정된다고 믿었고
0: 오.
3: 또 무속에선 직성에 따라 그에 맞는 직성 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네, 흉한 직성일 때는 쫓아냈는데 방법이 좀 신기해요. 지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짜를 써넣어서 정월 열 나흔 날 밤에 개천에다 버려요. 그러면 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0: 아, 정성이 있네.
3: 네, 옛날에 이렇게 했나 봐요.
0: 어, 진짜 정성이 있어. 네,
3: 이렇게 직성이 풀리면 사나운 운수가 풀어져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가 일상생활에 적용이 돼가지고 일이 풀려서 만족하다, 성에 차다 라는 뜻으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예전엔 이걸 엄청 중하게 여겼군요.
3: 그러니까요. 운 이런 뭐 사주 약간 이런 느낌이죠.
0: 옛날 그죠? MBTI 같은 거죠. 뭐. 옛날
3: 약간
0: 뭐 넌 뭐야? 성 뭐야? 별자리 뭐야?
3: 그런 거예요. 흉하네. 이거 안 되겠다. 풀어야겠다.
0: 아, 풀어야
3: 약간
0: 돼,
3: 이런 느낌. 직성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직성.
0: 아, 그래서 직성이 풀리다.
3: 네.
0: 자, 휘준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또 직접 네. 준비해 주신 예, 금요일 또 덕분에 잘 하나 배워갑니다.
3: 네.
0: 예.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보내드려요. 안녕.
3: 안녕.
0: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올게요.

0: 홍대강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4부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입니다. 작고 소중한 우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시간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크리에이터 손희애님과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액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이번 장마 도대체 얼마나 비를 쏟아야 직성이 풀릴까 싶기도 한데요. 제헌절인 오늘은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오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모레까지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로는 최대 250mm 이상을 예보하고 있고요. 취약 시간대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극한 호우 예상되니까 주변 시설물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 제주의 기온은 27도로 남부지방 제주도로는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32도로 오늘도 낮 동안 무덥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오락가락 장맛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금요일입니다. 네네. 이제 오늘 쉬시고 주말에 네. 또 뭐 드실 건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1: 아, 이제 빨간 날이잖아요. 사실 계획을 좀 짰는데 예. 혼자 놀 수 있는 계획을 짰는데 예.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통보하려고요.
0: 아, 또?
1: 용서가 허락보다 빠르기 때문에
0: 그렇지 그렇지.
1: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예, 그게 훨씬 빠르긴 한데
1: 가서 이제 닭갈비를 한번 먹어보려고.
0: 어떤 거?
1: 닭갈비를 한번 먹어보려고.
0: 아, 그럼 저 위쪽으로 올라가나요?
1: 네, 위쪽 동북쪽으로 올라가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함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1: 어, 누구? 아, 저희 와이프랑요? 예, 예. 아, 뭐 함께 할 수 있죠.
0: 아, 이거 선택지가
1: 가능합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1: 가능합니다.
0: 처음 생각해 보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 화목합니다.
0: 예. 예.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촉법소년, 두 번째 키워드는 모두의 AI, 마지막으로는 지방공항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촉법소년입니다.
0: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죠. 소식 전해주시죠.
1: 정부가 이제 형사 미성년자 기준, 그러니까 이제 촉법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만 13세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인 13세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 예, 연령 기준 조정이 좀 되는 건데 특정 범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거죠?
1: 그 정부의 안에는 이제 강력, 중대, 반복 이러한 범죄 등에 대해서 이제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적용할지는 앞으로 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서 정할 예정입니다.
0: 예, 실제로 촉법 연령 이제 하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1: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의지를 좀 불태웠는데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다면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다만 이제 모든 범죄에 대해 한 살을 낮출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서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지는 조금 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 낮추는 정부안이 너무 좀 미약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거쳐서 다시 토론할 예정입니다.
0: 예, 정부가 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 걸까요?
1: 촉법에 해당하는 연령의 범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이 2020년 9,600명 수준에서 지난해 약 2만 1,100명으로 5년 사이 약 2.2배로 늘어난 건데요.
0: 예.
1: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2.8배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강간, 추행과 절도도 각각 약 2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0: 에는 절도가 좀 가장 많았는데요. 약 1만 100명 정도였고요. 강력 범죄 중에서는 강간과 추행이 한 739건 정도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1: 아, 촉법 사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보호 처분과 피해자 보호 제도 등도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인데요. 촉법 소년 사건을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법원으로 보내는 전권 송치 제도를 좀 개선할 예정이고요. 가족 치료 명령과 피해 회복 제도를 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피해자의 진술권과 사건 진행 상황을 알 권리도 강화할 방침이고요. 과밀화된 소년원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을 합니다.
1: 예전 기준을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 예방 그리고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까지 함께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모두의 AI입니다.
1: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AI 서비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죠?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용량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I 챗봇을 연내 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제 공공서비스 이용을 돕는 AI 에이전트와 분야별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내년부터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인데요. 일단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요. 9월에 베타 서비스를 거쳐서 연내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1: 예.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과 이동통신사 일부가 참여를 확정하거나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기업들이 모두의 AI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있겠죠?
0: 정부는 올해 이제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최신 GPU를 최대 512장까지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서비스 운영 비용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기 투자 부담을 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서비스 과정에서 확보한 이용자들의 질문 데이터를 자체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또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실적이 향후 이제 공공이나 기업 시장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좀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인 셈입니다.
1: 정부의 지원과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조건과 부담도 당연히 있겠죠?
0: 맞습니다. 이제 자체 모델이 있더라도 다른 회사의 모델을 또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외국산 모델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컨소시엄 구성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전 국민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담이고요. 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부담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뽑힙니다.
1: 국민과 기업들의 AI를 활용하거나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지방공항입니다.
1: 지방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57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어나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수도권 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17%나 증가했는데 지방공항 입국 증가율이 이보다 2.4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과 비교해도 46만 명이 많습니다.
1: 와, 지방공항의 외국인 입국객이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이게 지방공항을 오가는 국제노선이 늘어난 영향이 큰데요. 올해 하계 운항 기간에 또 12개 국제노선이 새로 개설이 됐고요. 기존 26개 노선도 증편이 됐습니다. 또 신규 취항 항공사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을 하고 있고 외국인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는 인센티브도 지원했는데요. 또 다국어 안내 체계와 예약 택시 승차 구역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의 공항 이용 편의를 개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 앞으로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가는 항공편도 더 늘어나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과 몽골이 지방공항의 몽골 노선 운항 횟수를 주 24회에서 35회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또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이제 수도인 울란바타르에만 취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몽골 내 모든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지난해 한국과 몽골을 오간 여객은 78만 명으로 2019년보다 약 90% 늘어났는데요. 관광과 기업 활동, 물류 교류 확대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방공항과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노선도 확대 추진되고 있죠.
0: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에 상하이 공항그룹과 지방공항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상하이 공항의 운항 시간대가 부족해서 신규 취항과 증편이 어려웠던 문제를 좀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항의 상하이 노선 이용객은

0: 2023년 92만 명에서 지난해 또 220만 명으로 2.4배 늘었는데요. 올해는 김해와 제주 노선이 좀 증편이 됐고요. 청주 노선도 새롭게 개설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이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것만큼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관건은 지속 가능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최기정 기자님 신청곡 띄워드릴까 해요.
0: 오늘은 제가 주주클럽에 16스물을 신청했습니다.
1: 이게 아야야야 이건가요?
0: 쇼킹 쇼킹 이건데 네, 맞습니다. 네.
1: 잘한다. 뒤집어줘야 돼요.
0: 뒤집어줘야 됩니다.
1: 이게 뒤집어줘야 됩니다. 신청한 이유가 있겠죠?
0: 이 날씨 요새 덥고 막 비가 갑자기 왔다 다시 덥고 이렇잖아요. 사실 이 보컬 분이 저 성함이 아마 주다인 씨로 기억하는데 보컬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1: 맞아.
0: 그리고 또 목소리를 뒤집듯이 날씨가 뒤집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이렇게 철학적인 것까지 다 네. 녹여서.
0: 일단은 노래를 정해놓고 이유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뉴스 검색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듭니다. 제일 오래 걸려요.
1: 하지만 잘해주셨습니다.
0: 아, 예.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자 오랜만에 또 주주클럽에 16스물 들으면서 최기찬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들으시고 경제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와 미라클 머니 시작할게요.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연휴 맞아서 고속도로로 차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오늘 아침 6시 전부터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도 상인에서 서종까지 24km가 정체고 남춘천에서 춘천까지도 10km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또 덕평에서 호법, 만종에서 원주 사이로 각각 10km씩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수원 부근 1,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수원 신갈 일대로 정체고요. 오산에서 남사, 또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사이로 20km 구간 밀려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는 모두 남이쪽으로 경기 광주 부근으로 4km 정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에서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이 월릉에서 신내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통째로 지갑을 맡기고 싶은 분이에요. 경제 전문 크리에이터 손희애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손희애입니다.
0: 어서 오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지갑을 맡겨주시겠습니까?
0: 저 맡기고 싶어요. 아. 왜냐면 저 그때 첫 시간에 숨은 돈 있잖아요. 네. 제가 봤거든요.
1: 얼마입니까?
0: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싶을
1: 정도로. 진짜?
0: 진짜예요.
1: 얼마예요?
0: 전 1,000만 원 넘게 있습니다. 장기 적금을 해놨던 걸 모르고 있었지?
1: 제가 이때까지 이걸 소개드리고 들은 금액 중에 역대급입니다.
0: 아, 이게 저희 사촌 누나가 들으라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지역 그 은행에.
1: 아.
0: 지역 은행에 부산 쪽에.
1: 네.
0: 그거를 제가 보니까 이게
1: 해두셨는데 이미 만기가 됐는데 잊고 살고 계셨던 예. 거예요?
0: 우리 누나 왜 얘기 안 해줘?
1: 제가 끝나고 계좌번호 불러드릴
0: 누나가
1: 테니까
0: 누나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걸 나한테 왜 얘기는 안 해줘?
1: 계좌 끝나고 제가 그냥 계좌번호 부를 테니까 5% 송금하세요.
0: 5%? 전에 5%면 너무 큰데.
1: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0: 오 진짜요 진짜요. 와 제가
1: 저에게 지갑을 맡길 만하네요.
0: 예, 이해님 오셨으니까 회식 제가 쏘겠습니다. 와 나 깜짝 놀랐어.
1: 기대하겠습니다.
0: 너무 큰 돈이라 너무 놀랐어. 그렇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진짜 첫 시간 끝나고 반응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1: 네 5487님이 희애님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말 주머니를 따로 달고 계신 듯. 어떻게 보였나 봐.
0: 잘한다. 다 받아준다. 전혜림님이 미라클머니 새 코너 축하합니다. 열심히 듣다 보면 제 주머니가 두둑해지길.
1: 이거는 제가 장담드립니다.
0: 장담이요?
1: 네 무조건 두둑해질 겁니다.
0: 저 보세요 저. 저 어마어마하잖아요.
1: 벌써 1,000만 원 넘게 찾았잖아요.
0: 부자 됐어. 경제 전문 크리에이터 손희애님과 미라클 머니 두 번째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미라클 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목돈 모으는 방법부터 주식 입문자를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저 손희애님 믿고 따라오세요.
0: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제 뭘까요?
1: 네, 현대인들의 지갑 속에 무조건 하나씩은 들어있다 하는 필수품 바로 신용카드죠. 근데 이것도 편리하다고 무조건 막 긁다 보면 카드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카드도 잘 쓰면 새는 돈 맞고 알뜰살뜰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갑 속의 신용카드 200% 활용법.
0: 지갑 속 신용카드 200% 활용법. 아, 요 이야기 나눠볼 건데 제가 진짜 여기에서 또 주춤하게 되네요. 저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0: 전 체크카드만
1: 왔어. 오!
0: 놀랍죠?
1: 현명한 소비하시기 위해서.
0: 예, 그렇죠. 없을 때는 안 쓰기 위해서.
1: 너무 좋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근데 이거 좀 잘 쓰는 분들 보면 좀 부럽긴 해요. 포인트 아. 막 쓰고 기왕 사는 거.
1: 아, 그럼 혹시 겁을 내셨다면 오늘 저희 꿀팁을 듣고
0: 그러니까.
1: 내가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팔랑귀가 아닌데 희애님 말은 다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첫 시간에 너무 큰 걸 얻어가지고.
1: 제가 큰 걸 드렸기 때문에.
0: 자, 이 주제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희애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면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희애님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갑 속 신용카드 200%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혜택 많아 보이는 걸 이제 고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혹은 뭐 쓰는 그 은행에서 추천해 주는 그냥 그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초에 계획을 하나 세우면 이제 연중에 내가 이거 잘 지키고 있나 이게 좀 점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카드도 이게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요즘의 생활 패턴에도 내 카드가 맞는 건가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이때 확인해야 될 지표가 바로 피킹률이라는 겁니다.
0: 피킹률.
1: 네, 카드 피킹률이란 내가 신용카드를 쓰면서 얻는 할인이나 적립 같은 혜택을 전체 카드 사용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메모 가능하신 분들은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한 달 동안 받은 혜택 금액, 요거를 일단 산정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한 달치의 연회배를 뺍니다.
0: 연회비 빼.
1: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총 사용액, 평균 금액이어도 괜찮으니까요. 요 금액으로 나누면 계산값이 나오고요. 그걸 우리가 피킹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는 카드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0: 예.
1: 이 카드로 매달 3만 5천 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연회비는 6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한 달치의 연회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6만 원을 12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5천 원이 되겠죠?
0: 예.
1: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혜택 금액 3만 5천 원에서 한 달치의 연회비 5천 원을 빼면 3만 원이죠.
0: 그렇죠.
1: 자, 요거를 제가 사용액 평균 금액 100만 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킹률은 3%의 계산값이 나옵니다. 요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한테 안 맞는 카드인 거예요. 만약에 1% 미만으로 나왔다. 이거는요. 진짜 뒤도 돌아보실 필요 없이 당장 해지하세요.
0: 당장 해지해요.
1: 네. 절대 나에게 맞지 않는 카드입니다.
0: 예.
1: 근데 이게 보통 카드를 놓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 근데 나 이 카드 예전에 혜택 너무너무 좋았는데
0: 그래.
1: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사회 초년생 때 잘 맞는 카드였다고 하더라도 결혼했고 자녀가 생기고 하면은 전혀 다른 소비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카드가 예전에 좋았다고 해도 지금 좋은 카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고 지금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계산하셨는데 5%가 넘는다? 5% 넘는 카드는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계산했는데 이거 한 4%, 5% 나왔다. 이거는 그냥 지금은 계속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
0: 예.
1: 내가 나한테 안 맞는 카드 내가 억지로 쥐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를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예, 놓으셔야 돼요. 이제 놓으셔야 돼요.
1: 보내주세요.
0: 예, 한때 좋았던 시절 끝났습니다. 지금 놓으시고 새로운 카드 또 생각하셔야 되는데
1: 네.
0: 연회비 이야기하셨는데 매년 이제 연회비 내는 거 이거 어때요? 좀 아깝지 않나요?
1: 그러면은 테디는 혹시 살면서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써보신 걸까요?
0: 한 번도.
1: 아.
0: 단 한 번도. 이게 저희 아버지의 소비 습관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릴 때 엄마가 카드를 만들어 왔는데 가위로 자르셨어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뭘 이렇게 공돈을 쓰려고 하느냐.
1: 그걸 눈앞에서 보신 거군요.
0: 봤죠 제가. 그러면서 멋있다.
1: 무서워.
0: 멋있다.
1: 멋있다고 생각하셨어요?
0: 무섭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멋있다. 와 이런 결단력 멋있다. 했던 게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나도 성인이 돼도 만들지 말아야겠다.
0: 없으면 안 써야지 생각했어.
1: 네. 그러면 테디는 연회비가 비싼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싼 게 좋을 것 같으세요?
0: 근데 비싼 거 설명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비싸면 뭐 이것저것 많이 해주던데.
1: 맞아요. 맞아요.
0: 많이 해주던데. 그러니까
1: 많이들 생각하시는 착각이 아니 당연히 내 돈을 내는 건데. 조금이라도 덜 내면 좋은 거지.
0: 그렇지, 그렇지.
1: 연회비 낮은 거 선택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회원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한 달에 카드를 많이 안 쓰시거나 뭐 혹은 내가 카드가 여러 장 있어서 요 카드가 비상용 서브카드다. 그래서 요거는 가끔 긁는 거다. 하면은 굳이 내가 막 10만 원,
0: 그렇지.
1: 막 20만 원 이런 연회비를 내는 그런 카드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0: 없고.
1: 네, 보통 이런 카드들은 카드사에서 최소한의 회원 관리 목적으로만 받는 아주 소액의 기본 연회비만 청구가 되는 거거든요.
0: 예.
1: 하지만 또 메인 카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 한 카드밖에 없어.

0: 혹은 여러 장 있어도 이걸 주로 써 하는 메인 카드다. 그러면 무조건 연회비가 저렴한 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1: 아, 그건 아니다. 네.
0: 연회비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넘는 이른바 프리미엄 등급의 카드들이 있거든요.
1: 예?
0: 물론 당장은 어우 무슨 연회비를 20만 원이나 내? 하실 수 있지만 요 카드들은 비싼 이유가 다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다 돌려주거든요.
1: 예?
0: 예를 들어 매년 5성급 호텔 숙박권이나 고급 뷔페 식사권 그리고 넉넉한 항공 마일리지 면세점 쿠폰 같은 아주 굵직한 바우처 혜택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에 뭐 한두 번 뭐 혹은 많게는 뭐 네다섯 번까지도 해외여행을 꼭 가. 그리고 뭐 나는 이 특정 지출에서는 꽤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야. 오히려 이런 분들은 비싼 연회비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그 이상의 혜택을 현금처럼 뽑아 쓰시는 게 금전적으로 훨씬 쏠쏠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무조건 저렴한 카드, 이제 싼 카드를 찾기보다는 내 소비 규모와 라이프 스타일에 찰떡같이 맞는 카드를 찾는 게 가장 똑똑한 카드 활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카드 결제일이거든요. 결제일이 이게 중요한 요소라면서요.
0: 맞아요. 근데 체크카드도 결제일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아시나요?
1: 체크카드가? 뭐가 있지?
0: 바로 후불교통카드.
1: 아 맞아.
0: 네. 예.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이렇게 찍잖아요.
1: 맞아 그거 하고 있어요.
0: 체크카드도 찍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뭐 예를 들어 1500원이다. 그러면 체크카드는 보통은 내가 돈을 쓰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교통카드만큼은 1500원 띡 찍으면 1500원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마치 신용카드처럼 한 달치가 모아서 나가요. 그래서 체크카드에도 결제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1: 그러네, 그러네.
0: 네. 그러니까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월급 들어오자마자 이 카드값이 빠져나가야 내가 연체할 일이 없지 않겠어? 혹은 돈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직장인들의 급여일이 20일에서 25일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때 카드 결제를 설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근데
0: 이거를 지출 관리 면에서 만약에 25일에서 25일에 선택한다. 저는 이거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1: 왜요?
0: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자 예를 들어 결제일이 25일이면 보통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쓰신 금액이 청구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거 듣기만 해도 이미 너무 애매하잖아요.
1: 그렇네.
0: 예를 들어 우리 가계부 쓴다거나 생활비에 예산을 짠다거나 할 때에는 뭐 6월 예산, 7월 예산
1: 그렇지.
0: 이런 식으로 1일부터 말일을 짜지 전달 12일부터 이번 달 11일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없어.
0: 네. 그러니까 이게 카드 청구서는 애매하게 기간이 뚝 잘려 있다 보니까 내가 가계부를 쓰는 기간 혹은 예산을 세우는 기간이라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소비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다. 게다가 카드사에서 혜택을 주는 거 우리가 전월 실적이라고 부르잖아요.
1: 예?
0: 이것도 역시나 1일부터 말일로 끊기거든요.
1: 아, 그렇지.
0: 그러니까 내 카드 돈 내는 거는 10일부터 11일로 되게 애매한데 카드 혜택 자르는 그 전월 실적도 전월 1일부터 말일 내 가계부도 1일부터 말일 그러니까 이게 다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챙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은 혜택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네. 네. 듣고 보니까 완전히 알겠어요. 네.
0: 그래서
1: 네.
0: 저는 앞으로는 이제 급여일이 아니라 다른 날짜를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다.
1: 며칠로 할까요?
0: 바로 14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1: 14일. 네.
0: 그러니까 요 14일을 전후로 설정을 하시면요. 청구되는 카드값의 기준이 정확하게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딱 떨어집니다.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 날짜랑도 맞고 카드 전월 실적이랑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4일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무조건 14일 하세요가 아니라 14일 전후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한 두세 개 카드사가 14일이 요 기준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현대카드는 12일 뭐 기업은행 카드는 15일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 카드사는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며칠부터 며칠 사용한 금액이 청구가 되는 건지 요 날짜랑 기준을 확인을 해보시고 희애님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럼 그냥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1일부터 말일 결제하려면 며칠 카드 결제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1: 좋다 좋아. 와. 엄청 알차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난 카드 안 쓰는데도 지금 기계로서 너무 듣고 있었어. 결제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진짜 가계부 쓰기도 편해지고 자산관리도 되니까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신용카드 쓰면서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최악의 행동 같은 것도 좀 짚어주세요.
0: 아, 저 이거 하는 분에게 진짜 바지가랑이 붙잡고 싶어요.
1: 뭐야 뭔데?
0: 이거 진짜 최악. 카드 리볼빙 서비스.
1: 그 뭐야?
0: 네, 이게 뭐냐면
1: 예.
0: 그러니까 내가

0: 갚을 돈이 있는데 갚을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카드 결제금 나왔는데 통장 잔고가 100만 원이 안 된다.
1: 안 돼.
0: 뭐 한 70만 원 있다. 이러면은
1: 그럴 수 있죠.
0: 카드 사이에서 나머지 잔액을 빌려 쓰는 거예요.
1: 어.
0: 저 좀 대신 갚아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하는 거인 거죠. 네, 이게 보통은 정식 명칭으로는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1: 예.
0: 내가 갚아야 될 카드 대금 중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다음 달로 넘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그 금액만큼 카드사에서 빌리는 거죠.
1: 그렇지.
0: 네, 뭐 내가 30만 원 부족하면 30만 원 좀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급전 창구처럼 쓰시는 건데요.
1: 예.
0: 근데 이거를 언뜻 들으면 어 그러면 뭐 내가 당장 돈 없어도 카드사에서 그래요 다음 달에 갚으세요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1: 친절한데?
0: 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서비스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리볼빙의 수수료율이 평균 15%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법정 최고 금리가 20%거든요.
1: 오 진짜?
0: 거의 이거랑 맞먹는 수준이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아 저 대출 좀 받으려고요라고 했는데 네 고객님 금리 15%로 가능하세요. 이러면 누가 대출을 받겠어요?
1: 아무도 안 받아.
0: 근데 이 리볼빙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대출인 건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게다가 더 치명적인 건 이자가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1: 네,
0: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당장 갚기가 벅차가지고 카드값 30만 원을 리볼빙을 넘겼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고금리 이자가 붙어가지고 6만 원, 36만 원이 됐다 가정을
1: 그렇지,
0: 해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여기에 다음 달에 원금인 30만 원에 또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36만 원에 또 이자가 붙고 그 다음 달엔 더 늘어난 상태에서 또 이자가 붙고 이런 식인 거니까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니까 절대 절대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숨 막힙니다.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하니까 할 수 있는데
0: 절대 안 돼요.
1: 15% 어떻게 해요?
0: 제가 진짜 바지가랑이 붙잡고 싶다고 한 이유가 있다니까.
1: 진짜 난 나머지 다 바지가랑이 내가 붙잡는다.
0: 그리고 이게 처음에 쓰실 때는요. 넘기는 금액이 뭐 10만 원, 2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처음엔 비교적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1: 할 수 있어. 갚을 수
0: 뭐
1: 있어.
0: 한두 달쯤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자가 붙고 붙으면은
1: 복리로.
0: 이러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 간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거고 그러면 또 이거를 연체를 막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는 또 신용점수도 아주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1: 저런도 다 지금.
0: 네, 근데 결국은 이것도 빚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가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다른 대출 받아야 될 때 결정적인 타격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제발 쳐다도 보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야 이게 그래서 쓸 수 있으면은 내가 지금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쓰게 돼.
0: 맞아요.
1: 어우 지금 약간 드라마 본 것 같아요. 주인공이 파면하는 모습을 내가 본 것 같아.
0: 소름이.
1: 소름 돋았어. 자 굿모닝 가족들 잘 듣고 계시죠? 보내주신 또 문자들 있는데 요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듣고 올게요.

0: 지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클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 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경제 크리에이터 손희애님과 미라클 머니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들 있잖아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속 경제 사전. 오늘 주머니에 담아볼 용어 뭘까요?
5: 네, 바로 할부 항변권입니다.
3: 이름은 어렵다. 할부 항변권. 좀 어려운데 법률 용어 같은데요?
5: 아, 이게 할부 항변권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는데 뭐 가맹점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거나 내가 약속했던 그 서비스를 제공을 못 받았다.
3: 예.
5: 그러면 카드사에 연락해가지고 저 이거 남은 할부금 결제 더 이상 안 할게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3: 오.
5: 요즘에 이 단어가 왜 떠오르냐면 아마 뉴스 보셨을 수도 있는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샵, 마사지샵에서 파격할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1년치 혹은 몇 년째 회원권을 끊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 소위 얘기하는 먹튀를 하는 경우들 꽤 있어요.
3: 네.
5: 이게 소식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이때 현금이나 혹은 일시불로 결제를 했다면 이거 돌려받기 힘들거든요. 근데 카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이 할부금 납부를 저 더 이상 못 내겠습니다 라고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억울하게 내 돈 떼이는 일 방지 할 수 있으니까요. 할부 항변권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러분 혹시 최악의 상황 생기시면은 꼭 활용하시라 생각 들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3: 아, 너무 좋네요. 할부 항변권. 네. 안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데 쓸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또 용어이기도 합니다. 주머니 속에 쏙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FM태입니다. 미라클 머니 두 번째 시간 희애님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5: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3: 그러니까요.
5: 진짜 맨날 맨날 오고 싶어요.
3: 아, 맨날 맨날 뵈면 우리 다 부자 될 것 같아, 진짜로. 질문이 하나 도착했는데 이거 소화 한번 해볼까요?
5: 아, 좋아요. 524 하나님이 희애님은 신용카드 혜택 중에서 어떤 혜택 있는 신용카드 쓰시나요? 할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3: 예.
5: 저는 포인트 적립되는 카드 쓰고 있습니다.
3: 포인트가 적립되는.
5: 네.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보통은 할인형보다 포인트 적립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할인은 바로 해주잖아요.
3: 그렇지.
5: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근데 포인트는 쌓이고 내가 이거를 뭐 현금화를 하거나 뭐 혹은 물건을 사거나 찾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드사들도 알아요. 포인트를 사람들이 잘 찾아쓰지 못하니까.
3: 아, 또 숨어있네. 숨어있는 포인트가.
5: 제가 포인트 편 따로 한번 준비할 텐데
3: 아,
5: 이제 포인트형을 어쨌든 저는 쓴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3: 여러분들 이 꿀팁 다 우리가 가져갑시다. 예. 박수빈님이 굿모닝 FM 덕분에 부자 될 것 같아요 했는데 다 부자 됩시다 우리.
5: 아, 무조건이자.
3: 우리 다 부자로 만나면 좋겠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시간 미라클 머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희애님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5: 너무 좋아요.
3: 자, 저희 같이 인사드릴게요. 인사 잊지 않으셨죠?
5: 그럼요.
3: 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6: 해방 끝에.
7: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8: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9: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족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순대. 하늘의 눈이 향해 열려.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0: 한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 첫 곡은요, 그 전날 초성 퀴즈로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곡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체코전 승리 후에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요.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박태준 선수가 파리올림픽 결승전을 앞두고 경기장에 입장할 때도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또 뭐 셀 수 없지만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등장곡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희망과 자신감, 또 격려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이 노래로 오늘 서로를 응원하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7월 1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연상입니다.